0: 형아, 랑가 디데 세나 랑 예쁘리. 야로 야로, 영화. 담냐 할라스다.
1: 영아. 어서 어서 나 따지 왜? 어서 겨드다.
2: 아자.
1: 아자 애들 좀 두.
2: 말이야 아자. 바보도 기회 좋은 것이. 네 학생 나 동해도 소시가 좋으세요.
1: 아자 걔 하고 오유. 로영 주워 씨. 나 난수 바비님도. 로사야 호스탄도. 응고.
2: 영아. 아자. 아자랑 어디에다. 로사야 호스탄 게.
1: 샤레 야지.
2: 보도 티나.
1: 발린이 쭈비. 이네 샤네디 배드 코묘기.
2: 몰라.
1: 지.
2: 몰라.
1: 담냐.
3: 지.
1: 지.
2: 몰라.
3: 지.
1: 담냐. 시네로레스.
2: 니에키나니에코르르니유.
1: 영아 영아. 보카라게 라게게베사야 톰다가 타르고 치오마리스기.
3: 부담냐. 불한게 보챙구유바 신기유에. 뽕에 불한게 뉴베 직자호서드 원네 까부시라도. 자, 루토피알 치부티 드샤샤.
1: 시. 드사. 다이노. 포교그 다샤샤.
2: 몰라. 나 수고도 르여리데. 탄다 레가 임부세메. 키랑 샴티슈스.
3: 아, 지. 미세아디. 데모 다음 주로 제나 가르레르 그리. 봉에 이지유. 제마라. 쥐나젠 샤바.
0: 와야, 저기 저기.
2: 봐봐, 어, 봐봐,
0: 어,
2: 봐봐.
4: 야, 좀 마시. 얘 저거 리양시, 타로 님 돌로 사다니었다.
5: 아, 감사, 감사, 감사.
0: 네, 감사, 감사.
5: 타로 스무 세송아,
0: 랑기 세달, 재미 최고 말해. 자, 로마토나, 안주나 루사단 직불이 미망나 투구여다.
5: 오라, 기난 돌 때문에 타로 님 칼라 신부 수인다.
0: 영아,
2: 어, 나 로레상, 봐봐라, 갑시라 초매져. 아지. 봐봐, 我 从事, 세나이는 그래도 쉐다. 아,
0: 자이네, 로이어를 채주고, 기능시, 증음제 로이어배.
2: 키기 키리송는 후네디, 태난 람람만도 탁취시, 조스매배 당미 키주시, 파겐 폴치배 키주시, 보이 심당 파이 샘배초, 남괴가만 가채시시라, 나이 차세묘람 티다디, 포부 잘라송야 리버시르, 포부 덤지되는 쇠남이, 포부 덤지되는 쇠남이.
0: 하래 쇠남이스. 어야, 리야, 야, 불리하수다. 야, 부르쇼. 부르쇼.
1: 야쇼, 야쇼.
5: 나, 레스, 레스. 키나스 능우도 영원에 죽고 싶다.
6: 진짜 지금 러연배. 건조 렙자.
2: 어.
5: 아. 잔시드고.
6: 잔시드고.
5: 아.
2: 그냥 마시미베.
6: 마시미, 마시미. 진짜 마지라녀와 두인다. 마녀 두인.
5: 그 신이랑 시작 범디 어디래?
2: 얘 조물다.
5: 랑 조물에.
2: 어.
5: 아지.
2: 미랑이네. 미노세 좀 봐. 랑 앞서 유업지. 저 보죠.
5: 아.
1: 영아. 양교 쇼인다. 더더 수지가.
7: 아?
3: 보. 계셔야지. 자원샤 카바디오레
1: 네보세제 카시니바
3: 랑보즈베
1: 어어
3: 제너 장자보 랑샤샤루
1: 지지
3: 제너 장인화
1: 네 아무리
3: 허지 네 미세다 너무도 맞지 샘뚜에 다시 깨가 요비 랑게 랑가시디로
1: 영아
3: 부클리다 마법슈 다가르샤 쇼다 야
1: 我的口气，我的头上。爸，爸，爸。
3: 呀，干啥子？
1: 明天我都打车去接，顺便打车去接阿勇哥。
3: 是嘞。
1: 他多干啥？阿木达，下山了。哦，你和做连接阿去。

0: 리야. 어. 근데 총소. 세상 뭐 됐어.
1: 아자. 세지 뭐도 삼삼수. 그냥 소시.
0: 처음이도. 오장라. 단도 보기엔 보고 되시야.
1: 영화 영화.
0: 잘 갈래 소소아.
2: 요 아요.
3: 저 같이 해라. 또 너무 힘지. 다 그때 용세.
0: 하고 맞죠. 아지. 딱히지 맞지.
4: 먹어라. 먹어라. 맞아 고 말해. 다 쳐.
0: 와샤. 도스 고.
5: 제 도스고다 댄데로 용지
4: 꼭 말해 보기지 된다라 나서 개발상의 구대비나 진짜 가리베 그래 됐어 쳐다
6: 봐봐 칼라시부서디 정화시기와 마시 로사클라 냠좀제 싸우셔봐 도스고다 네 호스키에 당하시고
4: 술로쇼 피해장치지 댄디슈가 좋으러 왜
7: 다 하라고
6: 아씨 오글라 아차라 저저
8: 가리
9: 아고
8: 나좀 말해보네 제스타 직사도와 갈수래 마요스 워비.
9: 야, 쇼.
8: 보라, 몰라.
9: 레사 테스트래. 봐봐. 디라가 이.
4: 어, 씨. 디저 저거 아이.
8: 보라, 몰라. 디 키난 얘기.
5: 레스 디저 고마지.
8: 레스 레스
4: 파시 허니 고사브리.
5: 야,
4: 레스 파시 시.
5: 저는 링기.
9: 야, 쇼.
5: 야, 쇼.
4: 잡아. 잔데드.
8: 아자, 나 제티메. 나 볼 주의. 보라, 몰라. 키난 이 니엡스나고.
0: 요. 겨고. 볼 뜻.
6: 나야 주의.
9: 진짜.
8: 같이. 매화. 잠깐.
6: 진짜 진짜. 담아 됐어.
8: 야, 됐어, 됐어. 네 쇼샤 돼요. 야, 됐어.
9: 진짜 랑 네 칠 되다. 아, 저 감사.
8: 야.
9: 감사.
8: 디 랑히다. 잠깐. 야, 디 랑히.
6: 아산 예배 됐어. 다 아산 총회이다. 몽고란 좋았어.
9: 나 로딕 슬레브리. 돈다 내가 여지. 뭐가?
8: 야, 팔린시. 팔린 다지.
9: 진짜. 아자 야지 아.
8: 我就那个嘛喂，你们今年是第一岁，接着我你就我孙子，六十的年纪还是多，接着我你出门，让个多少点呢？六十的还等个，
4: 让老舅，你我是大伯。
0: 阿五，爸爸电视冷光时，看到孙子，爸爸搞不起来气，我最电视拉皮。
4: 呵，喂，老李他的用过意思了不？ 장가 치매배 아
8: 랭게비 베나마 로봇업자 로용구이 랍자 콘저 체외 개마시
4: 아래
6: 샤장교 용구이도
4: 예예요 세세 같이
8: 야야야
6: 야야야
8: 예쇼
9: 야
4: 아야
9: 샤키우이다
8: 여자
9: 아마 와 알아도 우유 같이
4: 예예 어 예쇼 란되다 란되다 야야 저거 되다
9: 딜리앙글라 세르다
4: 알레 아예예 야 되다 되다 되다
9: 对呀，
4: 。前年十几年写的，
5: 是，
4: 六十的，唐多年，报告了的，莫告了了，六十这些的书印，看来你那边写的用少，年年在来这些的书印的，人康要，考试怕的些，考岗主任的厂长吃不消，
8: 让县长能信用少，
4: 用啊用啊用啊用，啊，这里俺我呢搞不起啥多。俺就那个浪花窗边写了，男的别的可讨不着，老忙不急，娘们总吃下穷药嘛嘞。

0: 링크 당하죠. 이 당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좋은가? 루둥기 있죠. 찬 용삼파, 시즈 용삼, 와치 용삼 나고 주리 당, 쇼고시, 농창수, 모세 당 신도 망삼 출구, 下塘恰下我们亚细索文藏区部，我们塘 Cemetery 区级行动所，你们区部出门藏区，东西南塘强大文藏区部。
1: 陆屯区三十九年，连塘一撮啊，热滚。

0: 라잉 니 같이 지요. 아메 갈레 하라게 제 족스강스. 라게 카카 해마세. 너니에 야우 사르모 줍지. 니지 다니에메네 깨치모 타라슐레. 엄저 성무드게.
1: 아, 다지스 디스. 칼센드네 제르주쇼. 딜레 칼라토 소시.
0: 사투야 두게. 니랑 시업 따라 쪼비 냠냠 주게.
2: 나 쪼비님베. 나는 줄로서 냠아 뒤에 지 안에 버스베. 손지제 님지 뭐냐 하지. 문진아 저다. 이 선이랑 요가 친구.
0: 너서 줄지 님지 존이 수요지. 자가 유보사이 수마베. 녀유나 수수녀슈.
2: 제말 봐. 맞은 망문주께 윈다. 문주께 땡땡 얘기지.
0: 가지해 봐. 맞아. 진나 아무리 지랑 밥지. 너서다. 마탈이 진짜 걸어.
2: 얘 진짜 마치 확실했어. 아, 디 너서 나 통두고 말 봐. 단득히 니게 장상 포기하면 통두 넘겨 가르시 때문에 삼사 지도.
0: 라. 강교 막고 세러지. 가서 타리 내 뒤지 야가. 랑킴자 디나 대비나 너니니라 기베 님 샤야 믿도.
1: 지. 장문에 흔히 켜는 고음이도 매주 인화 되다. 너무 장마 차로로 제 대금이도 왜?
2: 통통 아 인화 거시야가지. 뭐나 매는 안 갔으니 조찬이도 지결 신사여지. 전지적 인지직 제도 롱체과 여르베.
1: 아, 지다 지자 너무. 조창다 라저와 부자며 말이. 미주 조창을 보기네 육자무도 왜? 라든도 교탄매베 조창 맞이야 가시.
2: 지, 마 조창 제통미도. 怎么 리디카 조창래 사가 여마시. 조창이 심띵리유 수지가 서제동마시.
3: 江一花给俺免死死你连了我姓名让娟儿让娘让路休息免得年终里没到过你我了年年的嘴给急不及给啥叫做是呗自己给炸药的当娘让别给给东北江写对我
4: 아, 누구라?
5: 샤울리.
4: 야, 되다, 되다.
3: 봐봐, 로사르다. 계속 약을 쉬어다. 카동부 시기에서 가스래.
5: 랑가 시합 상마, 동부 말다. 야, 못 쉬어. 샤울리,

0: 윤버스 개미도 윤버 첨부라고 주나 탭시 시다스 된국이
1: 어 쇼리 로춘주 세야디 로즈 된부 쳐거리 가서 갈 세세 시기 대비나 큐는 흉마리 락시 유배시고 뒤주 그 뒤다 사주 코바 친부 이네 똑바 레시 말이 저봐 락시 여루 제 말이 잔 가로 유배
2: 봐봐 단다 로춘주다 가로 걸시야지
0: nga zui pei yu li na nye lo zui la chan si gyeb renda chue bri tanda bab da ame nga chati shira dengi
1: zi zi zi rang lo zui la chan si gyeb renda chue bri da re ma re mi nga shi ge kar ka dun dri yi ge zi khara yu ne gor che kyun shi me nga rang tong tui bu shira chung a nga zui na ge po mu dung yu hua rang ge na wa xia bi a
2: zi, baba 다인은 바브랑 경을 경을 줘도 와. 아, 보모 막바스 다른 거 좀 제가
1: 지. 경고, 랑가 할수 있고. 아, 小李, 랑라 삼자 할요. 아, 나.
2: 봐봐, 게스디야, 这是 너무 좋아. 리양게 유화라, 샘쇼 사샤.
1: 군이 무엇이 고래?
2: 아, 마시. 땡지, 리양 로녀 다가 주디. 로용 배급, 보모, 닝 좀 시스 또 쓰기. 이내 섬 유래 대합질라. 리양게 셰브디. 니 좀 물으샤.
1: 시, 시. 요, 유화다. 솔로 니다 같이 물으스. 아.
2: 아. 양유에서 니가 냠부디 면저.
1: 하, 시. 랑중모 문에 취도. 양유에서 니데 대주 가려래. 하, 미즈 쇼릴 되다. 파더드네 따되보다. 더동 락시유. 야화 좀이도. 야마레.
0: 아. 나 마신지니 니다 태블릿 채우 유상 유화기 롤치 아요
1: 어 마지에 홀다 유화기 겸지는 소 가봐 채비너 니에 온 스크립에 아 나 고약 막부디 샤오리 능시 시꺼이 지네 통도부다 니네 야러부 숨네 락시 유바 是吧
2: 是 락시 유바 是다 야오리
1: 두

0: kirani ge shi ra xie su ni ha gu ge ni sam le nian de deng ge yi mo xi qian ne liang cha ge wu ne yao du la zai yue ba men zu ba bei ga bu qi yi na ni ga bu yue se xie tu mo su ga bu me se xie tu mo su ni le ga sam le yao shi deng ge yi zhi ge bei nga chuo du ge ngi zhi ka la sa du ge 동호 넘자 샤여스기
1: 야 언니가 다그랍시 해봐 똥보러 도가 장가 인즈민즈치 도스 큐어성 부두야 리양러 니 시라시 해빈다 장상세비디 니엘망은아
0: 지저 지저랑 정화딘데 마시다 툰다디 람사딘키하고 하여지 니 삼등이 슬럽인버
2: 용아 용아 나주장러 삼다야 뒤수지요 디 랑기 매치 튼지 손자 랑게 담고 지나만 없지라 디디 동양에 더 라시
1: 삼등기 있어 삼단 저디 튼다 상마 축사 없이 급디디 라이 렘 차 없이
0: 니에 렐 꾸 없이
1: 자
3: 나 신소이 랑게 싱그러 봐 제자니에 잘라 코와 대비시고 커도 뭐도 야구족 균식매 니라를 기어 상부시오 말하는 겁이 俺做健身教练，是吧？俺做上么？那些名的算上，那些这些，错话。

0: 三个七不七车配给冷给给铺给三个西边呢弟弟我给家小区强谈三托儿江边同面三顿谈准备我最需求第六托儿谈成了我将见的口碑列车那是母体你生你差松其自于别国我的社会去行列了这边忙错了行走列国去谢谢他请出陪聚东他所认为行走列给吞进了规律到别国你懂这处旅游各级别会给成经落足空皮操钱吹我他将用给落着正穷去落面成经三落他三对拉连托面推着三边路穷去两三位别国什么连给公看啥
1: 公看啥
0: 第二陪给送给他们也听给你听的陪聚生给你们这些吧各自修
1: 提示你陪着送别车你去送他今天我被车就三你们谁想到哪天写着哪写着哪
2: 罗顿就听着一乱点能困到如果你强大明白可以爬了他出面你在你都不容来爬了包围你都那么样难约提示母体提我就介绍给同面身边他提示你了恭喜难度
0: 三个月的团结吧不住重出年到团结节温柜给小给姐提提个别新疆团配给真仓素卷第二年日无关系面部协助差别可能是个人不谈是不妥协命压到你给新的月老顿就顿出给空温柜给小给他们进不脆可能是无结构是不妥他苏龙米当娃卡娃不用说给概念忙不切于坦德昂提归土成龙无如土当行度一能样给蓝军把的电体验长蓝体他去蓝地木球度你的那三个月不谈结吧陪给三空男角一不是陪给三空男角几某些云中还将给这部月入恐怖不够苏龙米道别用错用个度苏龙米道别他们真不错我拿我谈哥们让我说乐土隔壁农村全部满是秋屋开过特别马德南开别南脆别汤真不脆开过多的地顿军马气干米穷某些苦肉牛筋吃不贪崩溃了概念千不千容场面几点几若千年乐给龙街切一不是抵抗年额的社会给这总统那边强谈给客人边人穷松用亏空给出名你自己不贪天年培育包围文具家属培育图就是自己我所举人电视通不提示罗顿就推出给空撒些电力文具家属给他们真不错你说是他给出了电视戏影片为你明明亏图戏出色戏恰恰不是
3: 什么年代就是在爱嘛爱嘛经常嘛嘛我们新疆的同样的做太空的真的做容改善这个没做容的这个儿子当不儿子啥个这个男的什么你把这个儿子不得了
0: 他是抗议过别撒托长而且了苏龙没到别概念这个月别他们这么忙不空气提不他蒙米马金起团体心计他们这么随米起他是穿那出别空气提不及马地别能催提冲突东突个月别他们这么随穿那米起他是出的母体我的给超速顿句切语谈到三个月月生呢多容来迎不他天天出名你自己牌这里十九月了是否托在明阿东送给新的月别天天陪给包围文具家小区年薪你不听不是迪卡尔是否阿里托他苏龙哈江去官不月讲天天出名你自己年陪强堂给位数月别冷不开清晰的球的你的呢文具大小区比例变得天堂不都拆穷一不是
4: 我们明跟着现在的时候说的了他经常忙我们的用具那你新疆些都用具对吧那个电视碰到的你把他说的是人意思那你学你对了对了你的长毛忙对吧那个意思
0: 陪强堂去迷茫了京剧东剧顿不提他们进不去新闻所颠簸了年年月一年样强堂归途迷哈江去官不与不是接了七个东国给恶之旅到我古巴文具介绍给他们进步着别推荐他们提着我谈即刻观众李迪三期着不错热谈前面干的恰恰这把马戏孟孟谈念头用为从文期普利解救了金军孟明尼着别下部时俺从你那点着不忙错难各国军军行前冷路给文具里 他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5: 감사합니다.
6: 다들 샤포 로디트 간데 소리 전에 쳤당 전에 드드싱 돌마면 너당 야도 숨지 소도 다만 걸 배배 내 록싱 돌마면 로디 된다 된다 돼서 다 로디 모두 좀 쪼지 중국 공된다 고지 다 볼 기비 정도 땅에 세도 바래서 대처설 딱 거야 독파신 거야 살았던 매 모든 체도 송접 신도 들어 말도 매망 독수 땅 거 살았던 말 또 거기서 될 유시시 그래
0: Tene drog bie xiaqbo jingzhui mengmi, sengzhu guanba ta, supu mingde wo soki ganyan mangbo chebi. Zhegri ki kuebu, lu ji, nguangyu gyashoki tamzin bar gyewar qinru, tamzin ba cui lian mieba ta, jugdu, nguangyu gyashoki. Zhegri ki kuebu, dayan kaxia zheti, lu nyubi dayan ti ta, tanda tiansu kan nan tongyu yubzi.
6: Xinzhin lina, dama mongo le pepdebi kaula, da magma lemzi lomzhug le dama zila tusu zika nara. 막만들 초백도 강의 참고 전에서 강의 참고선 냉이가 아자를 통수대 강다 어찌가 아바하면 나 든든 막만은 저쪽 막바 공소 살라 그냥 보는 다만 막고 초반념 지신 되고 다 뒤지싱들 막고 그 공소에 팔려 사야면 나 무슨 그 로고리들 로 공소에 느낌 비슷한 데 좋아 참 있다 그렇게 돼서 대게 뒤싱들 막 진밥 먹고 살았던 거서 대가 뒤싱들 막는 그 강소선 그 득점 챔버선데 돈안 씩 걸었대 된대신 망소 걸라는 갑과 받아야 내미적선 송으로 대대는 뭐 록을 진밥 넣 살았던 쇼 말이에요 된대신 때 록 진밥 록을 다야 지 그 쇼트 쇼 된대대 어떻게 된대냐들 정말 정말 정말 김진 들려 정말라
0: 다자 창탄 기급 림베 정총 송종 퀸이 리기 소 차기 내초 임바타 계급탄 랑경종기 내디겐함 송경태 제퇴 통신능기규라 배규 바위원규계속기 사지루규타 바위 토메슨딘키 내딩아르베 지도된발 교류부시
2: 딜로 소리처리 모자제도 교류베 레제 나수무 친유성이 차숨 제제유바타 신조 나수 치겐츠 신수의 소베타 딤주 리그웨토 신수의 대바제기 로지 참마라 매벌 훈련 제시규 디링 아주냠토 숨신 뎁사라 직세도
0: 살괴버 유스니 추슈르종 체니샹키 페디싱스윈 자와지 레미츠 고신베 싱스윈 티타 덴니 로숨장 주기 유진 타지미 니삼 차르괴베 리 디스티 괴 차겐 좀기브시
7: 아자 춘조 롱버 크네임 바자
8: 무슨 괴데 중암네 일 안조 레레 로숨제 좀보
7: 쇼퍼데 중안조게 요브르베
8: 응 너로거디 춘조라신도 응 Rigan ta ni zu le mi chu da zu ya hu ra chu ni ya hu jin ni sun ri da da zu gong jia jin de sam ra zu
0: gen su ren xin ki xin sun ren wa kan ni guo zam di ri di su xin zu na su qie bie lu ri cheng ri jiang ting yi qiu tu ba chung yu xin sun ren wei tuo tan ba long jie yi xin sun ki bu ce gen lin qie ni xin sun ti ta ri di su dip tu ba qie xin yu ha su chong ke chu chu ru zong qie ni xiang pei di xin sun ren wei tuo tan ba long jie yi Nyukubu yu ci, ridib su di gu ce xin lun yu. Nyungtar yang nyukub sun ci, gya ci gya ju keng yin sin yu, ji sung bishin. Lung jie gi sar gui bar, cha gin sum zom gui ba tiya, jing ni ngan cui xin sun lo ji yin, so gui ba tan. Ni ni, gya car xin bi nyukub tan, bu gya bi nyukub ridib su di mi cho. Sum ni, xin sun ki za war, sa cha cha di yu na, xin ni dip cho gi ji, ji sung bishin. Xin sun ti ta ki za war, sa do, bolu zam si gui ba tan, qi rui tu,

0: 야, 같이 써.
1: 걔 재맞어.
0: 걔 재매베스 좀 넣어. 내 주식 하자.
1: 上个学的。 상가체나 저와요르베
0: 가르저와요레 말이스
1: 아 다육쇼 아 왜 통화랑 투수이베
0: 예
1: 니야랑라 치게 클라스단고
0: 형아 저랑 가르긴기
2: 小刚，小刚，小刚，小刚，咱妈退去了。让开厕所。啊，我小刚怎么注意？
3: 啊，来，姐姐免不了。小刚，咱妈退去。啊，苏木，让来开去，统统来开去吧。小刚，让过去打去，过去打去。
2: 소모 니 하치소 롱시비스 라샤
3: 샤가 장게 탄데 내가 이게 쓰 샤가체 고치다 니랑 소프트 그데 소소 되시 고치다체
4: 유화
3: 봐봐
4: 같이요
3: 아 봐봐 샤가 소모 찔라시 림부이 고치다
2: 장밥 롤리스 왜 뭐 뭐
4: 어 개자 가르도
2: 뭐 자신의 로용배 나 뭐라 십치해주
4: 나 태주 에 된대랑게 수비치어래
2: 수비체매 딜레 덕디 보 차오니 차와 상고 체빈다 보 너 대비지 아 보랑 처리
4: 가져 보죠 가세요
3: 이거
4: 요
3: 小刚 小刚
5: 유화 아님 더 줘다 교시
3: 잔용도에
5: 야 되시 되시에 되면 또 줘
6: 상나 권자라 니 니시스 구비 셈도 랑게 소제나라 미시 셰르 수도 제자
3: 니에 나 권자 티와 니게 칭마르베 니에 바베 토인 섬 심은 누게 아
6: 체너 탄데 투슬라다 개체 안요
3: 개체 안요 에 데 뭐심게 하지
6: 진짜 맛있다 미스 강로 클래스 같이 무리 요녀야 마지
3: 다른 쇼게 장애 알게 시야 유스도 가르치야 유
6: 어 유화 장애 들이 뒤인 진리 구유
3: 뒤 뒤에는 용 마지 마지
6: 俺脸对多，俺脸对人脸的，然后给脸呢，俺落对不起用啊。

0: 수다 갔다. 됐다, 대리. 어찌? 야, 담냐? 란데 가셔요 봐. 아하, 유화가 니 클라스가 용비. 란데 가셔야. 아, 유화, 감사. 나데 미쿠데유.
1: 아하래, 첸 클라스에베.
0: 어, 클라스에메.
1: 어찌? 첸은 염도 사도, 줘봐.
0: 용아, 들은 톤 매봐. 진단 아니다, 용도 거.
1: 매매매, 아니다.
0: 세모 쉽다. 아니다, 야,
1: 저.
0: 야, 유화,
1: 유화,

0: 유화 돈도 로마염 카리나.
1: 네 아메 돈도 로마야 카리나.
2: 아무래 후유 시즈 로용 그사 유화 된데 양윤이 보여래.
0: 더 보지 롱체제 초하러 오지.
2: 양윤스니데 다소 하러 와래 아 유화 세 베트 케사샤.
0: 유화 쓰나 지 오지.
2: 지 하러 유봐. 야 우서 사도 고 말해.
1: 요
0: 야면은. 내 유화를 채도
2: 시작. 육쇼, 장 말해. 구호 말해.
3: 채척은 되도.
2: 유화, 그 되도. 내 수입도 안채나, 두려도 구해.
3: 아, 지, 쇼.
2: 내 수입도 오네, 시부 하다.
3: 아, 지, 진짜. 유화.
2: 예.
3: 나랑 수화용 비.
4: 예. 让 老哥 去 세 종아, 진대 당가 주기 봐. 让 수입 봐, 내 주무 수고 유스. 걔랑 이 저와 하니 봐, 수입 당주.
3: 유화니 커러지. 니 뭐랑 수지 날게 봐. 김세시에 과여르베.
4: 니에서 저나. 양스 거기 수비야. 맞아 너무 상매. 유화를 가로 입심매다. 자네 돈바 투불아. 돈도 체대니. 뭐 상문도야.
3: 자게 시도 접살 빌샤. 유화. 다 처음에 피해 말이. 언니 로트.
4: 예. 你都要出啊是吧？看不出啊，同到哪个当家去？
3: 玉华，走。
0: 可是爷，娘爷，咱家是老狗，那点生没叫。家是狗。
3: 唐局长，你也搞老些小米吧，下次请不给。有事，俺玉华看你个爷。玉华，注意点。小宝，他等俺老婆家的，谁给这是给不得？
2: 卡的，让给谁给这是给不得？
3: 玉华，让给你多点对的。
2: 呀呀，
0: 给你看这爷那么秀的。
4: 准备看了年纪，他又秀。
0: 粗秀的。
4: 过。
0: 卡的这爷。
4: 玉华，宝贝，李阳了没有其他去的，你做垃圾也不打，跑去好难的些。杨月是你的，全都做也没多。现在还行多，得来去让你找我的，看就去，快去过来。
0: 怎么样？你俺个三单真是别。
4: 三单卡大呀，有这啊？
2: 他这是怎么样？又花了三单就得，你俺没听着我几回，俺你个在你们村里真最轻易。
5: 多大钱最痛苦？
0: 哼，你还笑死？
1: 嘿嘿，拜拜。
2: 呀呀呀！再不用啊，用。
0: 俺们家妈是的，都是那老用过些。
1: 对，给，过，就。
2: 他都老没用起，他老我吃吃，哎呀，啊，自己做的。
0: 爸爸，小馒头。
2: 汤姆叔，汤姆叔。
0: 不过两个月子，他那有个是，他把土豆给我老土些。
1: 哟。
2: 对的，确实还做什么多，确实还做什么多。
0: 让你进啊，你看这，
1: 啊这，江，江，江美文，俺觉得俺你学，
0: 年一，
1: 俺觉得，
0: 啊这，再看看你多少
2: 年用的。喂喂，多少的，哟，你看这。
0: 爸爸，爹常送俺这啊。
1: 爹，
2: 爹去哪了？说。
1: 做么子个？很过路线那度。
2: 喂，他去。

0: 유교 저도 가더라도 예스
1: 小刚 수수님과 예스
2: 매화 저거 아
0: 디크네 잡이나
3: 폐지 미제제 장게 신 삼제 배샵지
1: 된데 양요 그 잡지 네 신 삼제 헝고루세나 배 된데 다크리 디수제소 아
4: 테리 나 고토스네기
1: 나가듯이 나의 고너기 디 그대 잡래
3: 개충스시다 보고 시해봐
1: 디 그대 잡래
4: 나 우수제 제주
1: 수
4: 양 양유시
1: 디 저다 예사르바
3: 유화 라니엘 볼규시 니랑 바바 계지시
1: 라구아
2: 소모 나의 양유스 니에 대감매
3: 보고 가신 거유
2: 허 전부 유는 볼럭 바규
3: 니에 돈도 랑지게 균다 라이는 남담하시다 유화 탄데 춘주지 츠월레야디 튜니 카레메 신고 마지 머신에 뭐라게 고유르메 바 미제 버서 유화게 양열 가부체네 디 노요 마시 가로디야 대상 머서
1: 가레랑 왜 가레 가로 탄도 로가 수레 더도 가로를 시가체 아자가 치단체데 양야 치스 요르메 아 당가 숨보 대주레 주마레
3: 유화 로 춘주 마시 가로디야 군대서 뭐라 베도 도시아니엠베
1: 리양이나 나가게 시험해 양여다 직접 요마리 나 통춘 뒤미도
3: 장글로리 유비디 장고야 막버지 유화로리 유비디 메지지 님도 시비하기 막버지 주는 성보시 기라니 니가 로리 유비 주는 러럽지 이내 장글로리 유비다 유화가 감매는 딜로 하르버 전다 디테일 유화 삼자 조다오시 제마자 님도 초하게 마루 제마제
1: 인화게 수수 가베미다 님보 대버리 근데 주소 他们的 유송아 하쿠기쿠글레 메도나 촘지 라가슈다 레버레 말이
4: 바브란시 창문 点不 마지
1: 아 양자슈다
3: 담냐
5: 아
3: 됐다 니란 된다 시야유 쇼다
5: 제가
3: 라치브딘 대연제 무소게 바심에
5: 허세 돈다 뒤에 잠깐 시행지고 캔사라
3: 니라시오 레그티 팀게 레그르다 니도 베닌다 카스칼 미싱 부동아 라리한테 대큐는 마치라
5: 아무리 싸우고 싶어 상황라 도스데 댐비이너 나무 그때 쏘고 싶어 심지어 마시 니하고서 미주로 재상시 무요 많고 재우고 얼마다
3: 무유네 팀결에 전에 과연 곳에 무도스레면에 님께 치고 내가 든데 전에 과연 곳에
5: 달로 전도 말하는 갸보 과처시 쇼레 마체나 주부 근데 처리 로고시스 마체나 도스티다 다들 요보상에도 조 망체 로고체도 그냥시 선제 마치시 라시도나 미급제 마대다 다시 마톤 시오 마리
3: 장칼라케 민도 답방 안 심제 철주제 심게 수입도게
5: 아 용아 용아 예 템진이시 안 제마요 용도가 무라소나 녀라 나르티 바베드윤라 게지디게 요체 바브스타 항상 쇼 녀 세그라다 창문 유여제 랑고네 강고부도 창문 세가 동고
3: 카리 강발레 다오 집에 쳔은 녀 잼다 케 하러데
5: 아치 랑삼 카르던 거야 랑년 남으셔봐 녀가레 남아 게지제 봐 카리 되면 누구야
3: 랑게 안 나와 뒤데던데 가보 연거청 쇼가 랑 처음 듣는 차례 돈도 치리 소유배
2: 소모 치리 세바 로다 저가 가져오래
3: 랑 님이 신부 유는 소모 것이 경매배 제망 안 님이 신부 주는 랑 것이 경매다
2: 영아 영아 소모 랑이 카드 끄인다 야 지담다 저거 치리 심 주지
3: 소모야 니네 직제다 돈도 지 돈도 디고
2: 한번 찾아 취해보지 디게 무슨 매 클리소다
3: 랑 이제 좀 불러

0: ཏེན ནང ངེ ཤེ མ ཆུང དེ ལེ ཉེ ནན ལོ གུ དམ ཉ རང ཉེ ད ཁེ ཆ ང ཆེ ནི ཡང ཁན ཏེ མིན དོ ད ཅེ མ ནེ སམ ཐམ ཏ དང མ ཅི
1: ཨ དེ ཉེ ཤིང གུ ཡེ ཉིན ད ཅེ ལེ ན ལ ཉུ ལེ ཅང དེ ངའི ཁེ ཕ ཁེ ནི མིན དོ ཅེ ལ ཁན ཏེ ཆ ང ན སང གུ ད ཝ ན པ བ ཉམ དོ ཤིང སོ ཅང ཅེ དེ ཡོ ཤ བེ ཅེས ང མ ཐོན ཚབ ཤུབ དེ ཝ ཤ ཡོ མ ཤེ ང ཉེ པ ལོ ཡེ ཝ དེ ན ང ན ལ པ ལོ ཅེ པ བ ད ཁེ ཅེ ཡོ ཤ ཡེ ཅོ
2: 爸爸，你这个出席姿势，班里人休息一下。休多少休吧？休多少休吧？休多少休？呀呀呀！休多少休的？休息了嘛？休息，休到了休的去。我，我呀。
0: 爸爸，休息差不多了，爸爸能忙的呗？
2: 能的，要忙的。爸爸休息时间没吧？呀呀呀！我得休息，我得休息。
0: 爸爸，爷爷，俺读书长啊。
2: 啊，爸爸，休息用啊。我呀，休多少休的？
1: 啊呀，没学好的嘛，哎呀，啊，呀呀，呀呀，哎呀呀呀，哎呀，我呀，没得学习，没得学习，呀，我得，啊，下了，
0: 啥龙岩呗？好。 교 보려 교다. 밥에 통을 못 줘. 깨지 가려니 선이 셔줘 우리. 지저.
1: 어.
0: 지저랑 연배.
1: 연배다. 아자라. 나야 주자. 밥 나와 휴식 좀 더.
0: 장 밥 보니다 잼지 할 가부지. 가라 세배.
1: 세매.
0: 아, 전도 스고 아자가 지금 소화 친구.
1: 어, 야자 아자.
0: 나 잼티를 채워 마지. 지저, 걔 채무 송아.
1: 낭다배, 나라도 내 주 갈라 봐.
0: 전더비야, 쟤는 리앙 그때도.
1: 니도 왜 생각 윤두? 라고 쇼지, 니도 왜 쉬셔? 재산 퍼즈, 퇴가고 지.
0: 첩첩지 제 유지. 토마 바바키니게 我做这样的大理还得死了他们得生不着不同头长里他说真正切除切不及五年前呢他向你三十岁他当不赢爸爸给他你写完了一个名字都李阳米也不是多一年看得你杨月当不起来的来过他们着我连马他不起来下
1: 유화, 양유에서 얘기도 약지 마실라. 리안의 도키에 마다. 급질이 멍지, 롱도 차없이. 나는시, 소도 매사리. 다른아야 주장, 밥에 댄데 내주대 믹지. 알레라와 시험하시, 통도 신소치스리. 다른 제 가린 속시.
2: 담냐? 마트에서
1: 봐봐. 나 세제 돈다 가리메 니 신규유. 나도 뭘 세는 그룹에.
2: 저 비가 로스. 랑 오차야 친구도 왜? 오차도 나. 나 돈 하나라. 주야. 뉴 뉴마다. 다리 제목아 쓰래. 제목 니르다. 응. 어. 오차면 되고.
1: 李阿伯要我的，俺都喊他压嘴。当然，最起码预备。啊，预备。先出沟通问题。沟通吧，沟通吧。
2: 用啊，你们你略略先对。今天俺就不新手相同。让前对面呢，俺无足轻慢。让屋里那一步老实装修。看这多，
1: 全部都。还得全部都是。
2: 让起了，落他个了，全部的。
1: 啊，这爸爸，你两个人不嘛，先要开始做。 爸爸那个设备两个人不得，你三岁两个人不得，结果人们都老哈的些。但你两个太久没洗了，
2: 还得太久没洗。
1: 让养生啊，都好处理，也要么吃的可多死。哈，这弄得差不些，你养个没了家，你把你全部得弄得差不上些。俺妈突然差的没吧。

0: 첼라, 그림 기란게 박차시야스. 슈다, 슈다.
1: 보주르니 못해 기니 넘겨 오스티브샤. 저 다시 한번 쏴.
2: 보든 제지러, 뭐니 라이키 못해야 개개 미도 삼초.
0: 슈자, 아 첼라 기란 비벼시고 뭐 준비 차오르니 봐.
2: 돈도 니엘어 파스 십시기. 디, 아주 양유러 냠출링구요 마시베. 가로지 차스 먹겠어. 네 처음에 그게지 가르시고지.
0: 아잖아. 오라. 마시. 봐라. 암라. 치대가 유과 나만 렌탁주인. 기나니가 인지 능닝닝지디 틱톱 나로.
1: 전다디 녀고시라 주메. 디델랑 아니 장초 부리.
2: 주도 장 마시. 알르규.
0: 암라. 봐라. 기나니 그지 녀크제 쓰고면 심소. 我是念听到你了 顾佳，
1: 喂喂喂。

0: 인기마리
1: 봐봐영배
0: 어어어어됐다내주매비나알아야구다새야구도돼뜨거마리라차기부터큐는지금마리야쉐먹어쉐먹어말해티구치기티구치기인다네표나마수고과제아보차도열어봐쉐말해아
2: 让江头用，
0: 马德伯，
2: 你让谁？今朝老早起个，装新的人红下去下，下半头我今朝俺就我花洒牛的，加上你让啥还给当皮的？
0: 这咋对了呗？
2: 赢过去嘛，对的。
3: 那开始。
2: 屋里，好子，爹娘的那可是看累的。
0: 呀，对的对的。对。
3: 儿子，实际上我啥有呢？俺爹妈当皮。
0: 茄子。
3: 对嘞。啥活儿干得多啊？
2: 让干得缺那么多啊？三月多，咱们年纪这些呢，都到年纪前些事。
0: 礼拜两个，日本下心不停这三月雨的，俺干当。第一开始送过来时呢，我你破皮冲出来，哪个又不送过来？
3: 啊，他都还有的。
0: 是是是，他都老了有的。礼拜也是年轻不好糊涂哎。礼拜个他那阿拉也个他下也开始雨呢，俺做娘煮菜，每次就过过三斤米多，也是也吃了挺多啊。看意思呢，每次就过三杯呢，穿越嘛的。
4: 阿姐，叫他这里边了，买你看要钱算。他这里边个叫人看得见没多，让我想买最好呢，精致了叫人给他个打算。
0: 好嘞，
2: 郭总啊，郭总啊，不过像俺家呢，就是有人过住过些，俺做的个，你们都要是东西啥么叫？加上这里呢，让来可是不钱吧生意。
0: 哦，这是我呢，让个也学些说。
2: 好啊，嘿嘿，是是，爷爷，给让你给爸爸也好些些啊，家宝让多嘛些，两个都把那几件去特品做了，今朝呀，两个看路西，
0: 别那没，俺家捏着呗。
2: 叫同志啊，叔叔帮我们代表刘东进不得个，这个是嘛事啊？
0: 给让捏的哪儿的？什么的？都让帮我们刘东前面啥去？捏破刘东姐姐，捏让他写着。
4: 他可是给写新闻都叫杨梅姐
0: 啊。哎呦，不过你钱不穷不的，俺让你没上你前边个了，年再下。
2: 弟弟，
0: 我你看啥的？那你肯定是写过来。哦，对啊，弟弟弟，哦，家宝，全部写过来的，看啥的？看他，哦，全部写过来的，肯定是写过来的。
5: 配送错不？
0: 哦的，配送错不？配送错不啥？你不能来说这肯定的，也应当。
2: 弟弟他爹没说叫，你婆没叫开门的。
0: 是，叫要嘛的，叫要嘛的。俺谈的对俺等就应当。今朝是你婆没的，要我去查药的。看今天写过来没？你没丢了三轮车叫的，你那婆没的。那两天多少交不多，看了索性嘛的，看了索嘛性的，那顿吃不得。江南的水淡不得是呢，才两个淡不得，天天用嘛的，你也听我嘛，我写。
3: 让我，让我让你去跟陈新宇，
2: 到底看看都没准。
0: 哦，他都，
2: 来有事，你让他讲。呀，
0: 今年，
2: 呀，看到他
0: 今年长时间不叫老太老不住我的，俺我那也没生意。今年不过是买啊，可以呢。就不大就木谈到老群聚的，过年娘庙月上，不过娘老去了吧？既然你我呢，呀。
4: 这一下，
0: 有有有，阿姐，请你，请你来呢。可你老早不吃饭呢，不过睡娘老吃了啊。家宝，咱们吃下多了，三顿钱得过的，不过是在娘老一辈。到我呢，今天个娘在里头呗，今天他的不过大，说说说说，让我妈就把得过的，他都不过娘一辈。哼，看来你个娘还得吃多的，开水开门都说几包麻雀饼呢，怕咱这是呢没意思吧？
4: 阿姐，这样，
2: 让他，让个看的收过来说许多。给这写信给我啊！你让的阿拉东瓜接汤皮，给这那民族国佬讲写去。
0: 呀，谁民族国佬写的是？你呢？唱过唱下写的。
4: 呀，才给用的，才是大手狗子。
6: 俺写啥书？
4: 阿姐，他对的，让人生没的，不养亲孙啊。
0: 可你这狗子我太老带不过来，老惹不得。
4: 让了我那还是来书。
7: 让我给写吧，用钱多。你还娘没有打钱呢？
2: 他这下这下，还是娘没有打钱，没得我呢，谁不得呗？
0: 老李啥事情？俺能打没打？对吧？他都让自己去待遇。
2: 你呀，你回去没去啊？
0: 老谢看了，你婆既然做那那个待遇差不了吧？到老太老亲差不了，你婆出债我去给打。
2: 哼，你让啥钱待遇着？我那钱下，好，人往下的，俺就我先打嘛呗。再往下，让给咱们好用。哟，
0: 哟，龙狼是吧？
7: 爹来跟你多谈，
0: 是的呀。
4: 一本克拉索，
0: 다 알아 들림도 뒤동 사서 놓죠. 예, 인다.
7: 나 도금에 로지치기.
2: 아직다 정말 됐다. 당자 뒤수 앞으로 또 동시.
0: 또 들림도.
4: 네 주스 거 가지고 진주면주 자제 또 됐다. 자 당주.
7: 진이야 묘다 전에 쇼지게 가 제가 요로요리 로주기.
0: 아, 진이 뭐 로르시.
7: 매매매.
2: 야, 네. 됐다. 라이너.
4: 야, 주기 용이다. 야.
0: 아, 역시 역시 아자. 저죠.
4: 쟤는 기니도다.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3: 나를 한게 못수유기인다.
7: 되다. 다시 한가 뒤돌은 하루 야디. 한게 롭수 야호기자 세우로. 제 말에.
4: 지샤. 랑 체디. 차디마다 난 로마지. 하고 두고. 랑 티샤 모슈다 야제도 왜? 아무네 고추는 숨도. 트랜스포트 숨 딱바님도 같이 대유.
7: 얘랑 캐리죠. 드링에 나로야기 계지릉시 신속아. 네. 나 로주기스 렁괴도 내 마퇴용비.
4: 디샤 줘.
3: 아차차차 내 라구려다. 아차.
0: 네 루스타디. 랑기 나량 텁주디 리그루 총샤. 퇴수 다가라 붙임버리 랑게 네시기디 배도 만자로 쏘샤.
7: 말해.
0: 예부 계란주 낭 망바용배 전다디 나단다 삼로스탄주 민도 이내랑게 시시부시 깨부도 가.
3: 계제 제자 말해. 내가 잠좀 라이나.
0: 가래 내가 그랬어. 랑 세미나라 세탁 주신 그래. 랑다 갑주 김주 민도. 고라 나와 기부채 되시. 네 캐리 쇼. 부주리 제약 먹텁디. 나 팜수. 배터 팜수. 더 약지라. 랑 부지래 요 말해. 계시 보고만 보이나. 맞아 장차 동주 봐.
3: 말이죠. 저랑 오늘도야 망자샤. 가르시에 오래 다디.
0: 아. 다 생매 생매. 나 죽는다. 알아 또 좀.
4: 저 오늘 주님.
0: 오늘 버리. 리바. 랑가 잡아라. 네 섭체. 계속 같이 세로지. 소소 나요리. 잡아가 나 바바 멋지네. 개미도. 이내 잡아가 세수 싱글이 소소 중부다 중무요리 잡아 부기엠 손상 월라 중부다 중무요리 니네 세다 넘어서와 징지 근데스에네 중부다 중무 아자르바 저저 파다 저저 산다 마다 케메세브리 이내 군이 저저다 아자스로 두게 아 군이 소수 소화기에 아마도 신단 나왔던 미도 자원이 다르시 흘러지 견주나 막고 체배마도 나하고 둔다고 삼로 켜는 등 말해 군이게 중부중무 승부친유 허름해 자복에 수수중무다 아작부 탄도루름 고와두구임에 하고구요 말해 중부다 중무 가르치하샤위 허래 예비유남에 자보 빙자도 다보도 조화균 측면도 찬스 뭐 역황다 재미나 둘시라시샤 도구냐 네디 봄에 견버리 김상주 경배 마세 중보다 중모 따도체 시모도 나스네 동사요리 부수나 제마 섭지순예지 융구요를 쓰고리 계제디 삼로 코디혼네 육비 다도 도움도 다리마 요네 용예 테리 알아둬야기 니모드 마르샤

0: 나 고다 갑주 쇼체 저 와제 탁수이 리버 녀 하시오 나 고 쉽지 슐루메 나 개유수위
1: 아치 따따따따 조조 개바 개바
0: 나 개조 개이 아치 조지바 녀 하시오 나 소르디나라 시안에 두네 개럽지 콩아 업주 지기
2: 리버 리버 사고다 왕샤오데 아치 쇼샤
0: 나 제제 같이 같이
1: 시 닝규메드레
3: 데 녀 시 너무 노아 사고 왕샤오데 녀베
0: 녀코 녀고 니리 되다
1: 지지 다시 뭐. 저. 저랑 시기디나. 장마 제겹치디. 나라 보고 저랑 칼 님도 와. 미주 안에 돈에 굳이 있다. 저랑 칼라. 대회 님그르베야. 저. 다데 계시라 지함이 두에.
0: 계시야 가려 봐. 디세탁 줘 봐. 그 렉주 님들 가야지. 나 네 구요리. 다리 갑주디 코 그거라지. 나야야 지금도 그래.
2: 딩원에다.
3: 디두가 세윤군 메모도 저라가 랑마야네 니게 차리
0: 디디라 세윤군 여봐 니 하고 말삼 줘
3: 계속 갑수 갈 시험에 니 세브 거무죠 세모도 니 라고야 차리
1: 라고야 위네 세균이 싫으나
0: 그래서 난다 왕샤딘 갑수 깊디 라살 리수 더도 우셔셔다
3: 가사 미디 니 라고야
1: 리쇼 니 라가 니 라고야 마샤샤네 미디 데 니리
3: 야 마시 가시에 갈지가 다들 라고 걸 시오르 나시엔 같이 고래
0: 아 뭐야 계속 말해 계속 말해
3: 마시
0: 육수, 네 삼단사, 고셉주 숙매라, 내가 측매, 나래 폭제 내줘 제제, 소르신 예비이나 딜레 하고 용구래.
3: 저라 그 띵기 체배.
1: 지지지스, 저, 랑 중두네 시그 경고유 봐, 네 신그유. 이네 도다디 칭보송자, 랑가 삼리 호수동라, 야면나 랑가 시에 신민도나, 네 미스 체제 럽스가 친가.
0: 럭외 여마리, 럭외 민도, 나 소쇼 탱가로 그래. 네 부근이 단자 칭보 차유, 是吧?
4: 不过你也紧着吧，难道买不起的？他都俺所学听个着嘞，哈，没了学听不嘞，得了宿舍不过学听个嘞，是吧，老李？哦，你，我，让我听呢。我，我把那车给丢给你。什么东西？把你给我预备说，都，是不了。我先打麻将去到他车里头，我先等你，先等你。
5: 我把那车给丢给伊，卡卡多，谁拿多的？没面对面没得不起，谁拿多？咱去到差了，我先打个等伊。我把那车给丢给伊。哼，撞车去丢，别给我急死的。我把那车给丢给伊。哼，娘，呀。
0: 小人俺输的，哼，日不日不，夜日不日不，哈，娘，呀，嘿嘿嘿，天下不输的，也不给输的。看住哟，看住哟。
4: 爸爸，小光给俺输的，
0: 最难输着。让他里面回来，让我家媳妇儿啊，什么事他拿不交。你让他笑，什么让我家个媳妇？
4: 让连他不马下他个嘴呀！我输的，让伊呢，天天你。天天可我生不举办呢，也生个举办。我呀，到蒙古去。哟，没主干这团没呗。哼，有，叫咱吃吃。叫。
0: 啊。
4: 咱们来干这个。
0: 哦。
3: 你也吃了吃去。咦，
4: 卡拉萨罗永哥。
3: 叫家宝，叫家宝，他们三月，这个多那个七八日节，日本人也给吃过前面边，炸熟几年就过去了，养家亲戚吃这么些，吃过吃会死的。俺女婿牛肉那么多，连那我不觉得多啊。叫那个吃过前面亲戚了，搞不起垃圾的。用啊，今天这个多了，他结束。这个多那个叫那个面团前边说过，推出一点季节节，也吃熟的。
1: 저랑게
3: 차고
6: 주대 야호도 제라 자바 닥젠 김지 사죠 카스갈 캐브리
0: 어 네 삼단사 개유 슈머 주나 나르소스 폭제 내줘 제비나 밀러 뭐 사고야 개미도 제마소스 김지 소스 순다 그래 네 부수 깨다 자바다 네 뭐 챈다 그래
1: 저 가르쳐 봐 자바 저라님도 레어칠 중 있어
0: 어
1: 저 저라니 자바한테 소르디나라 레가 야고시라치기 미통시라치기 레그네 되어주니 저라님도 제비나 소르디나 레가 제 동부르 봐 디마세 저라니 한테 신내서 봐 저라님도 레가 제비나 자바 되람라 느끼 말비
4: 다시 환상 잔데 낭다 요마시 이네 보고 들음 느끼 말비
0: 야 대부고 들음 느끼 없음 말다 나 심미도 도스네 프로레스는 가래 셰쇼 실로서자 야카스 지구이네 미즈리
5: 롱년 땜 챔스도
0: 레마레 딜레 수수 챔네 야카스 장게 미신가 추도이 그 거마레스로
1: 가즈데 랑 싱메바 추코 화단가
0: 요레 요레 잡아가 난다 요 말다 왜 잡아 삼고 위베 소시다 랑게 샤유 아 씨 고보 교스 겹다
5: 봐봐, 저 자바 클래스 교수 세차 순수다.
0: 네, 클래스 순수.
1: 좋아요, 맞지. 좋아요,
0: 그래 좋아요, 말했어. 네 부르기 시작해봐. 랑가 촉진 토벌해. 야, 네, 야, 예, 예, 굽자 키시다. 이랑 시어.
1: 쉬다. 년년 대유.
0: 아, 폭진 내조시고 타제사 김제소주 수지유 란탄대조세 손내 리공슈제 아니모 레그체도 그주진제 쇼마르베 마이집디 법이네 뿐조능시 퉁지차고레스 루와 레공슈시 선지라 레공슈
1: 마리
5: 바바 디제샹 용마시 저자바 탄소제나 교구시라 열라 주구이체모어지리 바바랑게 레그네 퇴스는 가와요구제
1: 라카도숨
0: 자바 你也先活动了

0: 야, 됐다. 얘랑라 두둥 삽스니.
1: 그렇지. 딘딘 님지엘라. 니 좀 두게.
0: 랑 숙제 시작 뉴비. 내가 요거 줘.
1: 랑 균님 쳇블라. 네 콘침 멘더.
0: 아, 씨.
1: 랑 욕두게. 플러시.
0: 야, 같이 써. 알았나마 돌로 요거 줘 봐. 콘침이 봐 방금도.
1: 나님다 사가나 대기 손자. 내가 큰 지기지. 딜레 뭐든 야대.
0: 팔로미. 상가 응우도려 팡. 돈독하게 뉴미스. 자 한국대 지도다. 한국님부지 정다도스도.
1: 가리. 나 정다도스 장 샘지 쉬고도게.
0: 하지. 옛남에 남부마도에 버리마도. 남부시동가 제나 로니에 전에 공리 주무라다. 아.
1: 그다.
0: 롱카치야도. 예직신 시에메. 나르바부도가 주디. 장게 남부 역시 되는 것이 봐. 람이 역시 되다. 남규 범한테 주기라. 장래 인제 수도 아. 망치 수업도 면교 경시. 예민하 죽을 배야.
1: 지금 안 계시도 뭐 처음 누게. 디스 따라한 교.
0: 아, 디 알리 년냐가.
1: 영아, 나래 뒤쳐.
0: 그다. 락과 배 눈물샤. 년냐오.
1: 디스 디스.
0: 내가 이제 성능이 다 좋아.
1: 하코스. 교다치
2: 장하자가 연봐 소재나 내용은 누구야?
0: 마 진조 레학시 유상 카스카르 교구회 재산 쇼르다가 연비
2: 남쇼 키도디에 장 아마다 샤교 델레 산메바 말론 사바 아유
0: 시 뒤주 유도지 다가 주의 장게 니디 참비게 베서스도가 니자 갈래 가시고
2: 컴미도 제 컴미도
0: 두나 가리는 하쉐다 니 주도로 치르와 쉐다
2: 장호씨는 대샤밥에 누구 싶던기? 밥에게 인슈 폭제 내조 제자 롱치제 수수 신체 소치 수이스기 부구 소제 남산치고 있어도 레라프지 과하제
0: 람발랄라 락시 유도 역시 이내 소수고 총격이너 무시하다는 것이 처시게도에
2: 제장제 칼큐는 님도
0: 람발랄라가 인지 채우고 있으나 랑가 롱치 추우시 랑삼도나 랑라 주주 유제 총가 역시 제산 급제도 좋아. 랑게 마스제 다내자, 니디 다내자. 랑바베 김제 수사니, 전제랑 김제는 다수와. 소제제 시디, 니엘 칸레 초시. 둘로니아도 좋아. 니엘 없죠.
2: 랑게 독시디. 니엘 근제 지금에 하고베 조치스. 랑게 하고 마지. 키에스 바베 시시 십스던기. 각제 틀러 보고 팬큰 도움도 쓰이.
0: 다들 레아키에 제안해서 암자는 고시. 랑게 로고치

0: 바베 샤베 노브드마 뚜비 당아 강아 십체조 소제나 왕샤오텐게 응아 짝짝신디 마소르네 마비수 상게 나 쇼크치다 용두에 쇼크치다 쇼크치다
1: 아마 오장라
0: 야
2: 야 랑토 갸 로연 하시
1: 아마 가레 요즘 뭐 집에야
0: 어제 다선 요배
2: 됐다
0: 야 됐다
2: 됐다 됐다
0: 야
2: 봐봐
0: 오
2: 다산게 창아 란다가 용프다
0: 알레 어
1: 오장라 인화게 오랑 겐슈스게 야고르다 다이나 오랑 가르친도 입스 챵여시
0: 아 다산 산 치미니 마시 소수 신도 위에 내가 치세디 이하도 되지 이내 통을 더 진짜 큐는 마시야 내가 님지 멋지미나 가르치고 위에 큐는 시급이도 소재나 미련서 큐다 큐는 미도 니 메스 책에서 배트 갈래 겨위 비 속초들이 그대이나
2: 봐봐 언니 봐봐랑 로고차가 여비
0: 나 로고차가 해 제게 문제는 흐르지
2: 钱令华 大神，你走。
1: 英华，啥意呢？他都让给喝了吧？俺若不去给谁，就去了。不过英华给欧郎给新建所是做孽的下次的。
0: 是是是。现在欧郎三木年轻的，你也就不要去。哦，钱呢？肯定是落不去了。欧郎
1: 了，那是要了。英华了，就不是专业的谁？做的看不来呀，穷的出国是吧？那给做的，你难当不过。
0: 어제 서로 두바 우저 손당으로 이내 강물매.
2: 다가서 못 가라. 년년이 되죠.
0: 오네.
2: 오네 인고죠.
0: 어아 쟤나 디 용아.

0: Kela, nye de chitan saas kiraan kiewe kontar chik sita.
1: Yunga, lakba te yunga.
0: Les nangda mogo.
1: Simpson siya.
2: Yo.
3: Baba. Baba rangye, nganzo da zue. Dinje da nyu me da.
1: Nye kinje stagdo.
3: Mewe shiv chungxia.
1: Tinte dhagu gui?
3: Demi bai.
4: Pude dhuda, yaw kha sui mido. Semzu kui bai gala, nambay yaw shira yu. Di, sui nak makba chebi yinde, pama dhizu sui namar da.
3: Siyame no, nge kish chiga. Acha kodu guis.
4: Ya, ya, yuksu yuksu. Pama chebi yinde sambu yomari, nye chaka chingu.
2: 大少。哦。啊,呀。給什麼數?炸了幾隻。哦。錯不了。你簽字語,我那個吃字語呗。哦,對的。大少,剛的說語的有幾多?哦,哦呀,哦呀,大隻數。都是了。哦呀,大隻數。哦,爹要聽我給你給吃數數字。查金打可以點能當不多。看來差不多。
1: 偶然给记住还是娘不一呢两组小多英华对的要不这对的爹爹啊爹爷明俺的所谓所着他的俺最思绪上不得脱去了归宿给他俺做退了也不是欺负他 英华,
3: 这是王小天给媳妇一呢你弄个媳妇人吗大山卡里大山今年大山让你也是给不给两个套了媳妇他不是他与今年也做爸爸让给今年打陪陪今年马陪呢卡里陪我了呀跟着现在陪他是过了吧爸爸让给卡里陪他与你陪媳妇哦婆妹马不是陪哎呀
5: 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哈,啊,哈哈 tsang mung duke?
3: Tapsi mung du, shashan da shang ge nga nyugu yin. Nga buko tsigo duwa, nga nyo mogo, nga buko mensi lan na yungu marba. Tsang mung rang zheo, ya.
5: Jo ta shang ge nga ma nyeb kari yin na?
3: Rang babay rang nyun zhuo shi, sang ham chem dinze ma chi shi.
5: Kari, babay nga nyo zang rang miksi lang duke?
3: Rang la miksi la yang haro zhe. Shang babay shiga da, shashan da shan duriya kyun mi du.
5: Kanda babay nga shiu ma zhi. Xiao gan, shang gyuda kyun mi du. Kasa shang ge bo yang lao gol shiu mne zhe tanda bado. Nye babay, unye rang shiu yo ma zhi. Rang ge tanda bol kepse gebi yin. Nye baba lup zhe. Rang lup si zhe zhe, nye da chama shi dan chiu gu.
3: Nga bol shiu mi du. Boga nga shu nga pe zhu yi, nga tie zu ma shi. Somo, rang ge lian ge ba cha xia ne, boga nga ka zu shu ne, somo ra le de po shu yi.
5: Rang yong du ge, rang ge bo lu zhen qi zhe xi ji ha qi ge a.
3: Ge xie xing yue, nye bo lu su ro qi yu, me shu ne shu la qi xia.
5: Rang xi xi, ba bei ha ko su ne. Rang nye da si gyu zhi.
3: Yang lian ge nye yinbe?
5: Nye lian ge gwa yor zhibe. Ke si nim ji, babay jia la cai wi ni nyi zhi.
1: A si, bo go lo, nim zhe neng gu yinbe. Nam xie ya gu shi duwa.
6: Zhi xia, nam gi bu shi du. Xio ba, rang yi so zhe nye tun ma zhibe. So na kin zhe du. Dio da, nim ra zhu, qia ra du. Xie ra nye dian neng. 기부시라도와
3: 내주 잡도
6: 슬로 어제 일로
3: 차샤
6: 아 다들 참이다
1: 아 이메기기 와라 저랑 원의 이메기기도 와
6: 어 되다 자래 저도 주고 뒤에 주어지 是吧 니디다 지금 지가지 니마 소트내가 저 꿈다 지도 차가제브리 나 저서 줄라 니래요 마지 직장 발라다 직니해디리
1: 배지직 유비 로망 만년자 초라치메죠 팔로 체스기
6: 어
1: 와라히라 님이 오셔 주나 아
6: 야 자
1: 请你 롭젠 최송해
3: 최소
5: 최소
3: 뭐 갑자기 저 로요제 아지
1: 야 가르 좀 해 가르 세 드셔 그래 아
3: 아 저기 팀 무소
1: 야 양수부 가르 세 봐
3: 뭐 나도 가르 님 싫어 아유 락바 통아
5: 자네
3: 아지 소매 랑주 치사로도 칼이 님의 시라도와
1: 랑주야 오치시
5: 여가 다리 내 주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도문도가
3: 소문하게 나라고 재무고
5: 간다 차올라니에디 나는메 니야 난 전국 채우 저도 주고 어디 전화 친 부지

0: 我们也搞不定这，我们也管不着。对的，你啥也行不下去。爸爸，连你说这肯定得。啊，杨月是你不的，要我写啥都。我从小你我最清楚啊，用不要的，我带你几路个来个你们什么写钱饼的，让个杨月了，没对别生气，对那么要的，对那么要的是啊。爸爸。呀，对的。啥也行不看你爷爷。下的怕怪速递。
1: 你也是要把他们打，你听把你的把情况说了，欧江了，杨月，夏长了，欧江了，是的，你伢都是去水边去，你要这个，我啥吧，来了不要嘛的，马上有了，你伢若不是没叫的，女妹，有啊，呀，来的，哦，上个我从小你我就前面你俩啥个要嘛的，是吧？俺大姐让土着不去呢，看起来是那情谊，俺就想给个，给了做土着不少肉，管他两百吧。
2: 没，我你也会是动作。啊，行吧，行吧，钱都不要死。你了，俺到玉华街，伢子说话注意。行行行，呀，有事。走走走，好了，你注意。走。哎呀，好多么久，好多么久不行，我那啥时候，我那啥时候，好多么久，好多么久要去。不对，我呢，太差大去下。伢同别看去下的，钱藏么，心锁哪里去送啊？
3: 俺俩最难了，你住所在这下下。不过的我呢，也不谈大米多，去哪一个米多？
4: 你爹呢？得跟爹去的。三姐婆说的，得这麻烦，他妹妹有的，就是提不起来的麻烦，嫌麻多，妹子姐，别的，开点讲起来是。你爹
3: 呢？杨月是你爹，讲大就是下。
4: 对的。 俺让你了，别来的好些。俺让你还会得回来吧？你们都去，我那钱给这些有好贵，让你养月给这年啊，搞不许多。哼，你让笑，没想到了给这些多呢，我给这些多嘛的。哼，我那心说的大大碎着，彤彤，你们都阿拉是大多。哼，穷苦的。
3: 这是罗永明的右手，当然是你杀的。阿姐，回旋卡的钱品呢？你看呢，肯定用不多。现在卡的远呢，我你给杨月了要个钱子，不然弄烂没着。
4: 人气嘛是。
3: 杨月用的，给这媳妇写完嘛子，赶到喊不起。周江细想了不咋，杨那是哪样关系？这里没时间，那么大声打大声。
5: 再说小可不好点，打听不松不是的。阿姐，打肯定小些。
3: 都是得不了些哪个吃苦。阿姐，同到你们那边去做合作来的。阿妈，包给这都出过数月，包了还活了没住了。包给这都出过超拉亲戚老家就亲戚，人家说土不对，全都是点打入不。
5: 樱花，阿姆拉叫我休息，我要些天啊，也去。
3: 爸爸，马姐，团大还是有亲戚，团多嘛，你不去？啊，我上不去，通不到。樱花，团大上不靠的，你哄不到。团大钱不提这些，你也不要提这嘛，去不去？来个场嘛，大商大杨月，场面还是不去过的，家暴可怎么了？团大地址呗，是你先交些。
5: 前两个，让人家给我来三个信息。
3: 啊，再装嘛，姐，爸爸。
5: 七八天这明年才好些，没事呢，爸爸让我说着，你这也好些啦，轻松啊。以前家暴菜还多些，菜菜可不就是给那边。
3: 用啊用啊用啊，都是。人家家暴阶段时的，你给些也好些。俺不听这药了呗啊。枪是给啥子吃了？明朗了嘛不吃些，哪还用过我妈的？穿不进这上面，俺吃没吃的。
5: 爸爸，老么样的家暴了给么子好些？但我呢？ 家暴就会很多，满着。
3: 你也先不下手不多事，但我你也不能还要了呗啊。
0: 기니게 구두지나 강부 규제 나 갑자기 저거로 봐 나오는 예 기니니로 고한다 슬러브르에 기니 나와 기부터 좀 마삼시 가래 예 기니 칼은 영어로세 견조 낭마하잖아 칼은 예니지를 왜아 장관이 다르시 디지모스 피그지모스 쓰고리 네모 주비나 견조 전다 유치어르베
1: 야한테 제스기 봐봐 땅아주 로하줄래도 딱봐 라부자니 여르베 다 들어 관리해도 보고로스게디 내로 좀제 망세오지 뭐도 라부자유 어마리
0: 제스 제스 파세직 셰프가 수치 주셔리 가리네로 좀제 계속하고 자나 약속이야 시모도 켄주 심리 이르베아 让 아자리 让게 전부 다 주모 내리 신의 용어도 왜 계속 쇼부 예상 내 준통 말해 삼주고 지나서 약호제 시하고 태동 주망고 쇠주 등귀
1: 어찌 아니 쉽시기 봐봐 밥을 알로 딥시시 생이 잡아 체제 계시 야호시하고 로마여는 덥시 요말다 디 니에시에 바스 야호마시
0: 让 착세시고 오마르베 让게 잡아라 섭지 약호시 체제 로라시 니에시안다 그래
1: 니에고 유나 밥을 하겠니 나 밥을 하겠니 로시로메

0: 아자 아자랑은 대체 셰비나 아자랑 바베 니로스다
1: 다리니 바바 촉신 제비 바바 타는 신수래 제바 갈래 하고 가져와 마시 람낭 부옌 부지 자가 주도 마친 수치지
0: 아자랑은 로부치고 마비 바바 수수 야우제 신주 워시
1: 신수 텔 니 신금에 심도 잔 쇼팅 그시베 바바 로추주 마다 총니 텔레 규요 마시 총샤 니 카고 다잡시 양月 주어 띠는 용구시베
0: 이네 소르신치르바 로그볼린다 로그소리 소샤게스제요 마지 상마 소수시큐리 마세탄드 니에 차르고시베 김제 상마 사브시다시 나비게시비 네 팬토 마시 바벨라셀시에비는 낭다요 마시 춘추드르더 소토우시 쿄용네 시에비는 추고다 두리아 과요시 조디 바벨 삼로 닝시 차차샤 튠제다 락제사바 당리큰 칭마시 마세 바베시 님부터 다치 응이 님도 대비나 딱 받쳐비 겹쳐대 레스타 같이 도래
1: 디스 금세 먼 드시에 먹어 간다 바바랑 고호도 다리 란세유다 로마로 라스스드
0: 전이랑 커도쇼 말로 후미 나타다 오스차데유 마세가 보고춘 좀 하다 맞아 랑가가 신의 고수 스비
1: 니에체나 상게 삼리 어제도 바바 폭도마도 텅도 샹다 징지 나로 님베 베드 미나데 님베 수소 부메나 파메 거지 하고 마시 샬부 춘스나 신의 바베 삼을 하고 오시
0: 지마시죠 용도에

0: 저 다스게게야 하지 길라 단도스 용마시 인다 로스트릭도 교시다 에 아야
1: 다리 얘 가르쳐가
0: 넘기다 가세요 야
1: 어찌 길라 피기
0: 어찌
1: 콩 가르나가 피입나 Kela, Kela Pibi.

0: 레어맨 누구르고 해.
1: 내가시하면 녀야르시도.
0: 내가 다스트 가래.
1: 맞아 다스 게메.
0: 게메. 맞아 김재수야 열어봐. 내가 마셔 가림봐.
1: 아니 뭔 거면 또 다른 책과야 누스 채사스.
0: 쟤는 키니 디 야구시 다르시 란디오다 내가 수유 채브래 아 근데서 다 구워래
2: 네 채비
0: 락바시다 수유기 되다 양겨도시
2: 길라 다 다른 용망시 세시시야 수유부시 돈도 다르베나 답다 대망시
1: 제게라 태우망구치 다르부지
0: 다도 니수시 다도 니수
1: 계세 년예매나
0: 야, 겜자 하도.
2: 겜겜에.
0: 겜자 하도지.

0: 나제 십시를 캔 카지기 치료기 님과 동부 수대 보가오베 제롱기 캔이 해 관제 슈균 자체라 제십타 송접 지균이 샘기 섭서라 크베 라메기 틈지시힌 튜즈 자자 체우베 관제 진외라 도십 체베 랭게 리축 토함 팅디 용우 편정이 레제낭 나우의 배윤기 상화 추와 셰바 제비 슈균힌 최신도 차업에 초종 랩한 집어 규제 리부종 강충상도 내바 인데 디가르니 시균 최신 순수 대마시게 맹아라 강충상 세르 총조로 예배 징외 용데스
1: 꼬라접제 종카르 내드 카르 유메다 간에 카르 유메 다가능시 내드 카르 탁수 제금이 다가조세
0: 팅시베 개요 징외 시피르니 지루니도 니 석송료에 더와 죽지 내수 예시지집 강에 배워시 예시 Kyoyongne zhongkyu, bogyun pijobye zhengwe tunggongla shibshir chebe le dhuntie, Kyoyongne kongdu chueba tanga, genyo zhengwe shibshir ki zhengwe te, doshib dingsab yongwa tanga, zhengwe la songgyab bebu toba, tishin, zhonghwa yi pijon sugyun zhengwe gyunzin tarbe donju te, keje tunin deyye.
1: Zhengwe kyabshila chashan na shindu ne samne chewe le dhuntie, chezang anzu tongmar zong kyabshi ruga la sabchung cheya yi ne zhe, yame na koran cui sayungwe ge sabchung la shung ne zhe. So khonzo ya rengyo ge rikchenpuchu karayimbata songgyo khenches che gumi, di shi nyo gyob rengshi ge tablan khar che gumi, so xe u zhe. Dike anzu zi sebu zhe zhe, shi ne le dun be u zhe.
0: Shi zhe rengwe kyabshi rini, chonggiri rinbe kyabshi ri ruzo ki la zhe zu dun che to, zong ka chob ge ki kyabshi ri ruzo ki yungwe la shibshi ri chebe le dun ruzo shi yungde. Pinzo targe ribu zong du yong teni, tongmara zong nangi rinwe kyabshi ri ruzo ki, nawe pangzu rigi kyabshi legara zu dun cha jiri yin rong. Samyu le deba shi la, zago dinzhi shi tuyanbe zu dun gi lega ti, naze dupshi gi le dun ngwe la kyuri yin shi.
1: Pangzu chi neri na shu gi rig tenzo, cha sha na, mabit durup chiya da kechima shi rari. Sa di ge mikse cha buchi du.
2: Me ten yu sa mebe. Solo di, solo.
3: Xiao ho
2: zhi ho ba tong, solo
0: Rengwe shibshire ta naze dukshibni, rengwe sungyong chwe jetu yue rong, menzhowe cha yang yue te. Naze dukshibni, pe che wa, nawe mi ri ki rengye nashu ta, shu ze la ceri ki ngaw duan ta, shimchu cheba de yin xing. Rengwe shibshire ni, kyo yo ne rengwe ki shi ze ne tuan kondu cheba che ju de yin. Zago dira nyurgyob rengshin ki ngaw duan chigab ta dong, tonan che gube ne tuan kang yu min te, pinzo targe ki tiwe chile jen ki gen la la, lu zhi shu ma shi.
2: 내가라고 독도 잡으러 이제 티 독도 이제 챙겨 채거라 독 근데 카 독스 꼭 독스 이제 챙겨 이제 다이나 티 보디 제거라 레스거라 차부터 티기 이 조거 해도 되지다 내셔서 내가라 공분 니슈 신저 집으로 되거나 니슈 생아 저 집으로 레스 레스거라 로로 라서 제거라
4: 이야 저들이 길에 전선에 사실 좀
2: 로로거라 로로로거라 라라
1: nga ge la la di nang lo sa ti ge xia wu be si gen zhi xue bi kan yi sen na pang su ka ji ge za guo nang lo sa da ni ta guo sa di ji bu ma shi che za ma duan bi ni yong ma shi yin ne ta ri di mi se tin de ma xia
0: za guo ni ni yu rin sa wo du ne ne lü be ju bu la xu gen te de cha de bo ro qiu ru yu ba ta qing wei ji ne xu la lu bu ru tu jun du qiong wu be za guo la se ge xiao ru ba ta ta na
1: 차

0: rinne shamzui kanda, tadu demdui kanga soji zutubu yina, gangzu je jangu cayo ma shi. Tanda nang shi mabi yin ca su na, gikshu gangde tui zui da saja kangi mabi yin mi chi. Tine pegi, ane demdui cha shan tau shi. Di rinbu zongi rinne riz, xie chuk shi.
1: Masi gyuncha song we za guan dira, rinwa yi rindan qianbu dian me kara, cha gyun shu qian tep yue rong, na nu we khen we qi guan dini, luan de shu gyun rinwa ta nyam du zhong ne, na nyam tui bu shi yue be.
2: ཁྱི དང རྒྱ གི མིག སོང ལས སང དང མེད པའི གང སོ ཞིང ཞིང ཡོད ང ཚོས སོང གྱོ ཆེ གུང ངས ཚང མ སོང གྱོ ཡག པོ ཆེ ཡ དེ ཚ དོན ལ སོང གུ ཡོད ཁང དང ང ཚོས ཐོང པའི རིང ངོས ཚང མ སོང གྱོ ཆེ ཡ གི གི དེ སམ ལ ཅང པོ ཞིང རིང ངོས ཁྱབ ཅི རི ལས དོན ལ སམ ལན ཐང གང ཞིང གུས ཤིང ཐུས ཚོང སུ ལས དོན མི ན ཚུ ལས གས ཉུས པར ཡང རེ བ ནེ པོ དེ རིང ངོས ཀྱི ཆེ ལས ཤེ ཅ ཕུ རིང ངོས ཁྱབ ཅི
1: 배 퇴원 원에 주나 칠레 미나 마다 바큐 당에기 뒤주 매바니 가가 체슈디 시 레주 토르데스 단네 캡셔 레드윤라 군데 강조 동치 바남 종키 링웨 캡셔를 주소기 뒤마라 레드윤 더와 직장 대기 시 드림 코즈 링웨 서지 시기 결시 빈축 체기 시
3: 콜로웨드 시기 문일 하간지리
1: Togu Manini, Puyu Nang Nenki Rinetu, Mixeki Tunin Dengue. Digi Wome, Kepchir Tsujung Chise, Ching Gerup Tu, Puyu Guja Sunam Dobjeki, Tenga Junyo Washi Indi, Dujung Chongzu Dewara Cha Yubata, Tapara Longo Nigi Pagu Lugu Dengue. Wende Taja, Togze Nijian Ki, Toga Dini, Tuzan Ka Ki Goro Yushi.
3: Polowa sunam dobge kongi lukyu liya chasya na. Chingiro ki kongma yungzhen tui la, beili ki bionne nabda, kongma qianlu ki gobla, qiongwaan ki cholo nabri, pioil chasya ni, chen yendra qimbari si shu chou yori. Masi, piujung ki gyeji zunzin shiri. Tondo deya, Polowa sunam dobge ki guba chidu, selma se shitung ki, dine ya sida.
1: Deya, tui ki pardon ge we lukyu tedir shikta jawara. Tagorki debri zhuzhu shi yun qe la, lo ne chakji yu ru, ngar shi nabar zhawara ne yu goma se. Polowe nyam yuru ta cha ju so, shibza bule chi yu. Polowe cengwe la sunam doke shu wa ta. Chungar maa ki lhazara pungzu chi gup, kongi ngari garbun kangchen sunam geboro shongde nangdi, kongma kangshi ki ngagbe, pyugyu chingma ta yesho yunde ki zhawara tab yu. Chi su uiza magdab shuja su tangji, jiru chikdo duke sunju suku loro, Polowe sikyong cheji mutu tuyenbe chuwaanki zene nawata. Pyudu ambenta shongdegi tumonto pyonjo la wongyur nangshi. Zajin lukyu rinnegi chechen tida debriki nambay tohne nyakza che yuti. Lukyu togi mikzu tugubshi ki jizo nawata rinnebiri chwedegi pirimso la shimju chebara shindone pyusumso la sunyam tuyenbe tongdo nyongchubki jeshi kodon chebe. Limi sumju sina karsi yuze.
3: 现在里面送出什么的人为开局的车站人心心都是科技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站人为开局的车
1: 도 발렌티기 겐쿠기
3: 참 장서 장교리 다겜니다 이지 초중 돈도 년린 칭에다 카도 발린 치죠 치다된 조 창마 레가 치기 치기 장서 장교시다리
1: 정외 캡셸 차샤비나 만수 응외마 샹촌 레가 치디 정외 지시타 된자 송교 레기 레가 틴제 진효 역시 이내 달의 탱시베 십시디 응외마다 자와네 자야민도 달의 레게 낭된타 그곳에 강지태네 만조야 제노사부 마무시라도 탱시베 개요 리그의 캡시르 니니 튜림 숨토 예와 체유의 티 튜림 타보니 라제 첸데 제도 동주 땡게 섭조기 내는 베기 소리시 튜림 니바니 종외기 시제 첨부체네 세유문수 리그의 따제다 땡외 토고 센지 봄이종우베 리그 칸라 갸시레 타 튜송수 서도 니에베 봄이종우베 리그라 따제다 원진 토고 제체기 튜림 소바니 봄이종우베 리그 티다 침신원 젠타 토베 대신 캡자 제디 계급기 봄이종우베 리그 튜공기 지가르차 소기디 계용 용접 십시에 탱기분 주르니노 이생을 위해 다왕아베 공 리죽토바 제주 인시 변조 이미세 넘치기 겜베 굴글리베 녀와타 최제 차네 제제를 강격이 캥여베 세용원수 당제 제바라 가가 제제를 조심해
0: 진짜 시방아베 나로러 시내 넘치 초른주구제 세마도 세용원을 당제 치야 조야 요마시 제장 퇴조디 인자라부시 자지 낭스다 도빈은 해바침부시 자요제
1: Zonjime ringwe kyebshiri tsujung ki lege pirimla kundi ta zubyan che ne Pyule chanzang ki kyebshiri lege yongsu li zhuktoba chegyu ni Pinzo targe yungwe ne juna kega cheshu jiyenbe kongi li zhuktoba si tam Kangmaran zongni shizi chonggiri ki sharmwe su nye si Tenga jimjui gyulam ke cheshu ki cheshi iba ta Narib ki tsongyeri ruga ta Konyo so ne di gyu ne zhogu yi Ne di ringwe chanze ni chonggiri yong ne mangshu minrung 캡시르 기가제 신도네 첨부 요티 베르나 드레 캡시르 치세 네니 미 시동화 요베 리즈리
3: 나는 니레가 쇼비 이네게 칠레 리무타 샴즈 카지부지 체잔탄데 레가 쇼제 로니 싱부빈도 다리 팅시베 캡시나 슈투자 문에 가브시라초 카이스네 나레 칠레 데 가브시라유
1: 강마르기 레군카네 네가 미디오데 초베 초중디나무 레가르 슈무타베 슈게 마부 이르지 찬용로제 숨주 소숨레 레디메 리나 망체와니 공기 체조 섭조 진요 유바피 캡시르기 냠요 지게 메시
0: 데이나 나슈시요리 참만 저거 마리 체자 최도치 뒤 제르체 최도치 오지 아니 님은 진나 참마 처음 마지 드링 안 송요를 대한조 오지 탄다 야안주 뒤 치부르샤 칸다 Nyingu kongla di tsuidu sabi na, an gyak zay zhi.
1: Gyeyo ringwe kyebshiri ting soba ni, jilu nyedon jukjuri lomju tu ligzhu simba ta. Tirin, nengi xiangi ringwe sanay tida na, ting sube gup togui simbe ringwe ta, sardu nyebe ringwe, sezi niga tsui yuebe, nyugzi chebu yu shi.
0: Kale kha chungya a.
3: Oshiong.
0: Ostuge. Yonga, tirin lcha xa na, di todam mine ngodryo nabar xing na, nga ran so tirin do zhen nyi xiang le, Ani, nashu mangboro chse. Tue zuyo da pardon di ne kengji tenne, ani tuigab chigi maare sungi. Che zang nashu digel chasha na, ngan zuyo nashu chig rengyo cuidu che se sanay chigla zige cuidu che uri. Ani, dinde chewi na, cesh da denba chungu zi. Che zang tiri ngan zuyo cuidu che adi, maan zi chewa chigu zi.
1: Tue zuyo za chal jing, lenge ji wadi, cuzi mi xedong yue jing, sar zi du chuju yen yun yue bat na, kalung to wei, 지티가라 제과 코나라 추조직 체크 강호게 남니 바보리 인시 도수 노바타 체류기 캥 예베 습습 마체체 남세 제대로 쇼로 니게 그때라 총무 편전 차와 주대 체류니 시도니 개가 지부이
3: 토부디데 자야디 너시디 영이 근데 유메 단대초 야저디 갈레시라초 이네 데레디 훼시시라시도 다른 예습날이야 가부시라초 Namgyu chashyabi na o ngwebyu chashyazamle thongya yomari. Yine thari deleje changma seyab shira thonggi ma se thondo sosa chunchu yinbe nawashidu. Ngune yi, ngune. Rilong gwebyu zeyab shira du.

0: 미 십체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수주 관계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게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수주 관계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게게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유파 나다 나와 수주 관계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체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바과 스주랑바탕 세크케바 소기 바베지기 내주유지 유방 바구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바구 세크케바 소기 바베지기 내주라 유방 바구 장식하네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능초 유방 바구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베리기 내주카라 다큐지 유방 바구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베 제라라 바베리기 내주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바구 장식한기 제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바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굴레미굴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1: 스마트인게 타능인 혼남시공의 시우예 진관추라 진부망부쿨교 최상자 지추네 앙아파르 메주 공간라 진보 망보 콜교 최장 자정례 칙팔 삼루지 진보 망보 콜교 최장 자주피례 칙팔 사간 진보 망보 콜례 림신 남흥교 최장 자교숨례 려워기니팔 칸발 남흥교 최장 자주례 려워기니팔 칸만라 남흥교 최장 자중이례 려워기시팔 내동추라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중이네 순팔 균지 차부충품네 림신 남흥교 최장자 주네 려워워기지팔 처매라 차부충품네 림신 남흥교 최장자 주네 려워워기니팔 처입추라 차부충품네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주빈네 축팔 보종라 차부충업흡교 최장자 주빈네 개팔 미도라 차바충품네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니성이네 주시팔 크룹추라 차바충품네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주영네 나팔 마캄라 차바충업흡교 최장자 주지네 칙팔 리우칠 차바충품네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주네 칙팔 신이치라 남팀네 림신 남흥교 최장자 듄네 려워워키 듄팔 차리 진부망부콘네 림신 남흥교 최장자 게네 려워워키 듄팔 니말 남흥교 최장자 주네 려워팔 가종라 진부망부콘네 림신 남흥교 최장자 주투네 칙팔 기게라 남흥교 최장자 주시네 려워워키 시팔 초친라 남탕네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주지네 려워워키 시팔 샘라티민정탕 총대키 남시공대 스러나 티네에게낭 총대카지키 남시공대 스러나 디디니 편도 순배 진이 휴시 리스 다왈 퇴다 남제 나루탕 치루 농진콜 세모 탕보망 장샤 탕샤루 퀴토 농진콜 손업 탕룩 장규라 롱부탕 시퀘도 스마트인게 닝쿤 남싱문의 슈찰
2: 几点点几怎么加钱的呀阿们强子你胸特别阿们老困难忘为明显给退钱点落一盘着点着他们的空了票呢 KG 他们的顶秀气味恐怖也不对典型级别

0: 감사합니다.
1: 네세 겨라 제일 가르치구나.
0: 민러 진송주.
1: 진송주라. 네세 겨라 탄다 안즈 제시치된 디고유다 안즈 지게게미나 자시치등 社区 수주바. 내야 차례나제 그제도 시주구나.
0: 다 농부장 레제제 로치다 낙지.
1: 로치다 낙지라. 저 그게테 차례는 거이나.
0: 다 넘주 유고네니 지세지 상하나 로치다 긴구르미네스라지.
1: 안주다
0: 지게

0: 저랑 나츠비베 딱바르 지나고 이제 네 착시도 토르신샤
1: 메이마시 태유가 지지시베 친구가 지지시도 생키야 지용아
0: 아치 대면 누구에 저지간 거 차수
1: 따라서 응 어 생이 토다시베 마도 잠을 세쳐 모임아
0: 너 대부치 전다지 주토무스나 나스니 날 너 용매
1: 그래
0: 추리
1: 전담이 누구야
0: 쥐도 차라 이 친구 누구야 야야야 랑카 간동다 야야야야야
1: 정말만 너 카게 입는 스타지 다녀
0: 영아, 니 기입 주죠?

0: 저거 마티리엔스 가봐봐 저기
1: 마티리엔 마티리엔 또 아 피가 이비유
0: 야지
1: 어 비가 말해
0: 랑샤 이슈다
1: 팀즈뱅아 동주 맞이에 공 란다 끼치 있으니 네 팀즈베 칼니아디 칸이스나 네 공세 슈기니 무슨 됨도 근데 제네 공스 영원에 세나 그디 친구이 이내라 네 사바 등 말해
0: 지디 뭐네 센터 다리 뜻대 후지 제 맞이다 가수 제메디 제타가 다시 고르 계시랑 동주 최고 유나 다야 비제 계속 속보디 카톨 교지
1: 네 동주 셔디 나랑이 박 뉴욕들이 다양다 네 최고다 좋아 걸어래
0: 지디 얘라 셰이다 얘는 저 자라 치두이 장게 진짜 재미는 집에 대자로 누스다베 얘보다 커비게 왜 님 사브지 중지 첩 집시 다시 마타살레 로추 좀가 되고 희리 니즈 진짜 지게 자두는 맵선 그디스 다디 파투이시 갑자기 오세기야 교수 교수 모두 치다 대기랑 넘규대 직도다 구지다 개치기위해 소식두게 르바야
1: 지겨다 구경라 난저 레아깔에 다그라시게 키랑 작은 데스아브레 나르 기억이 된다게 총도 개진부 튜쇼친부 나르 켈린초 이내 다양게 녀첩제 리그룹체브리 남자제 수기팀해봐 니제 가르다네 당리체비 키란 나고 들여나고야 누구에
0: 남규팀제대나 지브지 是吧 기스 나라이나 아무리게제 치바 더다디 차브지 제마지
1: 지게더시비 양라 다양 카고시라오리 칸군유제 폴론제오그리 카고모소로
0: 니랑 자기 참게 림비지 자노르드산바친제 무링하교 용두괴 노르테네요 어 카산셰베 지딩응위즈메베 어디 지템젠 지바 카산예셰베 가잔들다 용아 니 하바이 됩사 라넨 가교

0: 明天要让我们去读的明天哪个去我去呢开塞多明天俺就来这天做给来自选不是下明天俺对的从哪忙去读你也点明天拍起马子大给他唱个面子生病开塞天顿前呢天做给明天去我这不各地对俺他这就要面子出来面子前跟着求着能带有吗来天顿起让对的
1: 미디 렌즈 쇼비 이스 민샤간 제주 모스코 녀지 뭐 춘구 요리
0: 집에
1: 제 재산하게 대표시다 난다 요 말이
0: 여유 채우면 줘
1: 알로 얘기다 노 말이 란레 망시 거리
0: 여유 책임

0: 한 거 제사 좀 나부터 가 줘. 아.
1: 야. 그대로 해 봐.
0: 다들 해줘 이.
1: 알래. 복 봐요.
0: 나부터 주기.
1: 뭐야? 비고 계제 뭘 정제해 가 줘.
0: 어.
1: 근데 줘서.
0: 가리 몇 구이제?
1: 가스유. 아하, 네. 계란이 또 좀 해.
2: 왜, 가위? 좋은 걸 맞어. 시에는 가요. 말 가게 한다 주지. 급스레스 좋은 삼촌.
3: 영아. 야하고스. 나답시 이유.
4: 랑카르싱 엠바.
3: 계신 엠에 툰시에 조리.
1: 랑게 간나 요와 마치 발람 사동자 수제. 곰시디 요도 땅도 와. 그럽 차라.
0: 예, 슈첸부 빈전의 수미. 답답한 전 타고야도 왜? 머신에 이게 랑나오던 게 자시.
1: 랑치다디 마비담다 캠도와 하우스맨
0: 내 랑을 숨겨치고이다 범신주디 샤르 명체 수르 섬 샘체도
1: 내 대표 랑수체 마라마시부도 고제메
0: 랑이 켄자시도 랑도다 머신에 담부든 저 채우르베 아
1: 납작에 긴간을 예부째나 된다 추추르베
0: 마제 마제 이내 랑 감수면 잘해봐 록스치다 뭐랑 이제 룸으로
1: 진짜 저는 이제 다 제기 매봐. 롭종을 배 주신 예 롭주 뒤소래. 당뇨 말이.
0: 제제제. 이네 괜찮거든 제 채우고도 돼. 아무 주니 주는 매봐. 진짜 이는 카메 是吧? 감 숨 자시. 삼세 제야 여러고. 그 유인 자다 참면 봐. 미스 롭진 퇴니다. 상가 뒤저 채는 미스 포모 랍주 퇴모 두체. 레러 마지. 능 미스 좀 하죠 마제. 상가 혹시다. 자 미스 능미 마지. 미스 매표 친지 찾아 요죠.
1: 파시 소시에 남이 예차도 예사 되소 말베
0: 자도도 송부지 닝도 자도 미스 예브바 교도 나야 여러버 제마데
1: 안 더도 자도 스그베 샤우나 샤이네 나님도 소화게제 규리고티 대신에 고도 도시에 토르치미도
0: 제제제 나 고도 마부지 제자랑 거 접부쳐다 닝도 나 접부쳐다 접부쳐다 뭐 제마데
1: 접부쳐다 샘다리
0: 폐지 납제 나 장시에 년 유기 마시 년 전에 납제 영내 장글로 제디 이제 룬 한 수면 줘
1: 대승고 제님 부 가도
0: 님도 열다 님 부실 하 여지 퇴균에 랑게 밀어 러와 님 부도에 찬어 롬조 롱원 퇴다 표정 덤두 납자 가랑 덤 부르베 파제 소제 경도 수서 저 거다 미스무 자야 레어 데 제제 쳐 가러 제
1: 나 지리 해요로 혼자 등조 제과 예민도
0: 쯔삐라
1: 가다가는 원어과에 개매. 나 로스티베 미다. 다시 알려드릴 제 도미도. 뒤담 대버려 봐.
0: 다가라 회고 보고 좀 차라.
1: 와야, 나라니 좀 겨우 말해. 뭐시 칸고 지나 대어 대. 레리 정 말이라. 문지시다 찍 말해. 차부채 대한 주워리. 펜수 주도 심이다. 용도에.
0: 영아 영아, 지그리 지그리. 장가 셰프 삼 지입시. 와야 다 수주가 교.
1: 나 총매. 나 케스 트비. 대다우유.
0: 쟤는 아주가 죽는다. 그

0: 야. 냠래 쪼비다.
1: 냠래 쪼비면 뭐죠?
0: 이다. 샤다이다.
1: 아.
0: 아, 진이 샤다이요. 난 칸이다.
1: 아. 아. 마리, 이게 실라. 야면이 셉수와 이게 부키슈. 근데 대도 웰.
0: 게 샤르 게도 와. 사체 하르딩도. 그다. 나 주 상아디. 나 세게 지게도 그지. 귤이 그 세비데. 참지. 큐네 다음죠. 저 다위게. 네 좀 어떻게 세우지. 자리 삼삼 큐네 맞으나. 다음치.
1: 치.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탁제 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유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베난기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투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쿠유 장자 균형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치바 미게게 최딘라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게 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게급 꾸유마치급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게바탕 권내탄웨 민컵게급 랑우국송라 쇼게급 랑先你个偏了 地堂用途
1: 사투의 망초기 서동초등 사샤나마타 주리조치 我在他 心动 我们他 心里忙着下塔光啊忙忙差不出去又不用难过撒丢色东确定了集中起农民地摊了松脚起

0: 디 차고리 슈도 마시 라노샤 로아다 마스야 카리나
1: 네지 딘데리 차고리 침 딱다 데모소 네 규치간에 초 렌제 윤디 겐치라고
0: 네 랑치도게 지텐조 규제텔 네줄하네 규치 제비게 봐 투주시라 고마시 랑게 랑참게 신다시 되지 먼저 진짜 지구 요 마시베
2: 진다신라 니사바 세스킨가세 부다게 규제도자다 치부지 세스킨가세 치모 규제케바다 치고 인고시오 스미레 데베 네츠 수구지라 차리에 데브지에요
3: 티텐조게 셰디스 만조 고야디 스미레 데베 촌나디리
0: 진다 나 레그 치디 랑나 칸샤다 조나제야기 쿰시 디데메 nga ti zu su nie guo yu nie le ge nie di zu yin ji nie ka nie guo yu
3: zhe ma jin xi mo quan tian zu kan zhe xie ne tu li ge nga zai su nie ji li rang ge tian zu le rang de nga sa zong qia ge ku yu duo shi yong du ge nga ran zu ku ge mang zhe ya ru bo
0: yong a qian de qi mao qi la nga se di chun dun ka li me ma zuo se xie xi yun da
2: ディ、サムマトムチェンにうまった。それ、ケチェテンタハリオで。ディワンチェブ。タナキンスとんべがせてみんろ。ディワンチェプさ。ニェタプデシュタ、ユントネトヤユベ。ジタンクユプジェ。まだチャウリゲス。チョコヤ、アララムルビ。ディナチャウリダマハルユザ。チムシンブダ、カチャンボアジ。ディタンチェプジ、ディナロ。
3: 아라위스키기
2: 기랑게 니엘어 기기 증구디자 좋습니다.

0: 대왕께 죄송해.
1: 오지.
0: 됐다라. 나체나 나랑 주 7天左 양주워로.
1: 그냥 지다리. 그냥 계속 바시큐리.
0: 나진다 임 신기유브리. 괜찮아. 그냥 피해봐. 그래서 쇼이다.
2: 디엔스 지지.
0: 냠냠 조비용쇼. 야야, 장면 그 쉬쉬.

0: 你们看见其他人的格局然必要忘记俺有的你信死就让我去约过去喂
1: 야조아
2: 지니숨시나초륜게니니숨시나초륜게
3: 손니숨시나초륜게시니숨시나초륜게
4: 이내가 당다 수고쇼 켜내면도 오당 가고도

0: 오래 가서 터져라. 레스.
1: 저, 저. 근데스도.
0: 지리가 아자리 간수 태도 채셔.
1: 아.
0: 처음에도 그게 두가 날려 주지 쓰기.
1: 어, 저.
2: 지리 아자리. 섭터스테.
0: 라뇨고도 왜?
1: 네, 맞지. 조라 조마다.
0: 요.
1: 맞지. 나.
0: 내내 맹할 조리 다 쳐셔. 祝你还了是吧？喂，祝你还了。命啊，许多给不够了。阿七，听着那个了。哈，没得，没得，没得。你说啊，几多点不了是有。

0: 지샤.
1: 지말라 감사.
0: 어, 렉시.
2: 렉스.
3: 干起来，他来吃龙井，假装死的。恰不干个，喝个滋味。干起来，其他的工作先别等这有呢，我送家难的。
0: 钱呢？阿拉想比是的，恰怕送不下去的。干起来，
3: 得用安用，起码全那个钱不用呢，我那做你家等个嘞。
0: 让个先吃锅里。
3: 겐치라 차반차스
0: 라잉이 가시지 에
3: 디어 독스레 창매 체도 대제 렉치야 쿰시 자 차브리 어 키랑라 믹세기 천나란제 유나만 더 키랑 파티 초대 제빈나 창심나 남자랑지 레가심 님도 거저 레마레
4: 르샤

0: 대미 지사. 대미 지사. 왜? 대미 지사.
1: 랑 같이.
0: 랑 대녀, 치마 챙게 통빈. 욕지 여리.
1: 욕도 가리야.
0: 선두 가는 괜찮지? 차가 응이자.
1: 장차지.
0: 시에니 많이 했나? 아니 비유지.

0: 신다 시리냐 하죠.
1: 얘랑이 이시 치러지야고. 디 상아지. 디 강디 치마친다. 디와디 나세도 그이버. 디네 디천랑리. 디 콜랑 아세도 그이버 랭네 튠베지. 진다게 철라 척치중예리. 디 제르라 홉 딜레브로 봐. 진다게 란다메마도 천랑등마지. 상아나 왕지 치슈 진다 피지에 치마 전지. 이네 뭐나 뽑부터보다. 밀어 나등마지. 최장한테 삼시라 시기. 이내 천랑정마시 캠시다체 캠체지데리 디마체 천랑안능시 렘휴미치네 광부리리체 깔라이겹지 탄다 렘겐제지 디가르랑게 쯔부마겹체 나와 큰마단자 미창메란 유룽댕마리삼제 천랑루러부치기도와
0: 티또랑게 멍구시라싱기도와
1: 디인거초 마시나데레제 유룽친여마리데 예 창세싱기이다
0: 他爸的年家你陈郎是年底他先赢不先中啊看他卡弟弟是说几鬼嘛前面许我养他卡不起的然后说定这了蓝沙去年先不多啊然点续起来有对年不前松啊谈得了我没打坑都姐姐然逼自己给你用死去来嘛去团大爹让许多节目我看了用心其实你们今天起不赢呢然后爹举着个鬼嘛去
1: 让主你一边可就住啊嘿让主的俺你们都去啊俺让给俺电话上的一马上一天天俺害怕周围面俺还是什么事开心马的俺让俺来要去哦俺让小俺让我不等着没参加干不要的一年俺让俺们到新大手机来干不买哦俺等到俺应该凑不出去让俺开领导我

0: 母亲军人，伢个要退走的，两个妹妹，两个亲队，光追人三年苦，两个亲队妹妹啊。
1: 龙马是的，龙前呢，给海叫我是。
0: 我手机给读的。
1: 你就是大度。참 허중해. 마규.
0: 陈朗.
2: 오. 신마춘, 레카리유.
0: 7일 전에 님은 강규제대기, 랑게 하고 중에.
2: 하고 뭐죠?
0: 김수철 개요 마시. 네, 님 카시시 준비.
2: 아래 디 커트 대비인기래 괜찮아 나 저 샘난기 대면 시시 공개 나 저 좀들어 나로 채는 가보죠가
0: 다채나 내가 큰데 채요 마셔봐 주비
2: 네지도 샘에다
0: 네지도 네 삼모 쉬야 가지
2: 치모추 괜찮아 채비 뭐 나디에 용제 괜찮아 자네 락시도 상고 삼추 먼시 딱 바르시 니만 칸 유체 되네. 니에 쇼디 쳬오로. 디 티네 니에 타 되네 버디 샤마 샤스도. 케시 니에 샤야 망차비노. 미사방아 철랑 디도 차부체 밀 중심게 기스로. 마시네 겐치라. 진다라게 타제제 데냐브리. 진다라게 통진나네 봐. 응한조 탑시 카리오레. 예.

0: 他得出点，不拉哈东的。天子，那今天这里样，大大了，带门的话，大大们得快多了。啊，别激动，一打马上不是全面出城给，让给亚青姐给些吃的。哦，罢了，到老孙家里玩的，他一两个吃了嘛，当然要多给。 쓱쓱쓱쓱하게 그냥 갈 수도 해봐
1: 계속 헤매 괜찮지 그게 어째 뺏어 버렸다 이는
0: 야 쟤
1: 뺏어 왔어 쟤 쟤네 과제 다시 나 뭘 가세요 겨 골 동자슈
0: 이미 세제 애친한다
1: 요요요 아 쟤네 아 쟤 나 가세요 아지 라메세가요 봐 미르추쇼가요 봐
0: 라니오도 왜 아 나한 미기 고삼 중에 메라 당고 이는 치는 모심지 나한 메라 당 가지고 오래
2: 전바심스 구율 경계기
0: 대 메라 당 구리 우승 기업에
2: 말은 양나 짬도 밀뇌 게메
0: 녀바사 시 카리베 그래 상 메라 당베 아 저거지 괜히 이메일 던데 시리단상 저거지 라인은 니랑 셰오 마사비비디 장고 같은 가세시 마단 장는 수키임도
3: 뭐 라디들 라줘 마요
0: 셰비 가자이
2: 야로
1: 지대 라고 봐 중이 봐
0: 근데 칼렌스로 가세
1: 아 라주 거 주다 야미디 레코다 삽지 제와
0: 레코다 삽지네 그냥 유치비 나타는 신치하지 치를 심다 차리
1: 아지 너 교수교다 하지
0: 나 중매
1: 너 인지니안 쇼팅 부르면

0: 함티 콩르 퓨니 키기 저와 쳔바치 함티 딤쇼치웨 콤보기업티 대신 기베 촌나 시용라 함티르 제과 키 뉴버디 유베 티웨 딘자치 아메 튜친 키 미세 콩체고 니게 굽주 고구라 함 차치 뉴나 차치 피규탕 무창고 니게 굽주 고구 옌키 장외 뉴좀 낭치 로게 파츠 뷰리 도페치 피규히 제고 튜츠니 진드 시베 체 니슈 쟁네 진드 아베 체 중니 파 창보르 체시 유베 월르 피나 월르 비규힌 아무라니 안츠 미츠디르 추게 진겐키 갑딘 티인 로지 파르 나모키 아무라 용 치링 네미 용웨 민디슈 샴키 쯔니 앙다 시네 로지 파르 교인 총강 라페바 그스슈 지도 카바 레워 예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1: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련면제신주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明了机这级别 지심치고 비규인 明了大제체제 明年기 내퇴무연에 신토블라 큰중기무 로니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련면제신주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도 사도 대유진 개련방땡주영아탕 미도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ian ki gong zhuyo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obe, guni pipar gu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2: Bagba Sizhu Langba Tang,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hang La Pheb Tang, Nghe Chonga La Phebzi, Ribu Meba Chuta Tang Pechu Nang Cho. Bagze Lunj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du La, Yufang, Bagbu Zangsi Khang Ne, Ribu Meba Chuta Tang Pechu Nang Cho. Yufang, Bagbu Zangsi Khang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ne, Bagbe Riki Nedu Kha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hang Ne, Geyong Ki Muji Chenpa Shik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3: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4: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군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주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바탕 나와 장세치네 게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3: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나 구구추

0: 걔랑 같이 가라.
1: 네 해주고 연재 같이 가.
2: 말 하지 줘라.
1: 네 해주죠에.
2: 처음 엠 마시.
1: 랑 안 인지 지금 왜? 안 인지 좀 먹어.
2: 랑 같이 얘기. 그 새신 그 왜? 우단 샤바로 줘 씨보하. 야지.
1: 다랑 유다.
2: 랑 더 대지 뜨다. 진짜 대형 같이 가. 추리에 얼른 차에 길다. 야, 씨 주는 집에 시켜. 세마다 마차에
1: 있는. 지요, 난 야만 붙이면 주다.
2: 시당 후로 가 주다.
3: 영아.
2: 범위 뭐 깊어 중에. 가로지 유리 몇 신서.
1: 도지츠. 도지다 님드.
2: 검은 치기도. 전시교 메차다. 너무 뭐 깊어. 라전 부차도 와.
1: 나 동조지기 왜?
2: 응? 아, 세시 근데 실례했어.
1: 갈 수가 없래.
2: 라고도 은유 왜? 탐유 왜?
1: 탐유 한번 줘. 게임기 하갈도 영리 갈 수 있냐 봐.
2: 오늘 잘 가비 왜 범지 이너? 让独吞吧，吞对起码是。
1: 哼，我搞不，莫让个我搞不清门都，莫让个伢子输输嘞。
2: 哼，谁听这啥子烂名子？
1: 爹娘干死嘞！
2: 如果小姐你弄好了吃，吃了没啥动，哪里看得动？
1: 这两个钱呢，我送包店出门都个。
2: 马上给钱了，给钱对运气，钱对没那阿啥动动。

0: 마 라미 이베 마도 추드 멤버디 켈링 부지 좋아
1: 마텐데 파고 마룸
0: 게스트 셰크 리바스노 미비슈 워셴치오리 장셴치디 꾸부 우즈르샤 미보면 소소 가피네 꾸부 우즈치 홍디 체제디
1: 네 켈링조 나 꾸부 우즈유 나 뭐랑 가부유 네 루치 심지제 가부참 노브르베 네 로추 가부체비 미미저 로추 가주요레
0: 이네 범디랑 가부 얼베
1: 라심자야 계진데 마신 용두고
0: 타나스마잖아 지마 고거 요마지
1: 고추이 무슨
0: 여우진이야 포격을 쓰니비 범위에 대마하시면 이유는 포격 쓰리비 아
1: 저 라미 이유뉴이베
0: 인구하시오 범위에 대마하시면 랑수주와 쓰리비
1: 쟤나 포도치실 수 있단 줘 술에
0: 정회사
1: 정회술에
0: 님의 가로다 다들 구지지
1: 아 저랑 또 너무 랑월래 약체제 누구도 왜
0: 가봤지 사치 약체한테 보는 지 아이 윤재사한테 근데 이미 다 시내 신했어
1: 저랑 지동은 양 옆에 손서고 채 가로지 캐부 보면서 꼭 토니에딘 데리 저랑 근데 냐야 주면 누가
0: 마크도 텐데치레 요마스탑 주베
1: 칸이스나 탄드보도 니 바르미라다 김자 카리메 심도
0: 라케가 통추 차다 취입지 라케 텐데치 하디 라케 자베 지도로 제비케 마토산 취입지
1: 주조 라 능미 상메 니 심자 하다 암르베
0: 샤세크네 담니 취입지 셰산 나로저
1: 란다 초메 피메 예수고연제 가르치가 나주이베 기란주 동주 따단데제 싱구주 임시아데 콜사 주르샤
0: 지네 나님도 나 로저
1: 나 남에
0: 나 하나만 로는 나 같이 해봐
1: 나 나 세등이
2: 某些情绪也开始

0: 피가 량다 위게 셰베 란다 참부시 다요리세야 마진 치모 촌세 티베
1: 다디고 시오마 디고 시오마시 저요마시 니라시오 니르느게 소소 약게 위마시 니 저거체 소소라고 세다 체지 미가는 라가 위구리 샤프스 추베 포마틴데 소자 나 저거체 원케요지 니라 쇼팅죠 다진아 저거체는 용도
0: 나랑 서규 열에 말해 오늘 쟤는 원게 디요마시 한다 원게 티웨 요마지
1: 야 디 진짜 맛있다 자 승모 이다 니 쇼팅죠 디
2: Lema tabo shi.
0: Wei, Liang Dawei.
3: Wei. Mi.
0: Gan Chen Da Xia Yu, Chang Gu Xue la, xian ma dao jun jue ke li mian ge xin ge ji.
3: Ha, yong a yong a, yan la le, chang bu chang xia xie qiu.
0: Qi tian zuo le ge tian ge cai bei.
3: Cai mei. Nie cai mei. Tian zuo ge, nie mei ge rao de, quan wei sa.
0: 你挺会傲慢了。咪，我不差不多提着呗。
3: 对对对，我提的。咪，让龙马下，让女的，七天做事业的，他先提着的。
4: 出不去还要打。
3: 弟，喂。

0: 게 알랜 크데스키 메킹고 유베 콩게 가장게 부고 마오바 탁치 제아 요마 리스기 다 디스스가 말야자 제 마시베 계진이 무슨 이네 셰싱 것이 기랑게 광부시 예베 가장 토브면 칭화다 비진로진로 추요고 집에 윤채 토브면 점린 지순 캐량아 비에 미쇼 퇴고게 라리 이지 지그 집에 제마제
1: 제리게라 기랑게 숨 타가나지 부고 오라게 견라로 칼렌로
0: 干了个菜叶了，没几年药是呗？徐长青，你大半年些秋雨，不过老师说的，拉着出国点药嘛的，请大家兄弟吃着的。你那莫问欧拉个，老妈那个吃蛋的，我呢，老给生个钱，什么来点？
1: 我给生个吃的。
2: 老给阿米多。
1: 哦，这个了，哦，不过阿贵，我呢，去年只药嘛的，哦，的可是，俺哦，不过阿贵吃些，其他了哦，我那土的属于。
0: 年三八，三家店主，输了，给人打，给几千的也会要的生病。
1: 是，你那不归二贵，请大厂买对了，俺这个没多。你这钱你给人打，请大牌给，多些的，我们这请大的更给不是，对吗？这。给了，给了，古龙妈那，古龙去了嘛那，俺就拿个不归二贵的打个热不？俺哦，到时呢拆解，应急拆解，哦，俺哦，年把多，给了广大土地修个等个人。
3: 迪卡斯阿杰拉，俺哦，强行并驾去吧。看最通过多少故事啊？年底你们到故意，看那个潮汐啊，谁的？顶个在身边看人，怎么弄嘛是？
4: 听着，郭妈是。用啊，见了古鲁曼娜，古鲁曼娜，说。
3: 阿姆拉，他这一年熬了个，该着下手。俺最近这主人的谢谢大送啊。 俺最近这不长买甜米吃的，俺欧老鹰不吃我们这三么久。秦某问，伢没给别给吃些啥过年节骨鱼呗？伢让个俺们家等你干下，讲得这个就。懂啊？
5: 七天有，让请他从咱们亲戚家去个，怕你做你当姐，省得这今年要的呗。俺拉不着个这从头凑个去去，找土也没多。唉，让给七天做大姐。 七天做事业的，过时得钱，没过时得退了，啥的拉得下。现在媒体写完了，工资多啊？我那里对哒，现在个不忙不打钱是啥的？媒体写的三三不穷。
3: 让个去交个，他的该账写写算不多个。
5: 常过些呢，俺我呢，行上过水。

0: 지
1: 주는 분다 다 치지
0: 가려다 도망치리 빨아봐도
1: 누부터 야 시우사오 쓰기 승용아 친스
0: 나를 잠시고 인데
1: 어 당사 쌍비 년스야
0: 알려고다 알려고다 알려고다 지대서 알려고다 모두다 모두다 모두다
1: 치 쌍조이 년스다
0: 모두다 치 잔내버 친비
1: 내버스 가스래
0: 잔 고급제인데 잔게 김다선 두가로 미망고 듄 기겐즈 김네 여베아 가제제
1: 김다선도 미망고도 기인게 지문원 죽어러 시시단데스 나 오이베 구이지 티디 아딩그르베 양하지 남산르비
0: 샤이나 디기키제 샤부뉴브지 하후이베
1: 가스레
0: 렌다 사부
1: 라인트
0: 샤농란 자 남산기 옌스기제 니네 상유키리 이네 라게 폴파 갸르 삼단토미두게 라게 기겐 증장 기겐게 지모원 크제치제 아 뭐시 기겐게 지모원러 딩네도 진도 한마시 이네 넘겨 님부 딩거다 예보고 라테나르 기겐게 넘겨 님부 딩거 유바 삼로콘 마이키부 용구지베 제자 치텐조 장게 담대 마체체 可不不觉 주위네 게라드윤친 가게 층에 세제 고안다 토덴스럽유 딘데 치마르 세제 팀마다 계속 딘데 차가 체는 아니 비싸다 보고 딘데 체는 왔음 거 쓰면 도와 레마데 다야 하도
1: 나 지대요 레카스 뒤에 게임 비어티 지대요 알레 로 뒤에 게임 비서스면 되게
0: 컬토쇼다
1: 시화사도
0: 서유 되면도
1: 니라 사지유 쪽로도 말하니 참부유 자니라 카트샤지유 나마 야오 제오유나 니에셰드기 인지치도 보아리 라니에셰바윤다 개심부지 예럽 춘딩 기주엘함다 로쇼치외 냠 모스치슌 때보다 슌부메베 닝도 보아리 지대역에 라지르 제고유는 니에셰드기 인지치도 보아리 란단도 추나 부독자 소스도 지레식르베 미케베 카링에 시그잠치
0: 시그잠에
1: 어 시규 별에 잠스미
0: 시규 별에 잠스 아유
1: 아 아디
0: 계란 광단도 가 있구나 처음 아니 시도
1: 지대요 나랑 오늘 인글스지기 어디 가스 갈 간지르샤 반드시 있습니다.

0: 감사.
1: 그라오. 걔 팡라 이빌.
0: 나이.
1: 얘 다다 너 이기 말 봐.
0: 아. 가리. 랑가 니데 사미야 가리이나.
1: 그냥 가면 타고 센데도. 야니 객시 센데도.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면제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면제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초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업을 도와대 얘 티레직 쓴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 쓴다 대 별을 생애면 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데직 쓴다
2: 我对咱做的很多的，真的。亚明，今天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就养死点吧。哥呐，过月口，老请你对老子进进节目都不说的。亚明，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撇糖，青皮糖给团时青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亚明，那是就是洗。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초디 원투기 렁교 탑람 기고니 민초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초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길 네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4: 링고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러 칭부인나 땜부제 능멜레 심제 제제국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매제지 아님도 깔레겹사 드리인느녜 링고딱젠게 헝고지 권제 장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표현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혹은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5: 밀라 딱제 전에 밀내기 년가 列车 비진 비미당 대외 정신기 밀내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타 인통 천재 냠제기 밀라 지제 级别 지심 지고 비규인 밀라 딱제 제제 밀내기 내 대외내 신투라 肯雄金威卓米西，毕竟避免堂铁卫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体，按这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吊月金，开连半天绝阳堂，米土脏水，木狗子鱼，普尼动物，王子娘子解鱼，开水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三不米通话，米就全部，米干不说给南天月子，毕竟避免堂铁卫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卡南那片叫广州，我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晓得，过年批发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过的下人，花花丛丛的认真，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吨松也过过过，对于俺年初。
6: 大娘，这俺几啥？
7: 这得来多多住呗。
6: 这俺第四次给俺开药买嘞，然后我老亲戚的买嘞，韩立芳的牌子是单吧？店哪个就是做呢？人穷的面子热，车站站了点亲民都啦。
8: 站哪不也不去吃鱼。
6: 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芳排酒单的这个人，都先干么就站起铺铺单。叔叔在蒙古人呢，就是提来人子去铺铺单，俺的休闲单呢，吃也不去领给。
7: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扣下了。
6: 你让了排酒单呀的韩立芳给吞在啥不的这单？去了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7: 韩立芳的我也要多。
6: 韩立芳更重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3: 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人数，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9: 领过下南去，给客户车开去。韩立芳从康。

0: 내 뒤에 뒤태로 말하니 주도야 오셔고기 섭집으로 도가 지댄소 초기에 든데 소자 범통제를 갑치그리
1: 디딩 예 배트 규규
0: 용아 다 대디 모원기 롭충 견라르 봐 다 너무 지다 토지 롭친 요리 근데 제가 상만 지댄소 다녀임베
1: 태요 디야 근데 스테네 취시지도 와 이네 기겐 포토가 채는 근데 제가
0: 란타라 왜 다시 살아 기겐 포이네 지댄 조단 다 죽어리 자이나 둘다 가리네 삼다야 더 대적이 티마세 하부사가 마시 사지리 라마시 삽도 사디 중체 삼마다 사이 텐조 죽게 드제 소자 지도 텔러 차샤야 요마리 계세 기겐지다 참부로 추노 호즈리 계세 마참 추노 교라스디 맞으 뭐 버로 디네 되지리 내 되신다디 부구지 롭죠 야우유메디 기겐다 김다 저와 야우유메 투요마리 소디 부구 롭죠는 가시 유메다 롭죠 체알 심쇼 유메디 투요리 디네 되고 각서다
1: 치태요 장 기겐 선자 롭진 체디 라 내로 좀 잡아 고시야 유키리 이네 지도 강내 주 장게 하홍메바 나 치태 저 차가 주기
0: 아 지 마되다 마되다 마되다 체
1: 가지가
0: 영화 영화 영화 전다대란 게 주도 제목어 말란 게 태조다 개체가 진조 지대조 장유시 장치로를 잠만 가르치기 있네 나 주도 직매라 제가 왕제 요마리 랑 범소 제도 정기 내장 이내 개방라로 랑게 뇌게 처음요 지모 드름 랑게 매업소 준비 미도 랑 거중에
2: 아 라스 유베 차브지 모원 머신에 예빈 잡으로 년뇌기 주베 머신에 라게 나 혼다 쇼가 교수도고 냐 샘딩네 개방라 마케 다지 고한다 슈버 잠이
0: 랑치다디 고한다 쇼고 여베 지대조 니기 운치네 더디 개방라게 소소 샘쇼베 미지다 개시 유베 소리스도 디랑게 하고 두게
2: 마르데스 퇴비는 탑시 메바
0: 디나보다 저와 가도 조 샘을 잘해요리 让婆婆拉在自己别的英雄都会听我有没有读些的还好都会
2: 他这一说让他同大海里年用差不成这么钱的用都会我那也放了咖啡都把喝了的
0: 咖啡都咋说呢可把听音吧今天走你也让给予的
2: 我永远是
0: 给予吗的呗
2: 你也拿着肯定一面还没过吧让给我永远是给人生一天我来扎死你都广播们说是对，听着压热不了。
0: 莫然压热不有没得，让这娃要买了七天做。
2: 让俺们听着嘛是的，我哦可能天命给不咱们一。七天有，没事呢，俺上上瘾，给放了上上下。我一看到这呢，看错了。
0: 让给学的看多，看多啊！七天做，让看错我生不多。莫然莫问干啥的，让给银子面子写的，你们去干了有数呢。我们都跟着走了，俺就都跟着走了。他们打算到庄里装满了，让米捡不来，从那海里那上当的用多了，听这些的米装大袋丢过来呗。
2: 啊，他这意思，你还告诉？
0: 让给捡放了给这的，怕素皮
2: 素不美，
0: 你怕素不有？
2: 就这了的，
0: 要去的怕素的。
2: 喂。
3: 齐天佐，让全为你们多预备。
2: 你们多没？
3: 莫让同头老大妈去吧，让着指望起多给。
2: 叶明义，你哪些哦？但俺让你同他擦擦擦不是，你也让他给钱给我穷啊。
3: 让两大为了洗我着不？你全为给你种点人，是不是也不够大？
2: 天咋送啊？
3: 对啊。
2: 我的。你哪些哦？自动横这几年，他们得拉着拉住人，自动什么动员起，难免了动员面前人，人们要紧张，没几年就不要骂谁。天就这么正面了，我弄过来看要骂谁，对了也还。
0: 没可把下差送，你差不高瞧，看真想要骂的，叫买人给。
2: 让他说话多，说得起么？
0: 说得起多没多，俺俩聊这么多，让给干饭了，给真送点吧。叫子送点吧。
2: 又。
4: 是不是的让老多可把书管个这么的啊咋的呗啊明天的爹明天的你记了呀马达你啊子让你他都说不定啥去的你要找什么大姐你也得今天可把是啊哼说这样多余喂两下先送
5: 不让俺种豆腐 차례에는 가봐 입으러
1: 차고 입니
5: 죽어 미고
1: 미 차고 입니
5: 보이 나와 자식
1: 범디다 랑 가지 좋아제
5: 소시
1: 아 랑이 칼라서도 꺼내 가 좀 되니
5: 말해 가 죽인
1: 张连那天，肯定是两年天工资。别个来钱差不多，张军他们爹呢？爹可把钱借着，没让你们多钱去喝酒啊？
5: 来个他上班了，俺我就去叫去。两单位给。哦。钱
1: 的头还两年天工资。嗯。
5: 一米一。其实三个那了，过去钱钱不需要比喻。其实俺说我来比呢。今大概俺爹给比着，可不提对，俺爹俺还是做土不多。
1: 你也认识一个。
5: 不留给了。 俺妈团友到时候呢，你忙着来些，一人还少，可把手指的，俺俩还找鱼。
1: 老多还把面的洗个了呗。
5: 拍手打个鼓是不？
1: 上来阿舅，叫死舅。
5: 人。

0: 지텐조 토돌레 무슨게
1: 레마소
0: 그런 이데 가지고 토돌레 마셔지
1: 겐시라 말린 간지 과시 뉴그레
0: 신이님도 레 지제 규르 무치브리 신미도게
1: 대왕 권에 쳇서리 겐시라 권에 신은 개심 붙이다 제자 안 절레 무슨 대왕게 쳇서야디 차리엔데메 시동 그 땀기 요리 네 과뇽조 치토그레
0: 얘다 주세요.
1: 잘 고치세요.

0: 쟤나
1: 토마니 땡기 안주 상하는 피바 터지나 슈기 나치 하시 시에초지 나주 미치트르 지가웨 천참은 호지 디나네 티웨 제모 투부디 지도리 승비 티지 녜 칭아 랭게러 땡규 유베 나치 키오비 디와 그체버 랭게 니브 춘 승비 녜 칭 랭게게 까다 나 후기게 정구디 자주 쓴 승비
2: 까나 파기 정구 이다 좋았다

0: 타리기 겐잠 란리 요르다
1: 마미 삼나스부 한랑 싱도이
0: 당고 람방장 장바 치메나 타나쇼게 춘조리 마리 타나 춘조레 맨 미뇌게 고급드 르 마리 디데데 마데
1: 쇼홀레 나레 노브리 이네가 장바 주기무주 띵아 미짜캬 셰 세브르부
0: 수스기
1: 셴이도임도 바다메바 타마데 겐디네 텐데가 키고체스 나 규지제 연구띵도 마라지
0: 탄데시네 미보마 잡을스 체가지
1: 마부 범지러 겐디데 케중도임도 근데 디기베 레그네 비비는

0: 디링 톤다디 나 소혼 시덥체스
1: 괜찮아 네 고스템소 소금 치도 채워서 예수이나
0: 라하답지 혀혀 주도와 가산 캐함기 로그고 디링 하시지유 니에도 트리기지유
1: 괜찮아 셰슈도 좀 만나다 키랑게 니 하코브리 쓴다
0: 용아 제니 이라 셉시오 가산 슬치아 세나 샤카 잡라지니 니라 키엘레미 참마다 카투제가 탄사다니 니 키엘레미 간이스나 니데 나와드그미 이니 다지 샤카 콘주체라 잡라시도고 디스곰 치토야미도
1: 괜찮아 가면 손도 빵다 걸다 키란 손도 레라비 요지 이네 샤무 친구 팀제 nga yo na bi na ar ting men kwa
0: ma pang da do ya me
1: pang da do ya yo mar ba pang da me na

0: 많이 가요 너희 엄마다. 지대도 같이 보송도.
1: 계속 있으면 저런 날뜻이야 왔었죠.
0: 영아, 지금 더 갑수도 전부 이나 중력하는 제다가 중력하는 신체 차디 영아 주다 진다다나 참부도 그래 말해. 내 가르시는 지다가 이제지 그래.
1: 경부 중화. 너는 비우고 없어 시야스. 카디 좀 세심. 니 기대 막 짜샤비노. 기대 급도디 지마 가르시 두래.
0: 짜 뉴도 그래.
1: 니 짜 뉴스고 뜨게. 나스등 그래. 나스등 그래. 등 돈 쓰면 쇼. 지마니 고주 세다. 수술해가 나와셔. 지나 지나 거리.
0: 소야다. 妈，亲戚没了，谁的？困难我也解决。
2: 你也这么过去，然，独乐困姐，妈去了。

0: 마치치모치 탄더 레다체샤 키스 툰다 심 게메는 스니레 하유도 시행이 그르베
1: 잔녀만의 신아께 잡치 좀제 삼등미도 계신이의 고동제 마가비나 상게 천랑 라부야스 메신의 방다메바 계시 라부야비나 상시스르 마시 천랑의 가고 수입은 아마셔야 가리나 턴도 나 워싱메 돈도체 그뒤부터 되니인 봐
0: 계시면 호스티르 내가 됐기 브레
1: 겐치부터 제 처음 마시 마대제 시에도

0: GR 新别不美对通体 Subtu 参不约别 群队地拉 Kato 心真能美贵 体为不利可以 举起银别 不利之高堂 村民落吧 假切堂陪借扛起刚度群众 连不约拉 能力能对堂 起了枪枪铁对群起 哈将参不约 落一排除 GR 新别不美对通 指导卡班 连我也无忌 处处进出 处处急 泰迪熊 로사르베 림팝치고 泰迪熊 집에 한카지라 꼴굽지꼬불레주미그 미그지신 군두티웨디 카장르 체가유베 강조시바피규 그스슈 泰迪熊 로사르베 락다
1: 박과 스주랑과탕 세크케바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박부장식한라피다 내총가라피지 리브메바 최도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툰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둘라 유방 바꾸 장식하는 지금 매바 최저당 배준하죠.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부시 임배 계란라 바그베리기 내둘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최저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바꾸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의 교인.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카도피네 실제 냠리낭지 월구단 고수 구레미글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냥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모네 신투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타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xinki, mik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ta,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en ge gongzhu ngab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e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ua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g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i chu.
3: I am a teacher.
4: 这也不是邻居
0: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캉 링고샬람키 게컵 록체 카츠 한리팡 총캉

0: 알아.
1: 태요. 장가 아지가 장 생각 주는 네바 제브스기.
0: 요마레. 디오 퍼스고리. 당신이 알다. 퍼스고리. 샤오나스니 카디엘라.
1: 제나 그들 제부 좀 그래 아.

0: 파츠 고규리. 빨랑 알 없애요. 제만 수초리.
1: 영화 영화 영화. 잘래가지. 렉지.
0: 아자. 드링에 르무제트스 뉴유. 다 원래 통제마. 근데도 냠들어도 아자라다 잡도 와.
2: 가생아 잡도스. 딩아 잡어.
0: 드링에 뉴다 지샤.
2: 지금부터 저가나 교수.
0: 아.
2: 호지. 저저 같이 저도. 장 같이 가요 봐.
3: 아 장아 니 엄마고다.
2: 저 뒤뒤다. 아. 가리키유 아.
3: 어, 니에 어, 문중기 레그 치체 마즈베. 군중아 레그 당구디 더겸 잠시기. 니에 어, 아자랑데 제스윙고 청샤체 심캄기 로치 망고 유자. 디에 어, 야담지 샤고 삼지.
2: 쇼시, 그저 쇼인데 쇼. 머신에 샤데 이게가 용 말이. 뉴르기 게가 단 다가 접어.
3: 더비아스 아자.
2: 가르동아.
3: 카페
2: 용아. 샬레이.
4: 오.
2: 됐다. 칠레이 카페 수단 수다.
4: 용아.
2: 샬레이 카페 저거 허스.
4: 카페 좀 봐. 밤사이 다 떴고 와.
3: 야칭.
2: 님 저거 좋아. 수세 채 봐. 제동기 녀자. 편조 힘이 돼.
3: 저런 게 그리 신경.
2: 됐다. 편조 쌤 함 저거 장이 된지. 수수 쌤 함 내 최토 매자. 10배.
3: 안저 미신다기니 나즈 쥐어고 쥐는 낭다 요마지 이네 스스 카스 쳬지
2: 그래
0: 레스 카페 데이다
3: 야지 아자 텐조기 니 충디 네 십자 텐조기 자동과 아자 나게 신거지 봐
2: 장게 신고야 지나 넘지 마더 신거지
3: 전원 원 신거 위에
2: 你 쉬쉬면다. 让他 보면 잡을 수 있어. 깨부 켜고 된지. 소소 가부 채스. 잡을 잡을 된지 꺄 채고 입자. 맞아 된지 채용 야면도 저리 자 샤샤나. 모저 가부 열어 봐. 모저 찌꾸르 찌찌기. 텐조 차샤네 타고 자지. 让는 시 보면 닝지 뭐 깜부 증고. 소소래 수고 채 된지 양 채용 거다. 제발 세 명 맞아.
3: 아자. 전위 걸 시엔 용 되게.
2: 뭐네 시 없대. 장우시에는 크니 디니얼 찬스 겹죠 셰브지 이내 겹토 요말다 조디 범대 섬지 차샤마도 맵치 아우멜레 덴트 치 맵자 텐조르 차샤나 피게 덴트 참부 요지 라제 토부 요지 바 수론도 치고 마시 디네 크니 게치 엄마 춤치 언니 좋아 제지
3: 탄디 텐조 权威 러워르 레가 치기 权威 탄디 샤라지샤 텐조르 저 와, 시라 치기.
2: 아,
3: 카상군이 최초와 더듀. 원해인 군이 참도 가보시도. 나비야 장아비가 레송아.
2: 제시시 신규 신규. 나 현재라 근데 시즈유.
3: 나 근데 저위면 심어서 텐조로 근데 스구위면 아자랑 같이 제가 왔음주.
2: 나 전에 녀가 상게 텐조기 현재도 심어 아니 제대로 없이 라요지
3: 아자 쉬다
2: 콘주 치창기 부딘조 친예더디 인도 가부시여시 이내 콘주 능무창마 개주시여지
3: 가지
2: 다디 니에 세부르지 세시모소 마 人家就在시라 매봐 是吧 콘주 능미창모 타메 십지여지
3: 타메
2: 예스야 타메디 어디 어 머르 타셰디제 큰스메다 디어 디 그저시여래 타메디 어디 디 범무 가부치야기 타메트스 장가 하고스네 텐조 차샤네 디니엘 타메디제 봐 제자 범무 망고 녀주지 가부치네 망고 여지 망고시 하여다
3: 前 아자랑게 저 태여기 타면데 카데 그랬어 여유
2: 태조다 태여 정말이 天祖恰恰那他们才有人这他们才有人接着让给要起给我们人要起的所以是十几人三节八个起人独的不独的人顶着钱呢马银郎让了体外干事情开车没多钱大把让车的人别那给了他不是大姐顶着他不的让给主的的恰恰可对六月面的可对天五月面农村小队老是给不着钱不交着电子厂嘛让给他解决着你上学六十多年的用嘛的
3: 你还告诉阿家让给你天做哎呦记得自己是个要的吧
2: 对了可是要有事的让你三块人不讲你也没哭着爹还哭没对可这些五月面说说咱们要我解冻他说什么我能干这事了给
1: 主任去了俺做的给吹头切不给拉大的给阿家爬车上去三路肯就不去马桶啊哦坦爹腿醉了俺最近这些让切都给
0: 哦年轻松年轻松
1: 我先这下
3: 没事呢俺让这来绕爬了怎么的这切坏要吗这
0: 三千头给三千头给
1: 切记让给三千头皮呢俺做回来打给你
0: 一定一定怎么说怎么说看清楚的下面呢俺做两个小主意
3: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Bato ge chen tu chung de la se ta ba se le du ge ge che du su nian a ge me me su de ji ji du mi ge ne su qiao wei ge bu zhe song ke la mo le mu na du shu ne ge ga du nan ju zhe wo du ju le ma ji ti da ri jia gu ne chao wei ge se ta ba se le xin tu ji bie chu la ge se xi meng ge si gong guo di xin ji le ma cao shong chu wen jia
1: liu xi ba zhi mi
2: 塔巴斯也看见通美吧写不定这些还跟这一呢切咋都是年对都会看明度这马戏老表你刚不是写明个了米仓美塔巴斯是年给明的本地有马戏米仓美过了蒙别给谁死给给谁我的肯定独立有马戏库库罗这不是让你们录像给写吧年的
3: 강이스나 게세시먼게 타바스를 로프 친구여리 하모 비주칸기 나우 대디나네 생캄시베 모자그 투제디니브리 머시 투제이네 셰스라 주주킴블루토네 세소다 두시 투고르스기 코브니게 다 룬겐기 되루 유제 공구여리 이네 젠츠송사 녀그치베 격주 젠소나라 담르다브리 게세시먼게 칸데스투투미 타바 신이 요마시 타마데 강에 마부 케세샤자 리크 충분히 게세시먼 디드현도 소쇼저 제브리데 타바스 누바딘제 심게 유세 독토베 누부토브리 튜티네소 게세신주 균디미다 잡아 소바 게브타 롭종 지교 디마세 케드 파베 힌게 시립 디인사 튜제다 차세 유지기 자제 똑체르체르신 방아르게 지네 제드촌이 요마시 타바스게 케드 파베 누부디인사 포브키니 Tengwa kari ina junki ki shimen ge zheta chogume be ngunzi chigi yori.
4: Hezi ikin jen shimen le.
5: Sukri tiya ra chido.
2: Desi ngu kari tiya do. Pomu kyo zu ina. Shimen zanyen ciso sabu rabu rinde. Ine yaga jengu yo marta.
5: Kari?
2: Muna chob dolo shu ubi.
5: Kari, di chogin jen shimen re.
6: Sikchen ni zui sep she tu ye mi du. Zo di gyebu yue han tu mi labu da.
5: 塔巴斯也西蒙了超多钱的事他都年变路这钱咋他们也谈不到别人的命看起不是人命
2: 塔巴斯各位命的对给给帮二给钱给给不约喊了特别命不的事
5: 我自己钱钱不来不是

0: 타바스 조부쇼 조부쇼 마라니 초지
1: 여깁다 용지 초기에 나니 만나야 하리나 사백아 수나치기라 타나 시먼게 나 갸트 치기요리
0: 강이서 콘솔 치랑라 차도 치기요리
1: 여깁이 계시 시먼 제비나 시먼게 계시 나 제구요리 시균 최외 내일구베 미디 나이
0: 가허리 계세초 당제 드비이나 그런 수균구 미디리 방아르기 대상마세 라베알 감스시 못

0: 카레
1: 이게 맛이 매도 대사 게임시다도
0: 카레이노 아아 다원나 슈규 메나 니여르베 타바스게 매도 대사 게임에 왕도 되브르베
2: 바리 인기 맛이
0: 매도 대사 게임 창마 대마 경계 게아리 출라 대사 게임 나시 사슬을 뜨다 네 배초로 교배스러시도 타바스게 땡땡 앵아 게브리
3: Let's see, I'm here. Chose ya. Yang when they say, no, to the car, Jimmy. Can that even game young to do Jenny? May dog team to run, take it to Yoshi.
1: Some team motto.
3: Jibe, we now get Tamjo and Juchi, sweet baby cherry. Dona, we not get too much. Bam Pubula, can't go to New Yamse, yet to Yoshi.
1: Kari?
3: Not she says, sir. Consider, Jack to New Dish.
0: Metolamu, the deep and the shah, I'm so sure.
2: Ah, you did not love.
0: An an.
1: Jamie Sharchi.
0: An an, and the song to hit me. Ah,
3: <笑>再苦了拖了，让个土牛丢土马去了，送煤光土也要马去。啥？别土牛了！哈哈哈，人去马就不相信。别腻了，天，这老子为土牛看不赢你，你别去这些。
4: 纳西塞斯，出现他们家。

0: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뒤베 문딘. 카초 양차베 하세 뒤리 기자.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뉴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뒤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1: 빨라
2: 在云问所那个跌入前面从那头了我进入铁外地真书堂起三三给长华中年归了铁堂起日据堂米据那据香兰所居特忙为从刚度片面人民安别据前的错了腾东白药白云山进修堂穷美耿主进年中米账了测试预备我来林呢我来不据言日据腾极给年从刚度片面陆之堂人民安连把堂别据囊虫三年哈斯中给林国小郎爬坡从中给一张帮着两个月估计出及安安安一处
3: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这个鱼养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地夸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0: 박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편다 내 총가라 편지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 장식하는 리뷰 매바 최저당 배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주카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야 낭초 지레기 락제당 학생기 십수 군이 피바 거수쇼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의 교인 박베리기 내주 컬러 총가도 편에 실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군림이군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주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초
4: 恒国真正的好事呢刚把困难的个咱们跌不远吧干点嘛个吧我那么说吧你我爹当初还见过恒国的这样投入跌不起死人了大半年以内恒国当见过恒国的票那也不是不知道恒国当见过恒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린투기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니가르니 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비 벽이 퇴원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선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订阅帖 健康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불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健康시에비에 토가 서중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딘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지르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후다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소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체유이

0: 가져올 가시가 좋지.
1: 송대 비운이 다 뜬바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기구지 초 레오 기기 기기기.
5: 아와 원네 세부 무거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외내도 탁주 제거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원바 나우자바 나수동 나추랑바 나외니제소유지 전수 당 나외디당 이내라 피다 무인로 소재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시 주주주이네 개가비리부터 나외치주 면주 요체네 현재야라 토고미료 약제기 지난년도 용지 제발에 덥시다
6: 당도 민주구이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천리 당종 지신 리미토 배주 제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7: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 응아 많이 추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제 구지 주지 응아 많이 추
8: 허허야 생계 링고 당진 한국의 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의 나란주 사업을 도와대 예 티대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 도와대 대신다 대 이내야 수업도대 직신다
9: 뭐 대단 소의 한국의 진짜
10: 야 민기비 너 공 대부 미해봐 너 공 가봐 너 주 약속된 바 권아 구유콜 럽칭이도 로직팅 제모도와 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탑람기고니 민춘나공기 사와게도블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너공라 폭도미베토니 쇼균강야미바 야네상토
11: 균통 야메니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Gürim yongla shibshu yubi, shibshu bichila, gen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 chusum gugu, gu chusum. Sanye, lasa nyangchen lam fukang men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g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ga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8: Hey.
12: 中国真的太好了，刚把他们打个，他们打不赢吧？打来骂个吧，你那骂去吧。你我这趟出来见过很多的，这样，投入得不起死人了。
13: 八八四处啷个趟？ 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卷游戏，预防八股脏西康了片段，俺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着当白酒囊错，八在轮中当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卷了，预防八股脏西康的日本面板吹着当白酒囊错，预防八股脏西康的温度给直接当，七厘米内八百里的内卷卡了大空气，预防八股脏西康的给用给木质成本是一百。 지난라 박베리 내주 유지 예송가라 편에 루트낭초 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지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4: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 내주 카라 총가도 편에 실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고
1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모퇴네 게나 총케를 가지기 남숑스러나 조도 정민재 칸들로도 쇼이 선인이 편의 손배 친숑아 제스밍마 리조 다가르 민조 중추 세미 최친치다 조창 퇴다 남제 군주 칠동에 가 나조 탕 치주롱 증코 채무 탕 손으로 다 노창 귀로 롱부다 창샬 탄샬로 귀도 롱 증코를 시크샤 스마팅게 남친구도 슈차를

0: 노엠베. 신체무라 탭카르드그유.
1: 마스뉴움티다 당부치. 페니트메고네 마초카고에 봐. 마크웨즈그리. 야. 가시소. 스미나스비. 전문의다 합세 셔즈미.
0: 레카리네 주궁민도가.
1: 야.
0: 맞음에.
1: 다치샤. 라는 가로유네 티데치도. 맞아 사라리도 소화 컨디스케오레.

0: 암솔아
1: 하지 하유 요베 겨우 되다 되다 되다 되다 되다
2: 라가 차요 봐
0: 암솔아
1: 오
0: 담산유다 당도 키랑 수위
1: 알레
0: 다이는 아 금유 바니와 차조유다
1: 어찌 뭐네 답이 아버지
2: 야우시우지
1: 되다 장경아 금유 녀로 제토르 봐 오나 다와 광무 대맥시가 아메 금유 녀제 캡상 광무 니게 두사 초춘유 파 순두 캡상 참무 유브자 나이 다스 치니 되기
0: 암솔아 금유 녀비디 응어주비다 참마시 머신에 나주난기 변조 차긴다체 시다 중매 교럽친 조유 산조 손당시 조춘생 제자 예산바 금유 녀나 참부라민도
1: 장여서버 장여나 나쿠디쿠마시
2: 제자 미신콘조 응네케사라샤 머신에라 금유 반이와 차조여리라 무제레 칭예르바 쿠디시마지
1: 되다 디녜응으지기 디나라 고문예 동예 녜르상게 고문게게 녜다
0: 암솔라 금유세아리 키랑게 공부시에는 시뜻뜻진제 요마시 무제케고나르 추유자 이십다 무바 제도고시 단데 민망무지게 업체진 요구요시 창문도 구워시 조미시나 롱도 교시 롱도 교제 킵상도 스라시 롱도 머주나 마세딘도 갑시 디네 진안 요소 칸기 땡비피 손체나 레미 근무 요초 마리스기
1: 제노 제노 예민게 뉘다 장가 맨스로 용구시베
0: 암슨라 진짜 용맛이
3: 겨드 상만 삼셔다 니에 된다 계신부지 겹다 자유 더리네 송 루딩 하인 무엇을 내내 더 규제 진안 요정 관계 근근 요정 못 잡다 뭐야 정매 그 수시 오르다 그 수시
4: 토체나 상마 토체나 쇼이 니에키나스님보 치자님고다 도치지지이
3: 하이 장게레네 사베토라 모두 배준체 중단도 용거다
4: 토체나 우라
3: 와야 레오시

0: 아자야.
1: 아지, 마십 시에죠. 라가 자용 봐.
0: 담사유다 아자야. 니라 시오.
1: 아지. 꼴째 마셔다. 그래도 쉬다. 아제소.
0: 아무슨라게 시베 근위사타. 파르더와.
1: 문에.
0: 어.
1: 문에.
0: 문에.
1: 암라.
0: 시. 게 좋습니다.
2: 하이
0: 염베. 암사라.
1: 저 근위. 파르샤.
2: 문에. 파르두게.
0: 워시. 암순라. 키랑게나 계기제 남주바 데 고기 계지유 제제시겐다
3: 저하이 여베
0: 주모 레이다
2: 큐스티레
1: 마무디 제 파부지베
3: 장 차연 봐
0: 나 디 디게가 여비
3: 무지 뭐 마무디 제 여비 미스텐다
1: 지금 큐다
2: 야죠 아 장네 장지
0: 암슨라 젠낭 마시
2: 무지
0: 따지샤 제용아
1: 암라 굽지게주 핑지 챔도 제시켄다
0: 제시켄다
2: 제기옥 마시 다일로 칭칭 차스케브디 심제 쳬옥메
3: 나 탄데 칭칭인다 아자이 나마 주유룸 저안인도
0: 탈시 롭주 양세치 잘못 삼마마 또라 암수라 나 레유 니야 주인다 바이바이
3: 주아
1: 지자 야주 아 지자
3: 니야 마치게
0: 아 지기옥 마시
3: 지자 저와딘 제제 가봐 주님 봐
0: 미겐베 둔다라 주도 제가 제가 니야 라시오 암수라 칸 님치라
3: 칸 님치게 지자 디오 아즈 러시아
0: 예 셰소 주윈다
3: 여즈 러시아 클릭요 아
0: 셰소
3: 장가 마셴 니에 화 싱그제
4: 다도 대형님도
0: 으세 러바이
4: 아 과도 과도
0: 과도 마셰 러바이 니 우주 공부대 교무 동아
4: 마셰 우주 저저 나남도 나남도
0: 첸치 고시
5: 단다 커주고 체진데도 넘도 법 사업스기 Tanto de yong nyem do.
4: Hai.
0: Oh.
4: Ta de ye o pomus ta jo. Ta su sin do khab do. Cho ta ma ha kyan su. Me yo ma mo ju ga ba su sha. Me shi na go sta do. Bong go jan su do. Go de ni so so che. Da du tu go lu yo sha ba su do. Sho gu ni lan sa pi ba. Ke sin ga bong go sa ya ji ni.
3: Ka che do.
4: Ne. Ma se sha ba. Ma shi.
5: Gong mo so se mo go sho. Ma su go ri. Ye cho ge de du tu dong ji kyo su nga. Ma su go da.
0: 在美国小公门处 kiraande misuwa pime jo la
1: nga de misuwa yo me rimchiga yo mi
4: yo ti to me sha
0: to me jang gua de zhe zhe zhe ga
1: ning zhe de tan da zhe zhe
5: zhe zhe jang gua de tu tu do ka bu zhe ga
0: ken xue de meng li zuo luo yong de gua de zhe su ma shi ba he zi le le
6: de de de de de yu de shuo de shuo
4: zhe zhe zhe zhe zhe
1: 哎,孟雷。孟雷,我去探的,我去探的去,我拉去去去。拉去呢,羅勇去,我去去。啊,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ngas khala sa jo
5: nam gyu rose de kyo jo
1: nam gyu rose de ju me mang le er ne yo za ka fe do si jo mang le nga ran ki chang mo xia yu ye
0: nga
1: ta xia ran ge nga kha ba ge yu de
4: do zhen yin xin
0: ye de
5: wei ya me na nga tham chi ge
0: yong a do s ne tham wa
1: Jis jis, inda. Nganzu kafe ge arak sabje ni lele gegan ane lo yongba dimzhe shuk inda.
6: Inda, inda, inda,
1: inda, inda,
6: inda.
3: Yach, chama yach inda.
6: Yach,
3: inda.
1: Jog nganzo shida, New York kinzhe chung.
4: Ji ji, shida.
3: Jigdin togo ne gyachin chi rinsi chung a, kinzhe shingu yubi. Nga tari chi gelo sabchung shisa saje di. Xie ten yangi, lab zhe nashe dunga.
5: Gap kye yulu.
3: Chie zang. 谢天阳给我打到西拉切去咖啡东家去努不鲁克拉萨家去去他都开车睡的切着那边那座人家去中啊切着银子呢我给跟车莫完了生活心去看着提不起的卡切不着的卡切不着我空给心中了吗娘对于他都去给老兄去还有呢开开哪个生气
1: 让我那心中了吗亲呢
2: 他在那个停车去啊。第一天了，你二姐爹爹三个喜茶蛋饼，两个听个音啊。嗯嗯。累累。上夜我们呢，他在茶杯。嗯嗯。欢喜，今次江面两媳妇他是空牛一边。空牛没。哼，可跟我朋友玩起来的话。 爹妈在华中小学旁边跟我朋友玩糖果的这些，阿姐，矿塘多，金龙洋葱看不吃了，他也跟在海里面新个一遍。嗯，听我一套，矿老酒站来的，农民娘多，牛羊肉抓生了钱，弟呢，牛羊金龙洋葱看了，水果太香，弟弟矿个云雀的骨头呢，金龙汉个可有了几十对，金龙汉个真正个。
7: 矿业银行变得超香，各地的矿场土了，羊是这些光边买菜，等到收收收收，开始集嘛，羊家牛羊了两个亿呢，引进华尔春秀呢，来个餐饮是了不下，
2: 钱的矿工那天的贵，天下，你嘛华尔春秀了，铺嘛到羊嘛是吧，铺么找钱买吧，钱东过给出售这边了，到我就那边菜你去给了，华尔春秀给。
7: 在老娘从看个从前拿了泡沫吃来边买菜，娘从去年吃东送给出售这种人的泡沫，几不起吃下。今天的更多吃不着。
8: 苗丽儿，西伯特，你意思？
7: 年前呢，矿工子修女，命不打死这些。俺俺祖我子讲年去是吧？前咱年日完了，忙活吧，俺祖，铺上玉年个修女嘴，命不打死，前头的生计。
8: 来了一个小道士，对华尔春雄怎么能给我在的那时，看到俺做华尔春雄那边说过，给及我在的那个卡地托那边打几不是？俺以前有，看到俺最美丽的北村这边说过，忙活吧，上海的中国华尔春雄七个是。嗯嗯。来来。
9: 你让人家不要吃个人，你的。嗯嗯，你的。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你的。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俺也不要吃个人。
3: 谢谢，爱主意，这。
5: 喂，喂，喂，他打过麻子。
0: 啊，这个今年吧，
5: 马队长，马队长，让今年没今年，没情况了，俺回到三楼去啊。
4: 海英，让我呢主持一杯。
0: 谈得推不代表呢，天最马新闻的马事，从今天到趴下，上海的恰恰呢。跟我女人是人民多，爹妈在跟我女人点做呢，可可先暂时。咱等拍下来呢，哪有看得等民多？俺做边角这边老么的个，花儿冲冲的青参水些。卡车，
5: 嗯。他的年限别给这夸张呀！
0: 你的年纪。咱们没事的。
5: 亚斌，
7: 亚斌是？等下，咱老公是在说话，我也是跟我女，我弟没肯得去干。
5: 难道不能的？我以为是我弟过来呗。喂，俺们孙俩的客商到这来的话，你姓马的上去干，你是第二吧？
0: 是，有点不是。先生，上个岁数我姐姐跟我女比呢，这些年有嘛事？你能为伢子顾弟弟能看着吃
5: 啊？啊，这上街真的是个呗。用啊用啊，你拉下吧。你主要三十几米的，拿了扛把酒过去咱没过去。啊，这看上你呢，说过了没多长钱不的。
0: 俺就那个男主肯定个性格了吧？俺就给我创建了两件，哪个敢学唱么说个嘞？你还拉着多子的，我也忙不及可头杀头了啊！接着你三不得六，跟我女去了下。
9: 啊，是，祥子，没事，上个土路的也记得的，难免没有男主笑话，叔叔那边交最么多，马上就到去叫我妈的。
0: 严重我嘞，让给钱肯定要的。年轻的杨明都跟我的拍照起来多啊，
7: 拍照有那可可不要了吧？是，你该叫的，
5: 看中的。哦。

0: sing tin de gyeb je timi lu me ra re
1: yen sing gyeb me kiran wo ne shu yu da mo shi ne nga mi gyeb gi chang si gyeb yang lo chue sim xia kiran ge mo thu ma na ya ha ri na nye chim lu gi ten zen ke ne gyeb je
0: ra ge ge gap chim ne ge yo ma re yin nga zu ten sang kim su ne gyeb re
1: nga zu ten sang le kim su yo zbe qian le kim su cha ya da ya di je yu ge ji si si de nye ma xin ka je
0: 你也睡不着 我让爸爸说着让许多钱忘记有你 去年他把你让到底 拉着大米 让枪速打给妹妹 让许多钱他去意 让女婿 看他得心贴不下的 让那么你要托不到有吗你
1: 既然你爸爸以内 还不是顶着能有爱语 改造职业的 枪死给外地 让女婿 没事两个女孩子自动语 你也找海英当场的没吧 找海英让那么说要托不到有几
0: 让 랑게찬사티 근처지 지그유 아 차스케브사노 가로디드느시 노하기브제 대해요 말이 차스케브사소노 제마 부추소 교체하러 겐케오레라 구제기 참여예제레 상로당고리 마랑니제디 밤니 총부지 자원의 통도비도 급티드 급기네 치타브리 고바로가
1: 미국 방향 출시로 가주기
0: 나 동매
1: 나 동의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 총식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모퇴네 게나 총케를 가지기 남중스러나 조도 정민재 칸들로도 쇼이 선인이 편의 손배 친숑아 레스밍마 리조다가르 민조 중추 삼이 최친치다 조창 퇴다남제 군주 칠동에가 나조탕 치주롱증코로 채무탕 노타노 창규로 롱부당 창샤탄샤로 그도 롱증 콜시 괴샤 스마팅게 남친도 슈차르
1: 지딘디 지잠 개치니야 아메 챔즈니 슝터미 아마라 코날 왕웨 미세기 튀친디 로이파드 디저 함티 콩노 퓨니 키기 저와 쳔바치 함티 딤쇼치웨 콤부게트 대신기베 촌나 시용라 함티르 제과키 뉴브디엔유베 티웨 딘자치 아메 튜친키 믹세 콩체고 니게 굽주고구라 함 차지뉴나 차지 표교탕 물창고 니게 굽주고구 연키 장외 뉴좀 낭치 로게 파츠 뷰리 도페지 표교히 제고 튜츠니 진드 시베 체 니슈 쟁네 진드 아베 체 중니 파 창보르 체시 유베 월르 페나 월르 표교힌 아무라니 안츠 미츠디르 추게 진긴키 갑딘 티인 로지파트 남워키 아마라용 치링네미 용웨 민딘쇼 샴키 쩨니 앙다시네 로지파트 교인 총강라 페바 그스쇼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지
2: 타이디숑 로살베 심펍치고 타이디숑 치베 칸카치라 고르쿠츠고 불레트미게 미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발 피규 그스쇼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1: Lo yip ha chue ni do ni shi zi zhu lu ji er xin bie pu mi du tong ti

0: 그런지
1: 윤주다가스라지.
0: 미카지 임지 칠타른 길다 내가 좀 좀 어제지지 나 렉지기 지기 쇼러 용신 용본지 야는 제 용지 제
1: 근데
0: 뜻뜻 접시지 어디다 봐 보다 견고단데 다도 세우네 어 뚝든 나 암카지 칠 좀 하고 쇼 부고다도
1: 제유
0: 나 견고다도 제유 에미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공부했지 또 아담이 코너지 가브라는가 에디치 에디네 에딘 또 안 디다스 수저 디지 안디 드슈베이지 장시 기타 면주 디스라지지 정우 신상 제소네다 미치 소틴제다서 대우수은제다 이제 수저
1: 할렐루야
0: 에디딘도 아파라죠 든제지 가브라치가
1: 레세레세 당주 저기 짐든 칸스런 데이나
0: 짐든 칸진
1: 展览馆是吧？嗯，这越有吧？有点吧。嗯，啊，来来噻。但是侬那样子，嗯，这确定给的，样子第三面特殊。

0: ཁྱི ཕྱད མི ཁྱི ཅི ཅི ཏོ ཆི ཅི ད མི ཟ སུ སུ ཅི དང ལོ དི ཅུ སུ ནི དང ལོ ད གུ སུ ནི ད ཁམི ཅོང སུ དང དི ད དུ ཅི ནི དུ ཉོ ནི ཡུ གོར ཡུ བོ ད སོ ཡ གུ ཅུ ད ནི ད མི ཟ མང ཤི གང ལོ ད དེ ངོ ད མ ར ད ཕེ ཅེ ཤུ ཅིན ཅུ དེ ཨོ ཅེ དང ཅུ
1: ཨན གེ ལ ཨ ཏན ད ཆ གེ ད ད ཁ ཅི ཐེ ལ ཡ ཅི ཟ ཡུ གོ ཅི ནི ལ མང མང ཅུ གོ ར བ Da, anzu yugo chi nian wen ne xie bi na, gyurim di kende xin na, gyalan kian zi, anzu, jie dai si shi huo rwan na, gyalan kian rangi.
0: Da, gyurim jie ne, da, tangbu tangdu, anzu ni, da, kunzu an le si yu ji, lu xin tuan zi da, pazu, zhe wu jie. Dini, kunzu an anzu, di, sen yin min zhe xiu, na ni nga min zhe xiu xie xie, anzu, bine zu mi zhang xiu gu li ba.
1: Ah, le si.
0: Di, anzu, mi zhang di, da, nye le, 지교 근데 내가 제일 유명 특별히 아드리스라 생각을 미장지 셰프기샤니 승인 요년 미디지지 미장디니 동고다 종주의 춘주와 어디나 승인 미는 진데스도 된 기난 스트진낭 쇼세 티 구두강로 노스 레모바나
1: 알레
0: 레모제 좀 되네 수진아 그렇게 비시하니 코난소 다 동원에 셰프시한테 승인 쇼원에 드드나 하잖아미 컨세 안졸 주진 데실리 가스와 되네 안주니 에디 혼자를 쉬어봐 주난도 다 주신이 돼 숨다 책을 줘 요 숨다 책이 줘가 세워나 되니 코난 주 숨다 책이고네 도로 공감하자 되니 되니 고쇼 파날지 되니 수수 유월 미잖아 리사소니 일리 된 미잖아 돌리 소니 나 미게 된제다 이리지 베스소니다
1: 수요
0: 수요 베지다 되니 다 찬제다
1: 친구죠
0: 내가 안주는 비도 아 칼라도 아 잠비다 저 연제다 손좀 시지지 간자한테 좋다 주면 되지 봐. 근데 차순이 본다다. 주주 두다 지게 된 직주 지제노 종수 상황을. 대드나도로 요거리 칼라다세. 되니 칼라다 차순이 되니 디 주주 둔다 지게로 디 함함 쳐자. 뭐듯이. 되니 함 차순은 지로들마다 안노 미고 오지 고르시죠 되지 봐. 뭐다 그거 있으거니. 근데서 저 되지 봐.
1: 嗯,你知道什麼?給來給來給我這些的捏,幾個頭的蟹邊的捏了,這接待切。哦,是吧?嗯,點這些是接待切。啊,你按住,你培訓那著,所有茶子。啊,你茶是清喝酒切。啊,你按住藏餐切,你給三羅按住的,用著切提現切,是吧?那都給來給來給聽給送呀,這邊的培訓的,你可以有時當這裝。
0: 디게스당로뇽르체사프가 저 다 날다 밤 경원제게 이제 공지위선 디치는 요크다 디지털 파소다 참지 기소니 어디 토로 지게 지셔제 함 오범제다 도선제 지제든 세라 다 디세게 세 체념에 안드라 다 마오발세네 다 룽부딩은 다 안문스다 약차사와 디를 학츠 다미 야르데도 엠슈시다 디파 디지트베데 모나 야네 야르토에지 디라지율 제위실라이 제스라치
1: 샘기 디지나 나나수 냠토 유고 차샤탕 저와 유베지게 민세 칼리네 롭조스난도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乡村塔鼻乡村振兴乡村塔鼻乡村振兴乡村塔鼻乡村振兴乡村塔鼻乡村振兴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恰苏么 酥油茶。
3: 恰酥吗？酥油茶。
2: 蹑羌，青稞酒。
3: 蹑羌，青稞酒。
2: 蹑羌，青稞酒。
3: 蹑羌，青稞酒。
2: 蹑色，藏餐。
3: 蹑色，藏餐。
2: 蹑色，藏餐。
3: 蹑色，藏餐。
2: 勇日，体验。
3: 勇日，体验。
2: 勇日，体验。
3: 勇日，体验。
2: 蹑切，藏装。
3: 蹑切，藏装。
2: 蹑切，藏装。
3: 蹑切，藏装。
2: 果蟹，锅庄舞。
3: 果蟹，锅庄舞。
2: 果蟹，锅庄舞。
3: 果蟹，锅庄舞。
1: Smalling 给听听列车学生们大家声音，我那做几枚列车能养家节用。

0: 다 돈서 사진에 가서 매 이 영름데 가서 매 가장 요요리 전에 가서 매니 숨 가시를 가서 전에 찌를 매줘야 요리 이내 가서 코 가서 매 저다고 넘버 유산 가서 매코 가서 저명 넘버도 되는 거래 에 다 되는 시 가서 매 전에 니 전에 숨 유에만 이나 아니 가서 가서 매 양장 넘버 다 가는 되는 거래 다 가서 제기 나와 사진에 旋律 세줘 알아봐 어디 양 넘버도 되는 거래 뒤에 전에 시 전에 가 전에 주 전에 뒤 당 아주 그 표기 수준이 가서나 망신이나 로거리나 너무 통도 가서나 좁은데 가서나 자는 안 되는 게 가서니 계지 때문에 된다 이제 당 아주 가서나 도레미솔라 대기도 좁어 다 뒤나 가서나 이나야 가서나 아주 가서나 저는 뒤 이제 요아래서나 요아래 이제 이나야 그 좋아도 좁은데 가서나 자는 애가 나버디 가서나 망신인 봐 다 뒤니 가서 지도자는 아니 뒤나라 가서나 직마로 좁아 뒤니 가서나 당연 말하지 마. 그봐. 대치도서는 아니 가서는 로그 남장 못 붙여봐. 공도 쉬비 가서는 안 조개한다. 도스미로 서베 가서는 표기 루주기 이제 통전 나로 숭비가 아니 라라니 초동어 라라니 카르체도 라라니 쉬엔 차보 시선 루거 그 남장 가서는 숨텀 봐봐. 티튼도서는 그 루거 남장 찍라 아니 가서는 양 가서는 루나 못 보여 봐. 겐신의 중마단 가서는 겐의 중 좀 니르 체 나버와 사빈 지도서는 가서 당부대 가서는 겐의 중 자도 연구도 다 뒤에 가서 딜레 가서 아니 가서는 딜레 그냥 님제 태어다 양의 축제 태어 이날에 양의 표준 서다지 아니 가서는 겐신의 총이 로메게 아니 람교르 나베도 중뒤자니 아니 가서 가서는 루거케 남당 망부여 봐 아니 가서는 망시게 남당에 망부여 봐 어 딘데지 차버레스 다 뒤에 가서는 딘데 가서 짐신 아니 가서 가서 직 표준 서서 당 표준 서서 봐 아니 가서는 남당 표준 서서 봐 아니 유롱 멘자와라 된지 가서 규진부 땅에 왕게 아니 유롱 소소기 계제 된 배게 양 가서는 로거당 아니 망시 아니 하장 망부여 봐
1: 기링이 되잖아 던전 롭시 규제 롭링기 기계 체모와 쉬바 계계상 편조라네 표기 수규 망시기 시제타 대신 rūmī chūngbī lūgyū kōla chēchī dūtūshī nāntūpsu. Tēng jīmē līsē nā gēlā kōngkī māngshē kī yewā tā kēchū sō kī kōla chēchī nāngyū yīmbē pēngyē nē tūdō tū gīsī nāngyū māngyī bā nā rō.
2: Tōnggō zirā tā kārsā nā gāngbā kōmā tā kā sāngbā tēbū yu bā gālē mā gā bā mū nā mā shū bā
3: 你给我带件个韩国的漂亮洋务行不就多你给我带件个韩国的见过个跌当了送家图的吧亚美金边能空地不灭不汤过哪过鱼口所给亚美你春天时脚步青皮汤都撇不汤青皮汤给春节青皮路你结合起青蛙拉给鱼边自行给凝聚列主边面具的温度给冷脚特朗给过年面具能空给沙外给图不啦面具给鱼人狼卡给阿米过不汤能空拉下去几米过别托年亚内上图
4: 三年，他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底部设备开支，青皮汤，那年底汤底呢？邻国当建个韩国的关节，吃了青皮银呢？点不接，能面来生产借钱过门多。人家，当年刚不点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的银呢年，邻国当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会几个银的。邻国当建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银呢？
5: Kuna ni sempa kawo yonpa maze, kuku nyangwa yonpa nungshi, semso yonpa dawa.

소고 냐제미 바츠 데 쳬바 갸지 지차라 남규 담라타 츠우우스 류독스네 링제라 미잉아 셈비 고추 소자 기리니 소득 체시 데너로 퇴시 소고 냐제미 바니 그냥 안 조교 체교로 가오게 나고 장다 갸규 두셰 차보이라 리듀 와라 제와 지차라 미체 고즈 조교 고교로 체시 최녜 용카보이 你老娘姐妹问你谁过来托给口罩所在持续的拆解你们的关注你阿不是给参面出过哪了绝对起劲八个月拆救了彻底安塞的起关注你三个人切入的我应该拆解起的扎起谁那了彻底破那卡是不是咱们约别阿不是给刚塞塞的难题免得米这边不及时谁我应该关注所得不让来切入我们托给 尼罗娘姐妹把秋季秋干了，前面都转去，念过了土，大多人间秋季土，路过前边三不转行。田里之前呢，双股田尾其他事情。尼罗娘姐妹别，去哪里有人不丢土鸡，跟着这样查就没得拖累钱的钱。大多人间错，争取了什么土，尼罗娘姐妹别的，查就别个做事。尼罗娘姐妹别绿队秋干了锻炼，车子速度开前不丢。 尼罗娘姐妹别，特别给大多人间出难度，天都不怕塞，所以路面难度，全部是上坡。他见出难间去，尼罗娘姐妹把他唐山国的所得就变成，稳稳的过回早晚的钱。

0: 이지 야라 양지 냐지 미바니 냐지 미바 추동 콩키 머리 제시 기바다 손에 응하고 삼히제 바라 제주도 시베 왕키 당매 지게 고자 제동 시비점에 타메 양지 냐지 미바니 롱오치 솜도 되게 하기 공전에 통마라 퇴시 지르응은 기롱응아동 공에 타바르 생라 계과자 베리 차지 다자미 리기 숨겨 얻고 양지 냐제미바 리게 참보로 대장 안에 파뇨 주지 냐제미바 추동키 머리 시바 미허 냐제미바야 능중 대내 지미 중에 응어버시시 Fululida ngade tamda chime gigab jine ni Minhe nya jie mingbe kimshi shi Khonzo yu gochang chizu ngabde hazam si Teyang, jilu nye do nishu zang nilo kona ra Ngoba tunja jien ti ngaji ra Fululida ngade ta Nangalina ngade ra Mila nyesu tongwe tunjien ti shi lak shi Minhe nya jie mingbe suwe rinze la Min shi sa chu zam si ba ta Dumib jaowe so gang gyeju yu tu Rube ki shungo chepo yang tongpuro tongtu. Minhe nyajin mingbe nyata, beba, dekcha, wudung soja so sojuru kashushi. Minhe nyajin mingbe supon chunan yang tamzhe nangdu ngarishi.
1: Laza dar goebe jensen shishi.

0: 한달아 대천의 초지기 곱다 쇼암 장소 류동 체류망도 탑시 마시 치료 정중 감수 다 고자 나도 잠매 매주 어제 휴자 체외 카체부티 눈매서 나르시 라자 다르고 소비에 고교르 뇨함 체외 정중 감수 소화 계교 총 장례 대라시니 대규리키 조람 증거나 기다 전이나 팀모만 인도 뉴제제 콘도 취게 대야나라 카체 체능이 전 대시 가시 도규르 케베 제다 초케메 그동 카지기 주체 주주티 무슨 취미 있다고 소득이 대나 호주니 정중 감난 묘함 진기 뭐가 갸갸시 대야 천에게 체도 거저 넘지 제괴 지리 왕시 몸도 초비 천에 터제기 미남 할래 항상서 주기 대외 호주니 개가 말하는 게 조직해 지시 인비 머리기 참고라 천진 체네 정중 후류기 양처외 돈염 균손 송겹치
1: 反正人中看不出那群人的电影我在这里为厕所的证据这么多人间而不这个责当图我们也给特别强求别那么我是错了如今对我们这位所长的罪他如果去在了神速跳的电话台对罪村镇里打的让给车之前给看起来的事对罪 우주 라주다라 경우에 멤버티소 우토르 소비에 화조니 자단 토 민쟁에 바 추주리 캐비에 고급직야 타바 디네 미동게니시 주제 소자 드리기 교단 교체에 초월을 주시 무리기 고주 제밭 콩쇼수 고자 고주 파시 대주 샤세 소자 시행기 세루레 수주리기에 미세기 뉴제 디자 좀비 무리 디조 롱오 동자 진래야 윤첸부도 좋아시 관저로 어버지게 기가 말아 트레네 거우 카조르 신 용수 콤비 손에 후류 녀도 주 관저니 무용의 유주가 도보로 동행기 기자시 대소 덥쇼니 하남 리미 주시마 제르 동기지 주잡시 기장기 체드 소화 개비 슈드 교로비 펜주 녀도 기교라 펜주의 차시 지경 토라토 동기지 계주 슈자 체육의 점주기 까부능신 평주 시부 토부르 동시 휴모마인비 소첸기 갈에 대자 메바라 주부시모 토토 기장기 내유 감도립 남세 굳이 토비에 코즈니 민련 총비 너버시 코즈 초대 치세 자단 체메 후 강사 강토 무용을 토기 위해 교회 부자 메베 권에 지다 지대 다음에 파주베 리소 용수 세바르 대조 라보자 차르지 펜브로 샤토르 주토르 소예 참보르 마오베 젠센 시다기 출교리야 카데장 토바르가오베 세레라 송겹치 다나 자단기 계보 세기 이인자 포조트 동거 카조기 탑조 치미 되베 네루 시기게 테나 기장기 링젠 아버지게 피좀 소소 소바라 용수 컨시 샤센 소자 신단 신 미리 기장의
0: 那次前期所在车子这个月或者前送前月天每日一起独处所出的每日一起高级破坏东西第二天情报满备咱们也东西去新体和联络某些经验如此一如即将您而行这段前辈定图还是先学习 최바 제발 달마 당매 기장기 보자 시리 뒹동 세바타 유규 체시 내다 차오게 너무 디리지 아버지께 겐가 말아 최도 잔로 왕오게 권해시 소유바타 할래베 소득쇼기 캐주를 댐비 기장초 손에 도바시 세 콜레 야지 뒹주 옌 추켄게 야주니 세 콜레 댕기
1: 点刚切水铁的脚势。文件我的天呢，也最看难度村呢，我把这些也把它最是看一遍。提到给角度，龙武同学的协议也没把它坚定突进，冻住他，再过来点给厕所里那把线抹不来点，对于人我越听，他说你，你要多珍惜，你要多珍惜人就是穿的。他拉拉马罗瓦这群吸毒球呢，在这个这么的捏巴他呢，加足温油把铁的球了，尽量去春节太阳阴边，铁足技术中边，每点捏巴都不行。况且说，说得去哈雷。

로다라 야도 세지규 민저와지 사르니 톱시게 갸즈 막샤 티다키 수부르진젤라 리미 추추쌈 게바트 수포 치슈기 야도 센 칭샤 이 수부르진젤라 미 중니 삼히 야도 세라 지수룽 쉐키 소케 요마세 소디다 소제 다르방가네 쮸게 파르도케 요칭 야도 세 망치오라 소강 업주네 숨게 파르게 야도 센키 테 수임니 소레 카다라 예베 테 우동 소자 치제타 Nyeri so, ngungwe cho, xiao do rido tu, dong tu giyue. Nya do zhen ki, so gang, som dong zang ye. Wen ya, so che mang shui ki, nya do zhen ti ri, so dup shu che shui di ma shi. Xie yun che lang, so dup shu che shui ni. Nya do zhen ga bu shi. Nya do zhen gar bu yu ji zhe la, dong ge nye dong sum ge sen bie. Dongzhaki geja chupsi. Tida ki so tepshu la, li mi ngu ru zhida, shukse dongge nye ki geju simbe. Tida ki, chungo kyo nye se cui wata. Nongar jen ki, so jen ki, xiao do qenpo zhi zhi guo kwa chi. Kwanzu, kome chorme ngang nye, to sui me bie ngu ngu sara nye wara jar nye, so kya ten chi ki ngu ngu yi so kwa kwa chi. Kwanzu ye gen ki chupsu mikse che uye, ngu ngu la so kya du dun tu bu yur che me, ngu ngu la so ting zhi bu ro zu zhu ye. 平安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朋友一点天南的民宋的发展起来亚多森卡尔贝尔解决

0: 초딩 중교에다 주류 차도에다 속종 초우에 야도 세시기 꼴교 체배 당시 과저로 소초주 예바다 예게 쇼기 제모로 투명기는 뒤벼라
1: 내부 투수
0: 야저 장모수 자기 이래 대다도 미타 개저 투기해 왠자 미시외 경엔 탱치기야 한여미 야도 세게 쇼 나보로 농아르진기 소된 신디 예수 고지 노와다 매수니 소래 카자오비 신지시 응응기 샤네 도토 야도 세 개쇼 나비 세수조 주류 동부 예고르기 예리 국슈 젠기 소자세 대주 소제슈지나 대모로 송부터

이 교급의 시나 그 마음으로 미츠 냐도 센세티 냐바트가 냐샤 침벌린 덮치기에 냐도 센키 냐쇼 코나토비 체도 로다라 냐도 센치 된동 숨기 잠식 문수치기에 테다라 냐진제 테차위 왕키 냐도 센 리큐로 슈겐 체부테비에 가인스나 냐도 센기 깨베 치제 테갸즈 소자 셰레갸 테와 유더 미리기 진수 체베 중제기 슈겐 테버시 다우드엔 냐도 센 칼리브라 슈겐 체부테비에 우리 대 가지 고추 잡니 미리기 간조바 낭매도 진수 체발레 제규 창보라 냐가 체부체히 냐도 센기 시제 토베 간라 냐쇼게 진고 토베 유자 텐디엔 소자 리다기 초네라 미소로 샘제기 시히 다제티 진보르키 게제니 차시 잠시 잠에 송베 겨예티 겨즈의 킹웨이티 남아르치나 슈긴 섭진티 문게 소자 군단다와라 야도 젠키 문슈 치리니 세제게 후지라 슈긴 티피 텐 야도 젠키 계감 도냠라 숨겨 갸즈의 기가 말하기 대단한 성격체기에 기다니 갸즈의 몸이 이마 갸즈의 깽의 교조기 꿀시 받으시 기회 갸즈의 깽의 손에 기베라 니에 바로 코어에 도수시키시

0: 중국의 그뒤인의 안수다 니스네 직비치기 디니 월덴데 콘츠 급세 사지 열이 콘츠 세지 남자 세고리 이스등 안수인바 중국아 신르쇼그리 장매 세부 거중해
1: 거중합니다
0: 루치 Bear.
2: That's not a look in the. She made a condang and to Nessie, dear Sugumashi.
3: Hm. Near Jungumi kept set on the Nipsicho.

0: 마기브제님께서나 자오든돌아 삼미소도시 이내가 주미미 솜돌아 시부터 오늘 섬유례데스 최제공 지쇼지기 갸쇼니 섭드나네 갸쇼 니슈메브차없이 니수여우라미도
1: 기란소 담사시아이다 머지간다 봉촌에 타제니 예림님에 다쇼 봉쇼 중립은 아조로 교체가 다니엘시아 저리로 가신 증리
0: 더비아스 먹부신다가서 교체가 무시
1: 장계 지쇼니 구장세양을 连这届 지쇼 십시 군동체배 다쇼 입둥계 중체 다쇼 생아 로교차 저리치슬라
2: 됐어 이니 봄뷰라 다쇼 집등 고송제야다 기준시야 투주고치기 동란랑 덤짐소 사야다 통야 전대소 커섭체 위자 투주는 우균교토 아유

0: 포모딩에 복습시.
1: 복습라.
0: 포모디 더주시. 모랑니니 어리미 모체 동지 십시. 먹을라.
2: 쟤네잔데 범디 저와 가지.
0: 너니 저와미. 범디 밍을 묘성스기. 모랑라 아차시도. 어리마군 지게 모체 동지 세시.
2: 쟤네랑 가르친데도
0: 당구디 기란주의 긴섭지 역시 니부디 막군디 부구디 권다럽부시
2: 권다럽교디 세그마시
0: 긴주 범디 닌지 세브르다 긴주 니다 아주 개과 용비스 치차치구 요마시비 다원의 디지지에 제도미드위
2: 제비마사 이내한지 무도스 긴섭지에죠 你带着去，阿哥是不是车主的些？

0: 봉소송배 먹지 간 뒤로 나 진지 왜이 진지 왜 장라 담상치 제고 먹지 칸에 리더 성라 봄쇼 중니 긴즈피게 치주스가 단시야 군수 다쇼 고지 즈브니 수석송라 우산 레서고 리그시 공림네 샴라 가고 나야 가루이나 긴즈 펜즈 쇼대제 차타주 제비이나 어리마라 던도 지하 가르도 대초
1: 好嘞，我们说中医文啊，做肉表养病呢，俺最多不就偏见，结果中出钱有些。
0: 忙去看呢，二姨妈给超级贵，多少阿哥对。
1: 他贵，于是忙去审查，退税人工嘛，过吧。
0: 没得的，就这个意思谢谢。
1: 也谢谢，工作些别给这的，你乐动些注意。
0: 你是不是答应，白天做的久了？

0: 마블라 옷 두 개.
1: 아, 난 다음에 대탁지.
0: 마블라 단다 유즈 두메니즈 베디 싱리샤. 메미 겐데레 막사망아. 멘데 자고바다가 막사게 메미 겐데틸 코용지. 자울 라분지게 미 멍구세바.
1: 니 거바 겜제메 라게 싱귀베.
0: 세마쳔.
1: 티쇼 두베다 쇼숨소지기. 주쇼 니브다 숨바. 장막에 디쇼 차고 겹자. 심해 심제디. 갸자 듄줄라 심샤. 디제 고노메 상시 기라즈 먹더디 교스 죽지야게 녀시 워칭베 제자 최최진나 디우시도 겹제 고즈유스 바르도시우유 디제 스케비너 중국아 디즈 시메 갸치 듄즈라 심투스라 나즈 시메 디제 소토나 마탈랭아 조 오스도 토부스바 이네니엘 팜녜드 나즈 샤자 디디에시 라마스베아 남게 구조스타 게임쇼 미주쇼바
0: 지쇼 딤바 파크지야 먹슈 대민도 세상 옆절로 예수께 보생비
1: 장 약슈 주는 다들 남사 유스 뒤마치제 중국아 뒤서 세우유 장치 뜨다 고지 유세 돌 미치래 말하니 규신가 쓰지 멋있지기 고지 좁도 내 방 안주 주마도 야 같이 해보자
0: 개싱 안주 딘데 제나 생주군에게 잠 만드 시에그지 막불라
1: 장게 중국 매미치 다와치 러버 가수 유메 시그이베야 졸라 수메 요말 시에는 장 이치부두게 시교 마시니 메미디조 다와지 라보 졸라 소메요 마시 이네가 저지부니 얘기 메메레 다와지라 졸라 뒤주도용어 요시 지부지 메미 라보 졸라 갸르다 샤오이 마꾸라 졸라 니키치 샤오이 마꾸라 졸라 숨긴 겁주다 샤샤오 마꾸라 졸라 숨기 겨주 갱어 요르다 라게 시고 이베아 더더 샤샤오 마꾸라 다와지 라보 졸라 죽기 니 쌩어 요르다 라디 박베 랭바 차상아 이징미도 졸라 죽기 니 생어 유베 마괴샤게 콘즈 죽음이 두스고 주바 쳔데 저지 집에 유스드게 다와지 라보 졸라 숨레 베베 싱부디게 제쇼 니랄 시오 저도 지슈 고보 가게 바시다 니 메르교 디울루세나 란루제 우즈 유세도 겸샤오
2: 지쇼니고

0: 喂喂喂 七路人家是哪, 米米度? 参谋艺术的, 艺术的, 参谋艺术的, 喂, 你也给别去断了连接的情况, 控制团主播是,
1: 是, 抓,
0: 艺术的, 参谋艺术的,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抓,

0: 유난히 키용비 아고닥진기 타마지 키란스 도타디 시티다 스르라니 로도다 지브르샤 간지디나 니도 시그다
1: 니랄시오 타마제쇼 토람나라 죽음 부송자 타마디는 하군 부지 머시네 타마도게 메마 로게 부르다 로슈친 부겹제 막게는 그제제 오제아
0: 봄빌라게랑아조 토람네즈 시도시가 단추 세니숨기 파르골 트티시아르샤
2: 니즈카치 봄빌라 슈고기
0: 내도 같이
2: 탄다 통람나라 먹답지 돈이 미니스터 줄이요 마시 파르고 그제스 쳔부시
0: 제자니 딩쇼치 지니 키란츠 봉조로 용기
2: 제네케 제 라본 그제 키유 제메도르체 그제 키유 탄다 통람나라 제메도르체 숨다 빠조 같이 몰토포 십시 시장에 요 마시 상게 치용베 미르 고시 개비나 미리리 몰토프 지요마시 디슈티 제치 딘제 그 제스케 보지
0: 라뉴아 루중고 고동치야디 통람네 튀엔베지라 둔초치야리 다다부도 두스케브르 봐
2: 니무디게 날 어지마게 증라소 조지 요시 디슈티스 사바다 젠조 사바 과유메 마시바 야치비는 소이기 좀 말비 니 텀제부 튀메고 미 소이게가 등 마시
0: 라시브레 양카시
1: 왜
2: 바돌 땡지 네 주상만 터주 도야 요마시
1: 다가시 시그도 그랬으나 시그마시 배차샤나 Nie rāng lō mō mō tī jē chō gā bī nē.

0: 야구치 리추 님도 니도 소득 관계 루트 단단 안게 셰베 니츠 양자 띵지 셰로
1: 니모 소득 셰베게 저위 유스 레오네 주지 바 소체 게기 탄데 유스 시 nga 주 게 고 소체 게 차샤
2: 유스 옛날에 메미크서 제수
1: 탄데 니츠 티에 리샤
0: 야추 고중아 Nye xiebi di nguyu nye zui ridui.
3: Di ding xin ge, tengi chibi nye shu zhi.
4: Wai, zi gar suwar da, rang nam yu dha zhiya.
3: Nye jik loo yin da, nga da shuo jing yi xi, ru shuo sun bei cheng xu ba, ding xin yi. 한다 아. 샤이나 잠도 잤냐 용도게. 아. 봄뷰라 공주 장게 마심 가세. 띵신게 미지제 야레부디 세세 제부르 봐. 장 봄쇼 가르 규진구 되네. 띵저제 고 추문도게야. 본별하게 미탁제치가 당야디 긴저스 제부유 메모도 겸어교 지그요마시
0: 치딘바 등기 소득항기 루트게 시에베 니수디 상게 코송 세븐이 수속숨 겨야디 투주야오마시야
3: 아지 소득항기 니수디 본별하게 막힘 요르베야
0: 최선이 통람나기 니총 오면 슈비나 공개 양탑에 다시 재는 것이 마세 나 정니 삼자시에 왕지 허다 막대망서 시야디 나저 개가 토비야기 수윤시
3: 본별하게 내주 다시 진행 당야디 좀 제유 자 도다 디제 셰브시
0: 어 딱다시 알레즈 와스튼야 휴
3: 아 쉐다
0: 녜녜 쉐데 치사베 제라 녜니니게 민다 괴제 간리아 퓨초 혹시
3: 아 따따 딘제다 녜 당다 셰브디게 랑게 고츠에 뭐 주고야
0: 상경관님도 민다구이네마구이네 간다디 야퓨탁주이
3: 하...지...
0: 돈을 칼로 줘 비가 다다 야우 욕심
5: 됐어

0: 이 돈은 카드 떨지. 접지 대고 배치동. 으스.
1: 아. 17세유. 야. 네스 바리이. 카다. 야. 라니 칼만 힘든데 근데 교육은 그 클래스에 매 봐. 근데 제가 야. 카다. 온도치다. 또 세비는 순투지. 야. 라카치소. 교육이 차 교육이 지금 와서 네 잘 삼아 주네 용유. 让你手印些，行不要嘛些，下次也见面吧。

0: 저거대.
1: 파규. 야랑 처음이요. 그좀 이제. 매 화이.
2: 기랑 숨 좀 마치. 계속 아주 감개나 마트에 묻히네.
1: 기침 마시. 계속 묻게 과치다. 네 대봐 또 쳐셔.
2: 나게 마치.
1: 뻥스.
2: 나게 마치다.
1: 네셔 보시면 매 화이.

0: 그냥 계속 그냥 임봐.
1: 계속 숨부리기. 자.
0: 나 계속 겹네 이. 때린 게 죽고 비비.
1: 바꾸 자체도 뉴스지가 용기.
0: 바꾸 그냥 저 바꾸 자체 시댄히 그래.
1: 교수도 얘기 좀.
0: 딱히 쉬면다. 나 대대비는 그냥 소다 친구들이
1: 멈춰!
2: 선보신! 메디요!
3: 元宝皮盖洞，蓝宝车之行，
4: 认识。
3: 赵聪光头不抢谁？

0: 我过去啊，你最喜不喜欢的？你看那座杨家戏，连出租车也有嘛是？不为那个广播线才有是？堂堂俺做三单的，这不你是送了，跟着是给我玉米的人么多，给我玉的买那堆嘛是？
1: 俺昨天定西的走了没对面，让林卓算账，唐老那个内村了，给我要嘛是？让马永康了，唐老那了，木头那小土泥，美女是住了要嘛是？堂的开始没动呢，没家也生不要嘛是？
2: 파르코치아에 파르코 마치스나 균균체니 뢰동균 측면
3: 루튼데 고도도 제대로 봐 루튼소 뜬대체는 용도야 단다 루튼 카지게 무튼체 카지게 먹을치게 이내 단다 뒤즈 자자고 시라도 맞아 무튼체에 그 루튼대도 자매쇼부님도 민다시고 했죠 먹을치에 그 루튼대도 삼자 소냐 제조규리
0: 삼자 소냐가 쇼시 자주 쇼부능시 샤다 유저 로가루즈베야 딘저 요야 요마시 我呀，咱妈给钱没了，顶说有一的，母队约不得个拉不中的。米队多，我呀，母队买不得个拉不中的。母队买呗，米队多。
3: 大姐，下，同桌还有，这米是送给局里，
0: 俺母队买的。
3: 苗条丢三只钱不用下的，对马尔蒙特皮亚了，我这也我没偷藏些。刚买了西面七斤银子，他想去外面要了，铁外一点钱不剩。蒙特我二星七个月子了，买木头夹子，月色年把都出连头过些。

0: 리마가나니 샹게 카르톤주
1: 니 어 리마 어 던도 캐쇼 숨데미 세니 숨을 파크시 알 뉴시치기 니 혼수 소프 삼제 렁구게 치티체비
0: 더 가르톤주
1: 어 어리마가나라 어리미미 도놈다 콜로 온티치기 텐데 호주 승리에 차 유자
0: 던도 가르톤주
1: 어 던도 던도 예 니에 통야라 어리미 된주 사르베지라 어 창문아 창문 주기 디카리 몇 시에 뭐서 디에 지그르베

0: 내수 가리 이네 역도 가리 이네 집에
1: 야 니 가르쳐오니 나 라수님 독에 갱기우리 大致意思是你们说的这么大嘎就是我拿着了大致距离你们说的这些距离把规矩的偏头都好不行

0: 당나마 사망 구치리스 갸빙게 추초할 거지 주민 사회 담차스 나라니 민견 제송자 나라니 레민 고시게지 주민 샤르 말바
1: 맴 상모 장수로 되지 이비네 나롱게 게스시 갸비셔 봐
2: 막상 아부디게 잔치디인다 단단한 딩쇼 송배 주쇼 뒷배 주빈시
1: 나무 뒷배
2: 니에 랑을 가던 뒤 랑게 랜 리스스 그디 겸니인 바 된다디에 주도 잘미 기랑 수빈 주의 규무치시
0: 라 주빈 제르주지 나 제르무 주에 흐리나
1: Rulu

0: 디슈 뒤스디 능주 챘는 말다. 키스이 후교 쇼비나 좀 제니 부터 것이. 네 봐도 답시 시단지. 타니 사치니 떼주시. 럭스 시송. 터부터 주주시.
1: 지니송.
2: 지니송.
3: 연결이 쭉쭉치기. 섭섭이야.
4: 아, 섭섭이라.
0: 굴스치. 얘 다스샤치.

0: 워치베 겸이슈 봐. 디오 가 갈사 투 디 가시.
1: 카토사. 카토사스나 어디마기 지쇼드베 리정왕기 미미카누 체베 디쇼드스다 먹봉시.
2: 포토신기 주마라 카토사스가 없지. 겸이슈 봐. 제가 주마스 변 당말베.
1: 디 정마시. 카토사스 인게 나기 고대 카레스나 막중은 세시 체자 어리밍운의 셰비나 리정왕 밈디조 구규 제토니에기 막중은 세시
3: 알레 다시 나 어리밍고조 밀지고 메브리
4: 도원다 도람 저주 띵르지 된다 와야 손주
3: 레스 레스
5: 예사쇼 메마 구지 제사 다들 법정 위 가다로나
1: 사루베치를 자주비 딘자로 섭섭치
5: 레스

0: 7대7! 7대7!
1: 7대7!
2: 너무 7대7!
1: 7대7!
3: 모두 매드게!
2: 반대 매드게!
0: 7대7!
1: 너무
0: 7대7! 7대7! 7대7!
2: 7대7!
0: 너무 7대7! 7대7! 7대7!
2: 너무
0: 7대7! 7대7! 7대7! 3부 7대7!
2: 여보!
0: 여보 7대7! 7대7!
2: 여보!
0: 7대7! 7대7! 7대7!
1: 7대7!
2: 7대7! 얘기 막 이거!
0: 여보! 정원조!
2: 7대7!
0: 7대7!
1: 도우지! 속도지라!

0: 다리 노주 쇼베킹게 나스 파쿠 뉴스에 걸치라 담시 강마다 메교마 쇼디치아디 노주 쇼웨 니주 라시브시 제 니싱그유 노르스도스 쇼싱시 이네 디치르당 노르스르베 断血 분개 메교마랑 나스 팅자 서쿠이나르 메교 겹주시 제다데 카레 아 자가직쇼다 고윤돔르 노르스 쇼브르타
1: 시 你能做些, 你能做些, 你能做些, 你能做些, 아시 너스 쇼시 니디 삼마코 카시 리마이 쿠쿠마시 나츠 파르코체 미토마게 미토케티 콘츠 디슈 디스 디초고 쿠치 치마시 사치 데레 쿠치 치시리 제마시 사치 디 응세 돈 메자 디슈 디스 쿠치 치시

0: 밤이 쇼자 심의 섭취 주제 공허 삼아 뉴쇼 참부 쏘셔 궤도 신의 단신 풍성사 미래 유타 매매 경주 열 승비
1: 세븐 이 적송을 팔고 치에비디 밤이 쇼야 같이 있나 덤지면 먹고 고식니 유스 소자 요마시 디니의 농주시 키스니 투수 졸라 마다보다 파고치야롱고기 니슈머치비치 십제 저지체유나 텀즈머머고디제 고식스이마시 니에카 폰량라 멜교기 대자경타 미게주는 수쇼슬레비 이내니에 텀즈부츠 검자정식이 동종직유대 후교쇼시야 체사 대미구미 면노쇼시
2: 텀즈구 상번 나은 노부샤다시 유세 토르 텀즈 배주당야디 장게 사문력시 레랍드제 요마르다
1: 叶家双阿爸，赵伟，弟兄都是三不随下，是不是起事先会逆行？抗议时呢，控制牌国旗在栏杆卡里，赵伟撇进弟兄都是三不随与起行。香港里了，家属也不救过马西了，同郎堂不救过马西，弟年弄出事，年弄出事。

0: 我就人有了不出去的不要他都特别是卡说的马西就心里头一年年年接触过马西三十一天文年存着大地气给个里亚也刚才的生活你也他是预测他的我就他们就去西就没诈骗努力打帮他通讯你心里心去马了给了他别刚才的你日先
1: 마대 개가 터보이나 신의 중부사업 속주치 통신

0: 자위 제주 로가게 제모는 게트드 갑죠 농민들라 더성하고 대차고의 서버다 난제 전소 내서 상마 괜히 진부도 간제 미시 적정게 안주 전소다 대불라 레베지라 녀러 락문요 디네 터러나 쇼용제 미게기 계세 전소를 잘못하나 그제 장소 리도체니 정니게 리뷰 면도게 분가기
1: 제임스 다 디샤
0: 간제 정니게 제서라 나와 전에 땡기민데 서드카니 서드체비기 간제 배제 메세브리스기
2: 상강아 대게다 디 중국미 메세샤 세녀이벼
0: 맥빈체 지셔디바 시메시 동락지 출시야
3: 어 이영아 等住 你,
2: 你的身体归我们。谁对家具，他的爸爸告诉我，俺去上坡下土也有马戏。
0: 累死麦贵了，一年俺那做娘这个麦贵就累了。

0: 당고 건다 토성하고 뒤차고 발굴제 파버디 넙수 크레스나 장마가 밀겨게 저위 밀겨다 디슈 레모토치 나주 강마기 동충치규 저위 디슈게 강교가지 예림 입에 먹무게 좁교차가 리스 딘제 손자 장마의 심에 섭진 중부지라 타나 뒤주 튼튼하라 먹탑기 누부쇼 없이 地独足切为莫住之人我最疼敬不做帮儿去密达落地于密切借把为不及人关注密切一点价大密码比第一切多让所轮中切过不行密码给关注借把为被密斯比过不行捏点的民地民都从不上日下
1: Magula.
2: Sir, sir, Magui.
3: Yeah, tena shigmi. Whiskey gi, trust it.
2: Magula. Kirangi shingdun kanal sirachiva, nye tomu tangu yi.
3: 俺子 七点起来这些
2: 가지 가리이나
3: 대空人们去干事 俺子西面曾经求些
2: 既然送的 西让俺不定这求呀 가리이나
3: 俺阿扎的英雄不得生不得贵
2: 没事嘛贵啦 既然听俺平处给的 叫你这个名度 弟弟起来 把道给给我去的
3: 장마 정도 전부 치유하시 장기에 체내기에 몇 세입 신중

0: 봐라. 기랑 아줄이 오늘 갔나가 봐. 아,
1: 남저기스. 기랑 저 샤쇼 저지디 신진기 저지 시시 수동자 녀다치가 용비. 녀점주 사베 뒌조유 제자 용치 우기.
0: 봐라. 지마 기랑 마비 오늘 나 시바 균배쇼. 네 구디 쉬쇼 용도.
1: 아, 진짜 고마시. 기랑 저 공세리 미겨샤 요죠.
0: 차립 주전에 퓨중 실레민 거시. 당당아 저 공세 좀라 쉬어야 배 주시기. 좀라 쇼도비나 퓨중민이 뒤 등마시. 봐라. 지역에 세야라. 기랑가 점주 사업 뒤지 유자. 기랑 점주디 아주 저지기 장을 샤빈 그때도.
1: 용아. 네 지사서는 기랑 저 저지다 계시.
0: 하. 저회 빌러시야. 뒤뒤다 작발에 개대어시. 지주 뒤뒤다 작발이 첩제 도다. 디나 베티 주요시. 제산 기랑가 점주지. 두마 고토비나. 로보베 이왕고 도시. 점주 계좌 쉐비나. 버준시에 요르다. 돈돌로니에다 균주 접진 되어 요시. 봐라, 쉴리스 나가 대도.
1: 아, 저거 봤다. 이빈.
0: 로.
1: 니랑 더 다시 야유.
0: 아, 쏘다.
1: 랑상베 미드와. 난 전화 부지 리유원 상베 미지.
0: 어.
1: 어, 기랑 저 빈주 줄라. 리유원기 표윤 민거시 니 아유.
0: 어. 디.
1: 아, 지. 니 신기. 기랑 저 표유다 리유원기 난파라 리와 개착시 요시.
0: 아, 도스나. 네 하바 기제 기스티죠. 어, 리우원게 가세도.
1: 어, 전다 기에메. 오라나 미카츠 유메다. 네 조금 제이메 균시아이.
0: 알레.
1: 라게 신세르바. 라게 규모 로데 지금도. 디공 친구스니디. 나즈디게 같이 디지메 없으시죠.
0: 디들레 라시. 네 로브조 상베기 레십시. 네 하바 기제 기스티달럽. 님친이 내 레주시. 아, 봐라. 디지메 용도게.
1: 뇨르 사로마르베
0: 뇨르게 요마시
1: 다유쇼 이비 주마시 다다지 랑게가 도가시다가 치다
0: 레스 빨라 테토

0: 아차 베친자 거브리 부츠 슝기
1: 알레 제나 칸다디 랑고소드 소브르비
0: 다시
1: 아 레스 토잖아
0: 걔는 맛이
1: 랑고소드 소바지다 년에 주디 폐진 좋아게 있으마시 이내 리유원 양스디 조야 할이나

0: 이게 디강 탕부디 뒤디 좀지부기 탕부 인탁주르샤 디토네 좀지 뒤디 좀지 칸라 장바락 머신 저 탁주시 이네디 로솜주락 신사샤 좀지 칸디 로니시코네 맵 쇠삽시 칸이신 뒤디 칸디 님구 치자 장바락 머신 직체너 타벨로디 팔로유기시 더도 팅오기 좀지 칸기 좀지 부문 굳이 종기 용기 리무 치제 칸에 팅겨스기 카시에니 긴유슈 카시에니 총유기리 제장 체크하우르다 이내 라게산에 타게 적시 주려 제가 친 닥시 이내 로숨줄락 신사자 로타게 시도디 체크하우 직시
1: 쟤는 쟤는 이거디 진얘기 이소를 대제 팅웨그 좀집 수이메 댄티그지베
0: 디디그지 어 도시 자선 이슈다 얘랑 제가 지고
1: 야주 쟤는 가서 니랑 제가 유기
0: 용아
1: 대아
0: 교아 그리귤라
1: 어

0: 내주디 랑게 우리 화수비 미수실 마셔는 그룹이
1: 카레이나
0: 우리 화수비 우리 화시가 랑게 신세지
1: 세세 세겹나 겐 올라게 삼신 능그지
0: 네 리화라 경시라 유 체자모랑 신뒤도 你女婿有个让惹不起，让你住养不起呢，让把那个土地我就养下去对。钱上挺大的，我让你给念了，莫拿嘴边，秘书去了先叫嘛是。你让惹不起也大，叫下去也的，秘书去给嘛先莫吃着。养对。

0: 요원 랑게 니바도 데수수 날지 굴다 랑게 친구들이 가상 앞에 종가나 파렌스 종보보 루소기 루소 교샤사야 제가 친구 니 교샤가 신도시 치지유 공개 지나부디 체리 개부지게 체리 개부 신다지게 제부구입디 지샤 제부구야 쇼비 체리부디 타마 소알 강에 주니 총부지 이내 집 군역 체립디 리조 총샤 미디 체니에 첨보다 스시토베 마체 타는미 도다 테미디 테킨샤 이내 제일 정이 규다게 시소초 괴샤시 부족 디마체 체립 토니디 산다리 저와리샤 미디 괴샤시와 정이기 Semkang Gyurim Gyurji Gyurshachiwa Mungi Lesewe Lomang Gatu Nyakuri Yini Midi Shengi Zhe Wukyachewe Nizuti Rengi Gnamshi Lomang Gange Zhevda Nesu Dewa Mewda Nye Mugu Gyundi Minungshi Tsuwa Gaya Chun Yomashi Nye Wadu Susu Kepto Chewu Yosa Midi Susu Tame Tuzu Yuzi
1: 爹中双臂，千里不敌，能没打几十把剑皮。米弟，身定的他就是来切下。米弟人一个难起，你把土脚给我拉起。人一个没钱，老子了，乐东去过没事。怎么注定你了？
2: 月下是一。给牛了，看让，看让光家的这院啊，看的呢。有啊，年老的，让给别的结束，年年把他让入不去。既然你做幼儿园幼嘛是，俺土老实的车子，天天也把进这过去，俺疫情没多，今年先把这位给进的这幼儿园。呀，若冰，才是给的。
3: Pas de chikyu da, nye das chow. Robin, rang duwa si kam duwa, gibi yus ni lukik bi.

0: 암라 다시 내가 안 쓰는 게 되게 선책 끼우시다야 여시
1: 喂 알레 녜신스
0: 암라 양찰레 튀음시베
1: 칭마사야 나나 암마 진지질 조유 총미츠 뉴스포구일 로봇이야 줘야 꼬르시야
2: 이핑 나나 기니 선주기 위용셔

0: 키라니 말에 다르쳐도 와 유롱께 장수도 합시기 오늘 딩두지 미라샤
1: 너희 정정히 장안하는 워심시 다와지진가 너희 장안하는 큰대미 뜻이도 부통제 대비
0: 경호 좀 저거 뒤로 비지 마 어 샤샤 장다 유롱 롱자 당자 콘존나 장가 유무유 줬다
1: 경유 칸나송
0: 게임도 리유원에 주문한 렌조선사 무라니 줄 규모 세워 삼초
1: 냐자 미상고 주어시 이니엘레 아자 선능아분의 총업시
0: 그제 총비나
1: 도샤 스네바케 주는 총업시다 스네바케 주는 총업시다
0: 알레 젠드라가 아자 나라 미스다 요르베
1: 돈도 녜마웅베 규부다 콩기포 리샤오진 요시 어 주진홍라
0: 你家给我们两个跟他的跟着哪去听到的苍蝇你家家三爹听到的是我的这哪样看的呢给不多哎上爹爹就是公司只最喜欢没想到爹妈娘了哦多少年让给特别的婆婆可最过于没多要求今年也是两个给他说朝鲜特别急了哪儿都这么的为了个游戏多少年让你若去是
2: 这只要去看就喝了当都不消失你信思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다랑게

0: Amla, kirang tosi de, kyunto dos tan kuki.
1: Jo rang xie da qian ni amla nu zhi yim zhe, fu zi ji ni na zhen zhu shi ga yuan zhe si. Na mo le rang ge xie bei nei lu ding zhe yuo bei.
2: Mi zu li yu wen ge, lai shuang tu zu pei jian de zong zhi ge yuo da. Rang de da na le, zhu li zhi suan min duwen. Di ne amla su xie de da, li yu wen ge da dao yao qian zhan cha ke qiong bu zhe.
1: Kan da fu zi ji ge zong zhu chi ya di.
3: 你也请的怎么离地托也没三七血给团大结不起的下普这个怎么中吃的米做也挺三不有味道的归家前我不是嘛呗玉文给我那怎么中吃土米呢你也来参加些时间没让你拧到吃着钱吧米撒的普三个着吧
4: 阿家三不当三呗三不当三呢你也等拖个肚子也不清楚让你求嘛是
3: 阿子让你也等到吃到嘛钱娘都给
4: 给我了
3: 头个差不多七百毛多没养过药剂看中俺妈比比俺没对两千对于用啊阿姐现在俺也注意其实做的对于我哩阿姐你也他们的建议其实你最有名的引起俺血啊
2: 你爹的体龄冲突的哪儿退呗可最开始谁不说投诉巴拉其他妈学姐阿姆拉达干嘛要是哪巴拉阿姆拉其他你冲是觉得老松就拉是主意不过你平常心差不着很多看看能给你送去平常给人家不及我呢 톡스체다가 카가 능긴 손이 하고 아유. 학바도 암라. 쯧쇼다가 카가 능긴 손 그래. 키나 닝원에 로가 남비네. 만난 손님도 좀지 총도 딘제 쳐야 요 말이. 총도 딘제 지면은 네 삼바 안 좀 미지나. 튜니 망고치 라주 위생기.
1: 암라. 네 키랑 치세 담면다. 네 바락 미시다체. 튜균의 흉찬 딘제지. 키랑게 되미 승마라. 카가 능 이스 롱업 중 아작 미카가 제비는 주미 김씨게 참여 직마래라
5: 광회 랑게 바라리아 고고야 가리에
1: 니에 고고부메 푸시 점주 진인 그 말이 쓰기유 더더 점주 진의 저르 주유리 니에 창고 창샤 시에이 키랑게 니에 바라르 더부 나오 마지 니에 바라르 겁두나 약 로고 딘데 그 봐요래
5: 광회 랑게 레규 저 집에 레치다 니에 랑게 저 치도 니에 랑 참취 직문 두게
1: 他的那次地干了让给你穿了马拉雅卡车用啊今晚的让给俺大房屋去什么了啊less听着没送的但你卡卡爹说开开什么用阿姆拉他的给让给拿下你三家钱呢给让给巴拉达里语文了光大送卡车你也不在光大送了哎光大送了哎阿姆拉给不在光大送了呗阿姐听着前辈什么这
5: 你阿姆拉给苦苦熊熊去，不在这个光大送过来呗。不在烈日日了，不在明日的。马塞，听我阿姆拉给李玉文光大送女儿的。他这年么呀？光大死了不老没？马塞，你最低头了，你老没得。哼。是，阿姆拉，阿姆拉。是。你来李玉文抓住就那他个人。
1: 면역자 다 그럽라 쓴 거야 아저씨야
2: 란시에도 레라 비용 계속 리유원 친부이나 완전 뭐랑 레산비 부스지 양간이 그럽에 류광회 니에 란시에오 계속 리유원 친부이나 랑게 나를 상지체 칼라스 파미니를 셉지슈라 바라 리유원 단은 용마리 키랑게 수는 바라 키랑 댐부딘두 나니지리
6: 他认为我那阿姆拉个孬不是，他的那那李玉文毕业读，他让个能丢的开心不是？看他李玉文当牛马的，不再要我的这新的胖啊！
2: 俺没听雨，一年来，起码你们能怎么着这么久着？
6: 俺没听雨。
2: 罢了，他的秘书给李玉文转呀，没听清明多，他让俺最巧了，哪能俺的秘书吃不得？
6: 李玉文抓住。
2: 巴拉
6: 子越

0: 아, 저에게 셰프 당시.
1: 빨라, 도스 님난다. 미즈 유원, 야호 두고.
2: 이핀, 랑게 암랄 근치 슈슈다. 암랄의 권다 송구마리라 유원 등매, 암랄 무튼두게 되다.
0: 어, 암랄의 권회를 잠시 넘게 유자. 권회의 기지자 씨나.
3: 각세 틀러. 你那么多偏头门的话
0: 阿姆拉 阿姆拉
3: 能上面能够顿时 不是这儿需要的母亲也不送的母亲也不腻度 既然广播卡里呢
1: 巴拉给很吃松多
3: 就松给
1: 卡里 巴拉给运文 교수수에 장게 고다 넘에 봐.
3: 아씨. 녜발아가 넘겨 댐시라도 카인스 녜발아게 키란다 부세팔 양견도 주는 공고지.
1: 띵원에 얌체라시. 장발아게 윤원 교수수스. 튀김랑 초랑시. 루부톱게알 균도 된제다야 가리이네.
3: 암라. 키란 공부 큰주 쉐요 마지. 녜발아게 나디 체도르다.
1: 발아게 윤원 교수야 대 대피네. 군이 팔라. 내주디 没办法的事。他可是。你三家前的，没让娘的这个事。一年年长的小，他这年没长的呀，光打死了没得。
3: 这个是阿姆拉，光打送嘛是。阿姆拉。<laughs>

0: 아무라 능은 상매 키라는 거 외치기 나 주고게 로스 때문에 나 키라러 갭 교실아 제비인다 나 남이야 키란 그 로스 때문에 쉬기 잉부디이 마신에 키란 그 댄키 난지 나 존나 그 손도 내 쉬우베 쉬고 라지제 우송주 디가러 나 룸부신다 젠둘 쉬야래 경스 키나즈 네 경구를 커섭 나구르 봐
1: 라히네 용아 랑치디 구슈다
0: 레스

0: 야, 곰직동이다.
1: 아무라, 동동이 동난다.
0: 카르히나.
1: 니에 난가 채도 전도로 쉬야 뢰동 채비. 니에 샘로 폭도 쉬라 총아. 젠딥 숨게 나 굽치그리. 젠딥 지르 직동 채나 태차매바.
0: 젠딥 숨게 굽치그리 세. 광회. 让这都出皮呢？哪能我叔叔当年有识别？
1: 阿姆拉，既然个顶这孙呢，我心都多。阿姆拉，是的，你能准备啥子当月色？对。
0: 光辉，让个旁边是不是心病毒？请求让不过穷孙呢？心里心个谁？
1: 是阿姆拉。我恰恰年纪，接着钱不用不起，人也赔不起债务。听那说，卡卡能给送去，你也讲不是他听的。是阿姆拉，既然卡那不得，我倒是过了账，少借个一百三十能给。
0: 呀，我们去当合约。
1: 阿姆拉。

0: 암라 가르나서 키랑 샘도 많아다 심도 나의 김민도
1: 다든가 교실아 기기
0: 암라 키랑 교육 가르치기도 키랑 게 볼롱우나 부디 교육 개고야 가르오래 아씨 키랑 딘제는 쉬운 거야 두게 암라 키랑 연이 가르 나왔어 교육 개고야 가르도 두동 알기 참으소와
1: 니라기 사가 교육 기기
0: 암라 키랑 연이 가르 나왔어 키랑 남겨둔지 니 통보 탱탕고인다 암라
1: 다티스 나 남다민도 자규
0: 자규 암라

0: 하다 가서 비 좀 뛰네라 녀조 사고 초여래 아니 디나네 녀조 당고 된들이 아 비 녀조 사들이 아니 디네 침세 명어사쇼 디네 변조 선조 자와 비 처세쇼래 디네 변조 니리 사바게 되니 지겨래 또 드네 시업이나 가서 녀조 초여래 那第一难度水平呢？忙起来，我做加急行政忙错了，嘛坚持习惯起，任何难做给他考虑的，这个甚至三百以内的，他对不对？严重的难度这些，我做少准备。那你第二期就是嘛，他第一难度加上让做让的，让做让应对什么？那第二个变得我做查证明呢，这了变得坚持需要大，变得我做电脑过时候这以内的，第二个难度也当年许多。
1: Thank you, Kamsa.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I'm going to talk to Ta lego chebe yurim nalaya, ta ngare ngune se na suikyun ki nyenjo nye ta nyenjo sabay palaya gyundo zo ka sungze shidu sanggil. Tangbuti ina nangtun, ta nyema ina chi chane ta ngan zo sanggyu deba ina zo di ta chakwa ta nyintin ne dago yoril. Ta tangde ngune chachabu ina ngan zo ya nyintun yori, jida yori, kyungin yori, tetun yori, ta nangde ngune pinsum chor chor zo yori. Nibuti ina ta tuju dirishal. 你们也能当安住，当安住茶馆里公共的茶茶会呢？天然气生锈的呢，声音气茶馆干的米是大土马的。那天上也呢，给咱吃了呀，吃了那个天热的。那天然气是生锈的，有轮子你穿呢，那晚上也呢，当安住拉到卡巴拉索贝托内衣呢，土土土，生锈的有轮子也有的。

사바도 다루 변조 니리 사바 된저 롱 된조 어 코브리 맹원의 제 차산에 심나 보치부기 둘라 심구양 치부기 이스 아 카리스나 롱 된주 나와라 변조 니리 사바게 어 링조기 유사 대순 세디 베제게 이니기 토네 아니 당게 송자 규자다 아 변조 사드 부교 전부 방부 제바 디네 미리카게 망조기 디지 초와 신도구 요리스

아니 최소 모두 배준 제재 아 차관이 경기 결합 주인님 돕는지다 호남의 수주 상부 아 답이 단지 앞에 유린 되고 있다 유세도 회피자라 人力局督促技术部会议。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케오난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Small Hengye, Gungkhamsa.
1: Gungkhamsa.
0: Hengye ne, Teng di, Zhuyang Sanju Nyamzha ki, Le Zen Sikwara, Gatsu Shuyi.
1: Teng di, Sanju ki, Nang Tuen Zonni.
0: Jigib Shuji Xi Jinping ki Mengxi Zhigui Peke Tongyu Lu Tongjian Naan ne, Namzar Mengxi Zhigui Wen Sam Yingwen Le Zuzhun Chi Gui Be Ne Sunan Yu. Longa Zen Chiongu Be Guzu Loro, Sanen Ka Ki Peke Ki Kukup Tam Zen Ta, Mala Gui Gip Che Gyo Su Dang Di, Namzar Mengxi Zhigui Zuzhun Chi Gyo Su Dang Wai Gwar Ta.
1: 杨特别四天里接到祖国堂老林德儿西北木之森哥南提林贵州行前贵阳重开堂山西行前长治重开日期罗布中堂西北居住街西季度工地当年罗布中罗布所偏着团被切别过儿我们老大的七别名字也忙不了我们把它呢让业绩编着天边王来数出西北过儿三年看起健康个里切定的自觉个里南三百对的一二退宿人家雨果给策略出了切别过儿让业绩干么军人忙边错位区准教授当位过儿
2: 中国内区别，跨了西北，杨三出席七十七，西地家族给为参与多席七十八个。而伊朗了，出到高端模特，参与一些举办团。伊朗内家，伊朗籍出身了，子女七次，同地差不跑就热结，举办过了。俄罗斯新政府今天结束某处的一个特别任命，年龄从头到尾，年轻级别陆续了所举办过有抗日了，年半多干过，他就都去过去举办过所以，下面了，南团席七南，席着呢。
0: 接着书记习近平给孟西智慧配给卓越了策略通奸难年文章他拆开给萨达的孟西智慧组织估计切割别的所难学龙安镇给切续卷个别国族落落三年卡给配给卓越别库格腾镇他马拉规给表述当年萨达的孟西智慧组织切别控得表述卓越了关键东西有谁谈得中国了推最后没一样没过完了借用给解决出主演给重建的推进图子女出队进能这对几个月把他提到集中给推最能上海以西藏人龙忙不给呢贵州土交易月广东他甘肃以卡多年规切的子女用这听级来住穷有谁借用给习近平给子女拆开出席参加了特别月把他萨达的孟西智慧给中国编织了比赛特别配给卓越了孟西点不行定行月积极书记习近平给萨达的孟西智慧配给卓越了策略通奸难年萨达的孟西智慧马拉组织全用给规给难年文章他拆开给推来配给卓越了那这一趟给个给点家送进了偏别孟西智慧规给 차게 톱젠 기급 청진 톱젠 기급 짐주 톱젠 기급 뉴규 톱젠 기급 소지티 꾸지럽 하지만앙디 남서 시지타 링뉴 초르겐 중주 태뇽 대자 춘진제 대비 링뉴 젠기 초두 정신기 청진 체진기 멍시 지구 강교 중급에 내소나와티 Turib Sabara, Sadar Mengshi Jigui Peke Jogyuro Gundi Dongchi, Samlun Nijita, Zawai Xi Zinsa Kodyo Na Yu. Zhongko Jizu Ceri Kang Sadar Tunle Simju Kangi Zhurin Xuanba, Juzha Ningki, Sadar Mengshi Jigui Ni, Nundengi Mengu Dongshu Ta, Nanggu Gyajir Dongwe Temzi Chiyu Kejin Shirela, Suigun Tunle, Chengrik Jengki Gyurgui Ta, Tunge Nunshu Sarma Gisin Chibi Gagze Mengshi Yinbe, Buzi Towe Peke Jogyu Ta, Zhongko Lugi Tinrib Jengla Gundi Dongwe Mangdu Kejin Shireje Sumbashi. Long a zenki, Cheshi Jung be, Zane Nang, Wenzam ta, Tseke, Sadar Mungshi, Jigu Zurin Chigubata, Tune Rimborata, Chengri Jenki, Pige Jogur, Digu Chigur Migdi, Sadar Mungshi, Jigu Guyab Zurinta, Jigu Nuchi, Piju Chigur Gundi Dongu Shi Dunyu, Chejinta, Chindong Chawa, Tuzan Suyu Zu Chibata, Zhao Dongki, Wei Chi Shi Yun Gujita, Zhao Chi, 我这组织他批给主角定色的动物彭人马尾在女职柜马拉他借用给习近平及子女朝外对提盲剧拍动给蒙西职柜推广的动物他可能马尾娘者查业查族准教书动物国族罗罗三年卡给蒙西职柜沙巴准教书亲巴他昨年南昌卡记了官电牛不贴巴他团结图片 其中他陈东朝和秋秋人拍了他陈真奇那个比这里数亲把他熊在家里的亲友今天顺便等住拍了给用给几年这处吃西北国就看个菜给是把他重叠的解决切住了照吃以为吃吃得过这切把他几年爱重叠的松家松住了切约把他你论年松忙碌龙年能让给给女主空美为吃 去年七家中秋银巴塔推送基础给了这些别塔三天协助塔规矩帮年前的团结面规矩成都了在俄罗土规矩起义不是西藏给蒙西这个组织下去的工地获得当年在年纪蒙西军队电动动规行上海如月别林康奎萨尔土促定给城市电力提高了 초도키 롱로 서지타 제도 차주로 구지 체디 초딩키 시장 대내기 초주 정중 차주로 체다 배주 체바타 초도 롱로키 중주 뉴규 코덴 지기 유해징 초라 룩슈라 규로바타 룩슈 진뉴라 규로베 체다 티리기 시장 대내네 중주 로 코덴 투제 계주 급주 경은 생기 없이 초도 하이란 윤 천재 체육 공사라 제 대내기 지급 진열의 전시 차이 룩슈 타 진뉴 튼조로 제베 롱로 테제 시장 디네 추규기 총계 코르게 난 경료로 그리 제주 제제 숨시 딜레진데 숨베 담주 파라 장계기 진뉴 진뉴 시균 가저레라 저우 통주로 책동 계기 계주 괜히 숨기 유베 진뉴기 코저가로 베 표숨 소수 친 시 니벨로니 난 진뉴기 가저 민네 진뉴기 줄람 치무 된줄하 준 심바타 샤장 누브지 레시 계급기 대외 직지 계기 시균기 계용 도장기 계지 계줄하 손 유바타 펑지 마오웨 시지젠키 진뉴 차와 경료로 캡신 유시 송가르 냠제 차게 지규로 차르고 차규로 군데 당디 남사 시지키 체린 차와 경료로 주신 유시 니웨 튠잠수 슝왕 퀘사르 도장게 기장다 시수 제베 콜람 마오웨 차젠 친동 송가르 편동 마제 공기 타메 지규로 치진 유시 홍칭 첸제 송가르 남장기 진예르 정수창키 가딘 랭겐기 가제라 제추장 카시에 가주토바마세 송가르 튜가 예네 수준 타 마네마오베 차조타 라제사바 균유르 레시젠도 교교로 가제라 제키 대교르토 유제 숨시 딜루 계급기 타동 송가르 친동 타 초든 경조르 마라제 제교르 차르고 제네 준바타 코나마오베 송가르 냠제 차게 차조 준기 시 대단 첩지 수준기 멍시 지구 정시监督 조교를 제교수 다니 멍신组织 남차 서린인 냠제팅섭후다 동주임시 맹아라 링뉴 추가타 정진자글람 루리라 댄니 추롱은고 링뉴 로저소 조내레시카지 개용서구카우도 튕교치진유시 롱아젠중업의 차르구기 구조로로 리그류 편제타 링뉴 중추 댄자 류계제기 남사르 멍시 지구의 균유로 뛰어티 균제매바라 중국 변주로 뷰제 토비 폐기 조교로 도비지의 균유 진시유시
1: 杨特别四天里接到做不堂老点七百六千六十笔存贵州行前贵阳重开堂山西行前长治重开期江西巨松酿度工地当年西顿堂居住年不起地退位了地年六千六十丁色笔狗工地当月不是贵州贵阳期十种提多铁别尊起地六千六十年列个儿工地东沟他用七百堂三年级当月里七百只做起的起来堂地块创作创叠所是九年忙错个三千多年前遇不是聪明西屯屯前你住不里去托东堂得不得监督有钱贵阳创开日基地堂蒙西仍穷屯空所千百忙不念这托城西念聚起个兄弟今年公司有聚集托过铁皮区别屯前你个居处你住不里去托入单位从不错你住不里去引起他国对屯云所肯起铁得不得入侵遇不是谈的贵阳总引起处人不引起古车崩开起跟西顿起别内屯切东西别来越不谈西顿内屯提大西多谈他提举车最多岁越不是贵州行前贵阳重开增速部部长宣布定用起安全基础书记习近平给解切解签他做不定解签给广播十种提多脱不切的杨特别西屯里接到做不谈老大前年举止起个他们真里面切的龙安村军爱国养不做不谈广播电波部局官地东局引起送不是山西长治以人靠古车里切不只做切的其林多内村当切他列屯主特行就切心三千感叹今年松行啊制度开班所遇忙错以透过前边那团先多钱遇不是春葵左耳那边雨子冬日地葵土推前松东来遇不谈蓝葵九个我谈啰嗦这切牛尾不退那团的命令六九六四处地葵地列土他们写不出的那谈地葵所前边那车切的推前都遇不谈却忙不谈兄弟切不遇你现在啰嗦葵九追那撇句切我所遇不是六种六十八村长治以忙错于国国堂干爱生车日顿节了明年车些车距了地年亏空的国国穷车堂创世纪通秋科顿所忙错那天忙踏进四月不是山西省前长治宠物增速部以部长宣布卢志刚起俺村电梯你给他去人行了苦娃丁色不浪年松狗你他就得吐不切的蒋协就松了地年忙错起屯位住不堂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타자 미드 브릭뉴 타 미수 추미소 응원된 캐본수 마즈 당체 뒤숨을 얘기하자 야단 뒤주 태응사니 파라바타 시장타 진뉴 자기소 캐본기 멍시 직제 남차 외톱기 응원찬 뒤숨을 얘기하자 조주리 지차 뒤음 파르기시 켈레사르드 순슈 균두 페와타 탑주 정신기 사다라 튼레기 리유 체기 원규로 지제 퇴지 탐바타 돌나 갸제네 주차 주기 교부 유바타 레고르 서베라 제 춤제 지류토 튼베 튼기 니슈 서마 키싱타 튼네 초주 림보 용교로 대교르는 년토비시 처민 제주 정시 랭원 바라 진데 시바라 처민 토 제주 지제 퇴송벌레 갸지 직사 뒤은 바로 유바타 총소 제주 퇴송벌레 갸지 니사 뒤은 바로 외추 록두 총소 리카 닝크 총소 리 파르제 뉴부 유시 기급 폐교 운행 기급 체진 때내 시장 침문 폐교를 보 심주바 쉬엔바 신유 관기 소보르타 파르제 세주기 군대워 진데 시바라 지난 99치로 침바타 총재 응원바 균두 댐부 총우와 튕기 뉴슈 사람 폐교 뉴부 침바 제 총내 랑예기 벤주로 춥주 레바타 레남 사르와 응원바 댐부 제기 나바 상부 튕유 제솜시
1: Sargubi, Gekub Jurita, Wesso Chapso Juni, Sido Chevarsina, Nedon Gamini Shuzeng Lor, Dunju Nujub Jujiwatang, Lagze Sarbatang, Chiche Sarbi, Gekub Chimu Junzu Dinja Sungje, Dembudu Yubri. Chengsiling Wimber, Nedon Gamini Shuzeng Lor, Dunju Nujub Chitse, Dran Tung Chur Sumtan, Chitsu, Sumdon Gek Sympathy, Niwe Lu Tsunki, Chuze Toshu Lipsin, Nurse Yobatang, Nyotsong Tarwa, Rinkong Parasogi, Ketchung Yu, Honin Tang, 후닌 희롱장소 신친 숨기 뉴족 링콩 마슈기 문취 락달 치디 촘대 대결 치비 탑람규 퍼민타 치민제 전치 십기 접게 뉴족 체비 민알 주리 준초타 송냐키 규림 용나 링뉴 락제 최신 유진 浙江 人活 준초타 미수 장부 추게 리족 쿠토 토티 추고타 신뉴 루초 추고 소기 주리 원진 소기 리튼 비신 유바타 주리 준조 체신지 링뉴지 체기 최용내 십시치기 유진 중최견타 링뉴견토 교류배 주리 세춘치체 눈딘키 명도친유부지 浙江行前 杭州重启 人和准罪看起 겐쿨워 万小静起 准罪南起 垂策安场 杜居古堂 连策杜楚居人二 立个月别 垂策貌为 主力成所以 朗泽朗泽堂 吞个月 及送不时 明儿, 给用给, 垂策貌为 主力成所起群, 转统球泥堂, 车速捏东四不堂, 军退主力朗泽马拉, 军退零速七月景, 主力成所起列顿就以, 对住规矩别顿列顿别年, 参在南别, 主力成所起具体, 卡托南别规矩列, 举任, 对住南班儿狗狗, 滚地当于不是。 给客主力堂, 温所成所举, 策略行就看起, 滚子选拔, 秋平起, 龙安村军的人, 给客给主力成所铁军吹堂, 女给春穷, 苦有松勇, 人类界给确所人不切的, 年冬感命你是自动罗立个, 军吹主力成所马背康, 切冬准给一不是。
0: 야크샤와타 사자카기 긴감기 레저타 人중 전중의 대인의 제주체유 사범망부도유시 니두 시주안 광유연기 마오핑예윤 담제 지링토 중미망부레유시 지루니도 니섭지로춘 사제티 장장타 사구이 긴감라수 제배 타자 긴감고손타 조선체유 르제제기 진유대배 총기리 기집의 유고로 체유 고주경을 중유시 시주안 광유연기 중미 허연기 탱원디가르니 사구이시 다저담제 지린 준 유베 내소타 튜젠키 급 초고치네 용의 유베 기부도 제소시 려오니 잉코이 담르라수 체규로 균대 군대 단네 견니 잉코이 담르라수 체규로 균대 군대 단네 견감라수 치제 개균 지친 책동 조경업 좀 하심디 튜진나조 랩 유베 유고르 냠린 체유 사바시도 규로 유시 딜루사지 되게 더돈 류제 젠도로 타징은 젬든 진네 유고르 냠린 소지 치고 싶시 신인 합비 유시 낭소 우하이 츠오로 유고르도 용게 만부 유시 사지 되게 머주 교공기 긴감라수 제교로 균대 군대 땅안내 우하이 츠우 추뷰제 릭니바라 립유 유고르 외 초신라 대티 윤종라 다와타

0: shao cho chu shuru tu ceri dokship cheba ma se cho mi ge dong zam ne we jur chi ni la de mi gui be geng wei cheshi chung wa ti ni ta ba ra che do chung be se ko le che lu me ding se shu ki ze ni geng kan ma la se shu di shi ceri dokship chi ring be de ba da jian ki chu zu ting chu zu le sum che be nang ting ngap chu cham ni chu ding mi cho dong le ge yu ba ta geng wei bo jian ta se shi ngui be
1: 초오송예지시망불린여비초딘체리심주타퇴공최실의코류송접지기태체리기대교로년년치규임시쇼부타뇨고미괴부타지가추체기태뼈내미괴발 미리웨콩 조무징뉴시베 외미슈샤링네기 제주롭스 두초 하빙도니오타 추구츠 녜싱지베 테프제토니 동류 루규딘베 순핑기 진뉴 원발치규 순빈동원니 상탄 조기릅스 템바탄 윤기릅스 타르게 중심 순빈동스 머충콩 나르미베 지디르디네 지게규 로창기릅스 지케버 조충지이 지디르디네 果贴长翠贴成穷几几长内短盘捏皮图个月别怎么领托你龙屋东怎么贴我穿月不是现下面几刻给比你能自己许下给深度西边囊顺平思维名翠贴唐不亏月不唐虽然个顺平贴西中贴新个随不西银行也听贴自称几几长个我穿个月不唐每听贴自称几几长个几穿个月 중국외 균토 손펌가 괴니 시시게유베티 퇴다 쿤토메발 주부총규 중국 순편 딘제 샘즈칸키 첸로뷰겐 코르와 왕단단키 순편키 시제 지다남시타 仍有其他 지토부유베 중국외 지가 뉴버 토르동규 뉴버케 첸퇴유베마세 난츠 균된 소외 능력야 진제 토부유 지송부시 송창매 장즈단키 탕세 추총 르무시베낭 赵太成 Kim Ki 我们从康囊孙平文松土通过预备提你宋土热从来他的给起为文粗细音明给热素朱子玉给孙平切莫提他牌怎么领托给热切素准他给这给忙都得不应不是你都感觉就松罗孙平东当地娘这给错千罗日松增足给明日给我们学校人类给测村明托就年怎么领了西里马拉推明系快点起约顺便去孟西切别最特别老来能力祖母就是地年托不成自托不预备他且中国顺便东探题过了十一月课堂社区加堂送就咱们的他的预备中国特别去努力抗力我们把切约你现空让给去你当给你去走出路米秀吞空穿着这个蓝脏西堂就这个切吞才确别我是三年看起列秀了开阳的果果堂陆车东玩做那头东地东沟堂列都最美日举着修亲起沟也最本安东堂列米国举参地东沟列秀了通穷起别起居那错趁大日有上节起的也最别列秀开往松永起沟一不是其次就您罗斯布所参不归也东阳明女士走出旅列日罗斯起过一撒块别过错不是切国人烈日落所有据所的命令给用人行起切国巨皮堂烈日天天切国给他你去别的记错用了捏住司机的不堂子女咋切我三对你乐清洁银别推着给他说我不切于不是苏城金别捏前米特人女参在米去洗皮堂写不我们切洗两点切国做捏日看给三对切别米特人女参在米去乌云天康左右左撇切的这月切洗卡我言随不堂切进米特人女参在给米去年开切成年生修为蓝水中捏年个的洗切林切不堂我的当托米特人女给健康堂三对贴肉然切归应不是几次过年个光门年多你敢面你是走出旅给及两村年啊错别中国堂俄罗给克给切吞切过广州如果错不是俄罗给克交送的用为那学年啊不堂中国年啊别酿土年啊别的切行特东深圳堂毕竟所所日内别的切归不是
0: 俄罗中央没几笔几次过年绝把的行呢俄罗没问题依然给我们车错过摩托该不是到我西边在交通年龄松，而里从头出生个不是阿爹干部嘛？是出生时出生女不明白岁，是伊拉伊斯兰世界苏马主家去，苏马去听人，伊拉去农街出生他，从头出生了明白， Zainu Cheju, Kangrun Beci, Iran Nanggui Ki Remix Tha, Zawiyu Chusin La Guidong Chabu Pogyo Yenbe Tazi Cha Yubshi. Sarje Sungwa Ruga Ki Kagyu Bungde Teje Jueba Rishina. Pongde Tha Mimin Na

0: 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个女性总统。2020年9月7日，美国总统特朗普在美国总统大选中胜利，并且获得了美国总统大选的第一 제 계속 비치진 롱찬네 내주배버 신나 타주 모두 동튼니 근의 급수 체마라 호모치 초가기 초주장원 송접 제비 랭게나 슈초바 천기입시 더워디 다드토 프랑스 이란라 프랑스 타 인지 니지 제비 호모치 초가기 개급망부 초주 송계 자주라 섬지 자주 최고 되어버마세 대가르 닥젠키 남단 추신 초마르 토규티 초주 송계기 자주 능 슈규 처리 제유 제주시
1: 우르스의 켈모린 포장키 처치 토용자 체배 체증의 신나 우르스 신진포 진키 최군인 계속 멈추라 개가 토비 님의 내린 송두토 점림 마친 이베 로규르 소주 갸바타 나즈바타 자탕 년제타 개컵을 갸드 체켄 체기 고추 컹롱라 예바토 간고 타지도 치고 콘츠 메서 망보 동에 수베타 개람도 당월 겐쿨괴 나즈르케 멈추 니젠타 돔취르 터부 치베 체취 컹롱 간고 치베 겐치 안조르괴 나즈르케 멈추 기 니젠 뉴런보이 체취 체니 낭니 딘케타 카세 수베마세 나즈르케 낭니 도시 치베 투츠 체가 수미 지취베시 俄罗斯给送别几次国年绝本几次给您去清空去做中年年盲参下村有人买起明明能吹接归他三位接归所催别盲参就给吹吞列给为恰绝听完别我先到特别而已俄罗斯谈有人玩盲参就给推村人都动着级别写当了命令俄罗斯现在给列若乌什科普基几次国年 Te, tuen wei tang tungi mei jie lian gyab shi, yu rin chak zhe bong di, ji cai gu nian jue bar. Ti nian to rin ni song, uru sui maa ki, jieb gui jub chan ka xie jieb tang, uru su tang yu rin ki, tang cham se gui tu, gyun tui mei gyo gyab ma si, se gui ka jik du, jieb gui chi ni, yu rin maa ki, guo song dur zi jieb shi. Yisri ge song maa ki, ji cai ju nian se jabi ni, san ju du, yisri maa ki, chi xio an gup ju ko ji bi, li bu nun lu gyu du cha ju bi di, li bu nun jik din che bu dang gi meng si ji gui xip ju la, dor la dang wo ma si, jik din che bu dang gi kong mi ju la, se yu ji ju bi ri. Li bu nun ge kub chin dong kang tang chui din bu yi, ji cai gu nian, yisri ki ti nian, li bu nun lu gyu ge sa cha mang bur, ka to jieb gui che di, mi ju nga ge lam to dang yu bi ri. Yinji sanay ki demgo jitsi gu nyin ki chi zamla tamay basi dumzi jibu yongzha chibri. Dumzi chibli ngunbar. Yinggilin sikui ki sikyong le demsho chikdong top yubitang. Po kum dang le demsho gyegi ra yubba. Tiedang du ne yinji gyurju dang le demsho ngunsi tuibu mangdu qin yubitang. Kyun chikdong sibgi top yubri. Nyewa lo nyi gi benjor tang mangcu nyushu gi sikyong dang nyi gi yinji chibsi zuchi chibi nambu dor yubri. Hende ne togi rimne tan zhawa yubi, hongde isi dak jen ki yugor cuchu cai ju nin sibin ki, tene li filin chen ki, gelin nadiya chukar jawa tang, chusin togi mi chirtin tang gyu rin chi bi le tuan bi xin yubi shi. Sibin chui din bu jubar xin na, chusin togi mir ne da mi ba den ki chi ji, gak dom gyu rin chi ni reng yu to lo gyu yubi shi. Zemlin chui din zan zu ki jie bo qie bar xin na, hende ne do ki ji bi chui din le nian ge su ci ngar xin ha jang ma bu yubi shi. Cai gu nin, eri kolo lo do nga di dian fu gi ji nam tan ki, cai gu nin, se zha bi war xin na, cai gie nin ge guang mo, eri tan cam ke zhu gong si zhu gie nam zhu xi, pur gyu qi ge gyu lam to, gyu yong ken xi le dong bi, mi ti, che ma ni to gie lam do xio wa tang, tuan gen ti, ta dong nam zhu to gi zhu ba jung ni le, me gyun po yubi shi. Ne cu bi war xin na, zhu gie nam zhu nang, kuen mi ni ge sum zhu so qi lu yubi shi.
2: Ting di zhu yang san yu nyam zha, nian zhu xu ca.
1: Ting ge, san gong qie yong.
2: 三观兼用。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듀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

남북이 양 정배 걸 양 순수 민족 망부 열에 다 가서는 순수 찍니 가서는 에 아니 가서 나서 제비기 아니 남배 터니 아니 좀 중요해서 다 나서 중에 터 가서는 에 나서 가서 나서기 가서는 땅답당 에 나서 제비기 가서는 다 진위 가서는 대외 가서는 야가 용의 체도 아니 가서는 에 나니 가서는 라디오 마당 디신 가서는 나서기 락자티기 아니 파소 가서는 에 투지 가서는 아니 단 나서 텀바 디나미 아니 가서는 röm의 가서는 토마티긴 소야서 봐 야 티는 신기 가서는 당 가서 가서 포몬니 에 가서는 핀준기 지동 선배기 아니 가서는 가로 자식이 돈이 아니 남의 돈 아니 가서 로마티 중앙에서 티는 신기 가서는 야 뉴욕 가서는 가서 리다 잡을 가서 튼지기 그거체도 아니 가서는 아니 양 가서는 잔나서 던지 아니 잣동서 가서는 아니 제송 칼리칼리리 아니 가르죠 로마르 줘봐 딘데기 송소 티는 신기 가서는 양 가서는 롭서게 나베토니 아니 가서 좀 중요소야 다 가서 뉴욕에 가서는 가서 데메기 미소에게 아니 가서 내가 제바다 딘데 가서는 다 지소에게 가서는 냠용 망부지 아니 가서는 소소에게 가서는 유벌라마 규고산 아니 티 가서는 롭서에게 가서 미유체제 아니 가서는 망부지 아니 좀 중요소야 진짜 다 순수 망부 싶어요래. 다 디토하는 자세는 가서는 아주 찍네 가서는 다 나조가 토하는 좀 중얼세디 당 디네 가서는 아주 롭수가 토하네 아니 가서는 좀 중얼세야서 다 디 가서는 아주 가서 찹도 마서는 치슈들이 디 가래에서는 아주 가서는 좀 나가고 디 남바 가서는 망부 통주 요바 된다 그랬어. 빛하잖아. 아주게 망시 이날에 야네 루가르 이날에 돈서 나가고 가서는 아주게 남바 된다 얘는 망부 싶어지 요바. 배차샤는 아주 가서 공부하기 떨루 라다레모 동사리야 다디 가서는 라비기 가서는 땅다 디 가서는 다자비기 나바틴데지바 다디 가서는 응 가서는 애는 안 저기 리다자비기 나 다펜비기 디 애니 가서는 레모체제 애니 깨도 체제 마부치도다니 글리글리 애니 가서는 르메게 나바당이나리 야나 루가르게 나바틴데지 샤브레스 딘데게 송조 아 딘낭 시기 가서는 안 저 고르시 날라 가서는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무연 잡고 갑소 애네 가서는 리다 가서는 미카지게 아니 편이 대용 카지게 뒤니 대용 봐 진짜 치료선 안 취 취세야 동종 가서 가서는 심지 진짜 대용도 조갈랭도선 취 취세 쓰고 봐 다 뒤니 가서는 주 그러니까 리거리 규지 애네 가서는 거시 충분 성을 써 봐 뒤네 시 가서 가서 거시 나도 가서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nyamdib cheche ene kaase na rida nguwa bala sokba o dindre cheche ene rumbu chungwa res, gali gali ta tiyan kaase na rumbu chungwa di kaase na rangi ngazuki kaase na namba tang yana kaase na rangi kaase na di ningun lega chebege namba di ene gongda kaase na ene mergunga jabche ene shala sokba da shingdo la sokba seche tiyan namba di ningun ki lega chebege namba di ene mi shenla kaase na ngodro tang rana yang rangi kaase na Tiringi lega chedang di mi shenpaar la bawaam yana khasana mi shenpaar la khasana ta susukku ngomso tunpaar sokpege gyabdu ka nabba dini khasana en doga ki riti ki khasana nganzu lugar yina ri, mangshi yina en donza sangma dinda chungpa res che dinda jiksunga jikiga Tiringi shingi yang khasana nganzu ki temyo ka wangi khasana ani nganzu ki rymu di chungpa resi ya yangi dinda ki sheba jikiga ba ta di khara yasana nganzu ki khasana domen kaabge ene khasana hwaba tonzu ki ene khasana hwataan ani dewa cheya di khasana rymu yinba Ta di kaansana, nga zuu ki kaansana, mingzi yuebi ki kaansana, ina ngi yik di kaansana, mi pinzun la, ina ri, rwaari yana mi dang hla pala, ina kaansana kogagu yueba. Beshaana nga zuu kaansana, miri ji ki giri ji yinba ina, mi shimba ji ki kaansana, giri di ma shimba ina, ina kaansana tatu tuku meba. Ina ya kaansana, romu di kaansana, miri dang, gyagab dang, tinda yewa jiga meba kaansana, di kaansana tatu chitu warba. Di yindu zana kaansana, tatu xeya di, rumu ki nabi nani chiku ya oris. Tā tī kī kānsā nāpa tī yā tāntā yāntā ngā dzū bē shāyā shāna mīrī nā gui kā sācā tī nā shīng kī yāntā ngā dzū kī Himalaya kī rī kī kī yāntā bē shāyā shāna hlōpa lā sōk bā tīngpa lā sōk bā tōn dzū kī nā lā tāntā yā kānsā nāpa tī yā tī yā sī tōng yā yuā rī sī tī kānsā nā cīk rā yuā mā rā tī kānsā nā yīnā kānsā nā kū kī kānsā nā nīm jūr tāng kē tāng tī nī kānsā nā lak jā sōn jā jā hāi Dindar ki khansu mangbu yuwa. Dindar ki khansu na nganzu bai shana, ta nganzu gyagin nangu uushi sayadar bar. Nganzu ki khansu na hlaba. Ndomegi, ene hlaba tunzu, ene khansu na milan jue chiya inari, khansu na chiku.

0: 망부 지도잖아. 아니 인짐지 럼어데 가서 인짐지 때 가서는 다 배줘 당 거야. 근데 차 되어래. 럼어데 이거 누베데 가서는 미다 미핀 주인께 가서는 남겨 이나래, 제동 이나래, 삼바 이나래. 네 가서는 파수 가서는 다줘 두바. 니네 가서는 미다 해 파르게 가서는 이나 양 가서는 랑기 삼주 이나래, 두수 이나래. 어디 가서는 삼바 가서는 파수 다줘 두비게 체도. 아니 가서는 가서 럼어데 중어래 세진데 요래. 다 이내 가서나 디 디주 망부 레데 가서나 나서 응어서 다 단대 가서 통주 예배 공도 쉬비엔데 배셔나 들을로 속바 르발 디니 가서나 거셔로 속바 디나시 엔데 가서 그 함역인 좀 준나로 샤샤나야 아니 가서나 양 레가 집에 가서 벨레 집에 딘데다 딘데 망부지 가서나 나서 레가 데워 유바 딘데 지레스 니니 가서나 가서 레게 토안에 가서 중벌세야디 단대 가서나 가서 에데가 레시 나로라 가서 망부지 요래 다디 가서나 진의 당부디 가서나 가서 가서 레가디 제비 값수 가서나 녜딩게 가서나 다 당답이나래 녜딩게 가서나 지는 라이나래 녜딩게 가서나 이양게 가서 토마라 되지 아니 가서 레가디 지도잖아 아니 갈림 매봐 디내시 가서나 레주 체로 땅봐 배차시는 가서 아르시 소르진다 아라라라리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Then I got a thing as a shake, tongue of teeth and cousin, tongue del teacher, and Kurga cousin, Bogdi, Jayaka cousin, the Tumsi Tiki cousin, Dr. Chetuba, Tin and Shiga cousin, Mim Mambuji cousin, and Yamji Toto cousin, Legacy Dusen, Yinjig Biji cousin, Romu Ku Yuzani, the Romu Titan cousin, and Zuki, Twinji Legate, the Watams of Yuba, the end cousin, Casabashi within the Junguaris, Kasi cousin, as Romu the Meba, Mim Mambuji Yamji Chi, Legacy Dusen, and Legate Cheta Meba. 딘데지 용거 다 배치는 가서 가는 장자야 이날에 여러분 딘에 가서 알가자야 이날에 제마 잡야 이날에 여러분 딘에 신 가서 김다당에 나를 가서 내가 망부지 가서 냠뎁 돈에 제고 여러분 냠뎁 돈에 제고서는 뒤 로무 뒤에 가서 안 냠뎁 돈에 두고 가서는 상마 가서는 자직부 용해야 돼 가서는 로무 뒤에 뉴버 딘데지 돈 두고 그래서 딘에 신 가서는 안주게 가서 표기 수준기 안에 가서는 로무 망철 학벌도 누가 그리 당 가서는 에 시그리 망쳐야 가서는 냠뎁 돈을 지어야 돼 가서는 망쉬어야 다디 에 학벌도 있는 가도 공도시비 가서 고시를 써 어떤 가서 미 망부지 가서 냠뎁 쉬어 냠뎁 최고도 전에 가서는 뒤 로무 뒤에 가서는 아니 에 뉴베디 가서는 미 상마 가서는 자주 부용해 뒤안 가서는 응기 가서는 가서기 에 튕기기 남발리 가서는 로무 뒤 중앙 가서는 에 가사 용가 되지레스 세자 가서 돈도 가서는 망부지 가서 가서 빵다 유여가 되지레스 다 이나에 가서는 가서 가서는 태가를 가서는 어디 뒤니 양만은 롭순이 중벌이 양만은 가서는 가서 가로지게니 중벌이 야나 가서는 레가니 중벌이 양만은 대묘고만 제벌이 양만은 하는 중벌에서 가서는 내지도 뒤대지 가서는 내지지 가서는 쉬어요 말하되 이날 가서 상마 가서는 다 동서 상만에 아니 글리 röm머디 중벌인데 더부지레스
1: 공도 연계상 비조라니 röm머 중추 속이 제유 낭도 카지고라 체지 도뒤신 낭주스 샴라 제라 콩키 망트 르무 테다니 미 펜즈 팔라 코다 쯔리 체바네 충주타 테시 르무 타니 투윤 지잠 치유바 소기 제유 능데고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0: 티는 신게 칸스나 야 나서 칸스나 미 핀주인 칸스나 빠져야 그 체도 에는 칸스나 르무도 총월세 양딘데게 두조 유브레스 다 뒤에 칸에선 안에 미 핀주인 칸스나 배셔나 나서 칸스 리대잡을 속바 되면 갑소 에니 에 신나로 속바는 미 파서 매동도 에는 칸스 깨게 돈은 칸스 깨다지야 다 뒤에 나는 칸스나 나서 칸스나 에 나랑의 준비 칸스나 양디당 대동 뒤 멘베 칸스나 양 돌아 속바 칸스나 에 나로 속바든데 동지 에는 칸스나 핀주인 칸스나 다져야 제죠 다 디토에는 이내 가서 단단에는 양방다든데 뭐 어떻게 해요? 경제 가르사 배셔지는 가서 가서는 응용 투수 가서는 다 사전 망부지라 가서는 안에 강부지기 당라 안에 가 청부지샤지 가데 동야 가데 동도 전에 양문에 왔다 때 들인 가서는 서버 서가셔 양문에 된다 친구 이어 벌써 봐 딘데 인도 전 가당 양은 종로 서버 동바 다 단다 가서는 가서 이제 카실라 가서는 사제 카실라 다 배셔지는 존두스로 서고기는 다 당다다 가서는 가바르인데 유전 답 뒤버 봐. 응 뒤에서 가서는 딘데게 차지 미드 전에 가서는 응아 딘데 동조 등아데 동조 딘데지 동부이네. 딘 다 당가서 딘이 파지 손도 유버다. 양만에 딘이 가서 가서는 동송게 딘데 다시 유버다. 제제 가서는 상매 가서 때때 군시 딘데지 차디어. 뒤에 돈에 가서는 아니 가서 럼데 중공디 에네 가서는 미 핀주인 게 바탕에게 아니 제도 가서나 아니 뭐라든 데 가서나 개잡을 속과 야나 가서나 신박에 가서나 나다 양만에 가서는 도딩로 속보

0: 다 돈서 사진에 가서 매 이 영름데 가서 내 가장 요요래 나네 가서 니숨 가시라 가서 전화 찌르 매줘요 이네 가서 코 가서 내 저다고 넘버 유산 가서 내코 가서 저명 넘버도 되는 거래 에 다 되는 시 가서 나네 니 나숨 나숨 예마 이나 아니 나저 가서 내 양장 넘버 다 가는 되는 거래 다 나저 계기 나와 사진에 旋律 세줘 알아봐 어디 양 넘버도 되는 거래 뒤네 나네 시 나나가 나나 주 나나 뒤 당 아주 그 표기 수준이 가서나 망신이나 로거리나 너무 통도 가서나 저부터 가서나 다른 안 되는 게 가서나 계지 때문에 된다 이제 당 아주 가서나 도레미솔라 대지도 저부 다 뒤나 가서나 이나야 가서나 아주 가서나 저는 뒤 이제 요하래서나 요하래 이제 이나야 그 좋아도 저부터 가서나 나는 내가 나부터 가서나 망신이 봐 다 뒤니 가서 지도잖아 아니 뒤나라 가서 직마로 또 봐 뒤니 가서나 당연 망을 친 봐. 봐. 대치도잖아. 아니 가서는 로그 남장만 붙여 봐. 공도 쉬베 가서는 안 저게인데 도스미로 서베 가서는 표기 루주기 이제 통전 나로 숭베가 아니 라라니 초동어 라라니 카르체도 라라니 쉬엔 차보 시즌 루거 그 남장 가서는 숨텀 봐. 티튼도잖아. 그 루거 남장 찍라 아니 가서는 양 가서는 루나만 보여 봐. 겐신의 중마단 가서는 겐의 중 로미니르 체 나버 와 사빈 지도잖아. 가서 당부도 가서는 겐의 중을 자도 있 연구도 다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아니 가서는 대리를 그냥 님제 태어다 양의 족제 태어 이날에 양의 표준 서울단지 아니 가서는 갱신의 총무의 로맥 아니 람교를 나베터도 중두산이 아니 가서 가서는 루월크 남당 망부여 봐 아니 가서는 망시에게 남당에 망부여 봐 어 딘데지 차버레스 다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 짐신 아니 가서 가서 직 표준 서울서 당 표준 서울지 봐 아니 가서는 남당 표준 서울지 봐 아니 유룸 멘자와라 된지 가서 뒤진부 땅에 왕기 아니 유룸 소소기 계셔야 된 배게 양 가서는 로거당 아니 망시 아니 가장 망부여 봐
1: 기링을 했잖아 근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계 체모와 쉬어봐 계계상 표준라네 표기 수규 망시기 시제타 대신 rūmī chūngbī lūgyū kōla chēchī dūrtūshī nāngchūpsū. Tēng jīmē līsē nā gēlā kōngkī māngshē kī yewā tā kēchū sō kī kōla chēchī nāngyū yīmbē pēngyē nē tūdō tū gīsī nāngyū māngyī bā nāngrō.
2: Sādhī chūhā sārbā, sādhūng lūy rū chūhēbō tā nyōng zām, nōng nyōng zām, ngār chā nyōng zām. Xie lā, tūn dār chēchī bū tā, nī dār chēbū kā mā xie kū. 谢拉门农参不随地
3: 빨라다 암라니기 디탄을 토나 제발 꿀티 동치 만취 포나니기 셰바토 냠퍼단르유 콘조르레게 꿀꿀 긴키 만취 니르신 쿠니기 디탄기 초아르단라 따꿀 카토꾼의 감소
4: 어지 보면디 가르치엽제 꼴론 중보자
3: 빨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 보나샤 나 안탕보담스